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 그것도 좋은 일이고 선한 일을 베풀며 사는 일도 아주 좋은 일이다. 그런데 이 다음에 하라 이거예요. 오늘이 아니라 나중에 하라는 거예요. 내일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탄의 속삭임이에요. 열정적으로 사는 것 그거 좋은 일이지만 지금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다음에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단어는 오늘이에요. 지금이에요. 사탄이 좋아하는 단어는 이 다음이에요. 나중이에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열정 없이는요 위대한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열정은 삶의 원동력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가 열정적으로 살기를 원하세요. 왜? 하나님 자신이 열정적이시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열정적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오늘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오늘을 사는 사람이 열정적으로 사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최선을 다하십시오. 오늘을 충실히 살아가십시오. 우리는 내일을 바라며 사는 존재. 우리는 내일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내일을 향한 비전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내일이라고 하는 것, 그 꿈, 비전이라는 것은 바로 오늘을 충실히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열정적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뭡니까? 온전히 사랑하라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2장 37절에 3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멋진 삶을 사는 그 중요한 원동력 그 삶의 원리는 바로 온전히 사랑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멋진 삶은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이루었느냐가 아닙니다. 얼마나 내가 큰 일을 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사랑하였는가예요. 여러분 성공은 사랑에 있습니다. 내가 어떤 일을 했는가 무슨 일을 했는가 얼마나 많은 것을 이루었나가 아니라 얼마나 사랑하였는가 이것이 성공의 삶이라는 거예요.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가장 후회하는 것이 뭡니까? 목회자로서 임종을 맞이하는 그러한 성도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 임종의 순간에 찾아가서 이렇게 만나보고 대화를 나누다 보면요 그 마지막 순간에 그분들이 후회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인간이 후회하는 것은요 내가 좀 더 일할 걸, 내가 좀 더 돈을 많이 벌 걸, 내가 좀 더 큰 일을 할 걸 이것 때문에 후회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만나서 대화를 나눠보면요 가장 후회하는 내용이 뭐냐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냈어야 하는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 함께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을 후회하고 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랑을 나누어야 될 사람은 누굽니까? 오늘 내가 감사를 표현해야 할 사람은 누굽니까? 여러분 미루지 마십시오. 미루지 마세요. 오늘 하는 거예요. 오늘 하는 거예요. 수요일 오후가 되면 저희 큰아들 병선이가 학교에서 교회로 이렇게 옵니다. 선라이트 우리 유치원 동무 교사로 섬기기 때문에 수요일날 저녁에 학생들을 섬기기 위해서 학교에서 버스를 타고 그리고 교회를 옵니다. 그리고 돌아가는 차편이 없으면 저녁 늦은 시간에 기숙사에 이렇게 데려다 줘야 하는데 우리 병선이가 뭐라 그러냐면 아빠가 데려다 주면 좋겠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아빠가 데려다 주면 좋겠다는 게 아빠인 제가 데려다 주는 것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런 병선이가 얼마나 감사하고 사랑스러운지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빠가 데려준다는데 무슨 아빠가 데려오냐고 아빠 필요 없어.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참 괴로운 인생입니까? 에? 아빠가 왜 그러냐 이거죠. 에? 나는 아빠 싫어. 그리고 아빠는 보기도 싫어.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괴로운 인생이겠어요. 그런데요. 참 뭐 제가 라이드를 준다고 해서 얼마나 많이 주겠습니까? 앞으로. 근데 너무 감사해요. 아빠가 데려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 저녁 예배 후에 밤 10시 좀 넘은 그 시간에 제가 기숙사에다가 이렇게 데려다 줍니다. 한 30분 이렇게 운전하고 가는데 그렇다고 차 안에서 뭐 많은 대화를 나누는 건 아니에요. 잠깐 몇 마디 주고받고 그리고 거의 병선이는 눈 감고 이렇게 잠을 자요. 아빠가 함께 있으니까 그냥 마음이 평안한가 봐요. 그냥 마음이 이렇게 평안하고 그냥 안식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학교에 도착하면 내려줄 때 보면 아빠 땡큐 그래. 아빠 땡큐 그래.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병선아, I love you. I'm praying for you. 내가 널 위해 기도하고 있단다. 제 아들에게 제가 들려주고 싶은 내용은 이 아빠가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다. 널 위해 기도하고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0: 사랑하는 사람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오늘 하십시오. 오늘 하세요. I love you. Thank you. 여러분 그냥 마음에만 간직하지 마시고 표현하세요. 여러분 그 표현이, 그 고백이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을 얼마나 멋지게 하는지 여러분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오늘 용서를 구하고 오늘 내가 용서해야 될 사람은 누구입니까? 오늘 내가 함께 시간을 보내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주님의 삶은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온전히 사랑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 여러분 이것이 바로 멋진 삶을 만들어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원리는 무엇입니까? 세 번째 원리는 겸손히 배우라는 거예요. 겸손하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겸손한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삶을 닮아간다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간다는 거죠. 내 내면의 세계가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내 삶에 내 내면의 세계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내적인 변화의 힘이 외적인 변화의 능력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표현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런데 많은 경우 우리는 외적인 변화를 시도해요. 외적인 변화를 시도해요. 외모를 바꾸기 위해서 노력하고 상황과 환경이 바뀌어지기를 우리는 기도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 내면의 세계가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내 내면의 성품, 내 내면의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감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외적으로 능력으로 표현되어지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겸손히 주님의 모습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삶을 우리가 배워야 하는 거죠. 그 주님의 인격을 닮아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보면요, 참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인격. 여러분, 그 흔들리지 않는 인격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인간은 누구에게나 추한 내면의 그러한 모습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 안에 보면요, 우리 안에 이 깊숙이 있는 추한 모습이 있어요. 네. 이 죄성이 있어요. 네. 그래서 어떤 사건을 만나면 어떤 사람들은요, 이 추한 모습을 그대로 여과 없이 나타냅니다. 추가 없이 이 추한 모습을 여과 없이 그대로 나타나면서 뭡니까? 상대방으로부터도 그 추한 모습이 나타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난하고 야유하고 그리고 조롱하고 멸시하는 건 아닙니까? 왜? 내 추한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면서 상대방도 똑같이 그런 추한 모습의 인간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너나 나나 별 수 없는 똑같은 인간 아니냐? 여러분 그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뭐 별 다를 게 뭐가 있느냐?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똑같은 거 아니냐? 별 다를 게 없느냐? 여러분 뭡니까? 내 추한 모습을 드러내면서 공격하면서 똑같이 반응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탄의 전략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쓰러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달렸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조롱했습니까? 얼마나 비난하고 야유를 보내고 모욕을 얼마나 줬습니까? 여러분 그때 예수님이 말이죠, 열받아가지고 뚜껑이 열려가지고 말이죠, 두두둑 못 빼고 내려와가지고 기사들에게 한 대 딱 때리고, 그래 내려왔다 어쩔래, 그리고 다시 십자가 올라가서 두두둑 못 받고 아버지여 날 봐도 없어서 그랬다면 여러분 구속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요 추한 모습으로 반응하지 않았어요. 사탄은 예수님이 추한 모습으로 그 추한 모습의 인간의 모습에 반응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도 별볼일 없는 인간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드러내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지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그 추한 모습 속에 선으로 대했어요. 아버지요,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인간의 무지를 용서하면서 예수님은 승리하셨어요. 그러므로 구속의 역사를 우리에게 이루어준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떤 사건이 내게 왔을 때 내가 그 문제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네. 여러분 추한 모습으로 나를 추하게 무너뜨리려고 하는 똑같은 인간의 그런 모습으로 추한 모습으로 쓰러뜨리려고 하는 그런 어떤 고난과 어떤 그 고통과 어떤 사건이 내게 왔을 때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예수님의 그 성품으로 그럴 때 여러분 승리하는 것 아닙니까? 찌그러지지 않는 그러한 성품으로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예수님의 그 성품으로 대할 때 여러분 그 인생이 멋진 인생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 겸손을 배워가자는 거예요. 오늘 그 예수님의 성격을 닮아가자는 거예요. 내일로 미루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예수님을 겸손히 배워가자고 하는 것이죠. 열정적으로 온전히 사랑함으로 겸손히 배움으로 그리고 네 번째 뭡니까? 담대히 떠나라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여러분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 그 영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영원을 볼 수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영원을 남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의 아름다운 흔적을 남겨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두려워할 것은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데 아무도 내가 이 세상에 존재했다는 것을 모르는 것, 이것이 가장 두려운 것 아닙니까? 여러분 60년, 70년, 80년 인생을 살았는데 내가 이 세상에 그러한 삶을 살았는지 아무도 모르는 그러한 삶, 여러분 얼마나 후회스러운 삶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물질과 건강과 재능과 시간과 그 능력 등을 통해서 영원히 기억될 좋은 유산을 남겨야 되는 거죠. 얼마나 성공했느냐, 얼마나 유명했느냐가 아닙니다. 상대방의 삶 속에 어떤 좋은 영향력을 남겼는가 하는 것이죠. 그것이 영원한 유산이라는 거예요. 천국 환송 예배를 이렇게 집례하다 보면요. 먼저 가신 할아버지 아니면 아버지 어머니를 위해서 이 자녀들이 나와서 이렇게 자기 할아버지에 대해서,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이렇게 쭉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 이야기를 이렇게 쭉 나눈 걸 들어보면요. 참 감동이 있어요. 참 감동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자손들에게 그의 삶이 영향력을 남겼다는 것이죠. 영원히 기억될 좋은 유산을 남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히 기억될 좋은 유산을 남기고, 그리고 담대하게 떠나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구원의 유산을 남겼어요. 없어지지 않을 이 영원한 유산을 남기시고 그리고 담대히 떠나셨습니다.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이루시고 그리고 담대히 떠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영원을 위한 존재예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이루고 그 창조의 목적을 이루고 그 영혼을 남기고 영혼을 향해서 떠나야 되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떠날 준비가 될 때까지 결코 산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떠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여러분 그것은 산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떠날 준비가 여러분 되셨습니까? 여러분 떠날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갈 것이라는 확신이 여러분 있습니까? 내가 천국에 갈 것이라는 확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뭐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에 갈 것이라는 확신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천국에 갈 것이라는 확신이 있다면 그 사람은 영원한 유산을 남기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영원한 좋은 영향력을 유산을 남기기를 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셔야 돼요.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여러분은 영원한 유산을 남길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일을 했고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했다 할지라도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여러분 삶의 관계가 없다면 여러분은 영혼을 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셔야 됩니다. 왜? 오늘 밤 죽기 때문이 아니라 내일 아침 분명히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생애 눈을 감으면요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 다음에 여러분 다시 일어난다니까요. 눈을 뜬다니까요. 왜? 여러분 눈을 떴을 때 하나님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만나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내 생애 눈을 감았는데 그 다음날 분명히 다시 일어나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영원한 지옥 속에서 영원한 비극적인 삶을 살아야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유산을 남길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담대하게 떠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오늘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으시고 영접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은 영원한 유산을 여러분 남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 그리고 그 하나님을 여러분은 소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이 내 인생을 어떻게 기억하기를 원하는가? 내 태어난 날과 내 세상을 떠나는 날, 그 중간에 이 대시 그 줄표, 내 인생이 여러분 어떻게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기억되어야 될까요? 여러분이 함께 순회에서 함께 나눌 텐데요. 제가 묵상하면서 저는 제 묘비에 이렇게 기록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런 말을 남겼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 잠든 권준. 저는 이 문구를 남겼으면 좋겠어요. 좋은 성경 구절도 많고 좋은 글도 많지만 제가 남기고 싶은 것은, 제가 기억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 잠든 사람. 제 가족들이 그리고 제 자녀와 자손의 자손들이 저를 볼 때, 제 묘비를 볼 때, 그 인생을 볼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 잠든 사람. 그렇게 기억됐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기억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내 생에 마지막 한 달이 남았다면 여러분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정리하고 어떻게 살아감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같이 사는 삶, 그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멋진 삶을 우리 남은 인생 살아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정적으로 살고 사랑하며 살고 겸손함으로 배우고 그리고 담대히 떠날 수 있는 그러한 삶, 이것이 우리 인생의 앞으로의 삶의 방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멋진 삶 만들기 30일에 함께 동참하고 그리고 함께 이 멋진 삶을 향하여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한 달이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되어지는, 리모델링 되어지는 그러한 축복의 시간이 될 거예요. 기간이 될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앞으로 멋진 하나님의 뜻을 이룬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멋진 삶 만들기 30일에 함께하는 여러분 모두 축복합니다.
1: 지금까지는 시애틀 형제교회에서 보내드리는 권준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 하셨습니다. 말씀을 들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기 원하시는 분들이나 신앙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주소는 korean@bbnmedia.org입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으로 주 안에서 승리하시는 청취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현재 많은 분들이 BBN 방송을 청취하고 계시는데요. 그 중에 저희 방송을 최근에 청취한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분들을 위해 이 시간 BBN 방송을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BBN 방송은 상업 광고 없이 하나님 말씀과 순수한 기독교 찬양 음악만을 24시간 그리고 365일 온 땅에 전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온 가족을 위한 순수 기독교 방송국입니다. 지난 1971년에 시작된 BBN 방송은 지금으로부터 약 13년 전인 2001년 11월 1일에 한국어로 BBN 방송을 송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북한을 비롯하여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한국어권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BBN 한국어 방송에 대해 더욱 자세히 알기 원하는 분들은 BBN 한국어 방송 홈페이지로 가셔서 메뉴에 있는 라디오 방송에서 BBN 소개라는 곳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0: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케 하실 것이요. 금주의 좋은 소식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이었습니다.

0: 믿음의 길. 성경 강해를 통해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방송해드리고 있는 믿음의 길. 오늘도 말씀에는 대구 은석교회를 담임하시는 신윤식 목사님입니다.
1: 창세기 1장 3절부터 5절까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그 창조 사건은요, 종말과 연결된 시각에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이 창조와 종말을 따로 떼어가지고 각각 다르게 생각을 하게 되면은요, 결국 어떤 결론이 되어버리냐면은, 이 하나님이 자기가 창조한 세상을 왜 심판하느냐, 이런 의문이 또 나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대개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창조를 하나님께서 의도한 대로 이 세상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시고 완성하신 것, 이것으로 다 완성되었다, 이렇게들 생각을 하는데, 이 만약에 창조가 하나님의 그 창조의 완성이라고 한다면은 결국 하나님은 스스로 창조하신 세상을 지키지 못한 그런 결과가 되어버립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창조를 마치시고 안식을 하셨거든요. 이 안식을 했다는 것은 하나님께 기쁨이 되었다, 이러한 의미가 되는 것인데, 근데 그 하나님의 안식이 인간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깨어져 버립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창조가 하나님 계획의 일에 완성, 이렇게 우리가 놓고 본다면은 결국 하나님은 스스로 창조한 세상을 사탄으로부터 지키지를 못한 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인간이 선악과를 먹고 범죄하게 된 것이 사탄의 유혹으로 되어진 일이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창조가 하나님의 완성이고 전부라면은 반드시 사탄이 인간을 유혹한 것을 막으시면서 이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이 범죄함으로 깨어지는 것을 방지를 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사탄의 그 유혹을, 활동을 막지를 않으신 것이거든요.

거예요. 사라진 것이죠. 이처럼 창조, 그 창세기의 창조는요, 이미 없어질 것을 계획한 가운데에 창조가 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창조를 하시면서 이미 이 처음에 땅과 하늘 없어질 거야. 바다 없어질 거야. 이게 다 계획된 상태에서 창조가 되어진 거예요. 결국 창조가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있게 하시려는 것,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은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새하늘과 새 땅,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의 완성으로 계획하시고 태초에 하늘과 땅과 바다가 있게 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서 나중에 그 처음에 하늘과 땅, 바다, 만물을 다 없애신다.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을 왜 하나님이 심판하시느냐? 결국 이러한 의문을 내보이는 것은 창조를 시작한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기 때문에 나오는 말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창조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빛에 대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 말씀대로 빛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빛과 어두움을 나누세요. 나눠가지고 빛을 낮이라 이렇게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이렇게 칭하셨다고 합니다. 이게 창조 첫날에 하신 하나님의 일이란 말이죠.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은 이처럼 첫날에 이 창조가 되어진 빛과 어둠 이게 뭘 의미하느냐고 하는 거죠. 우리가 빛 그러면은 사물을 보게 하는 그런 빛을 우리는 이해를 합니다. 빛이 없으면은 어두울 수밖에 없고 어두우면은 아무것도 볼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상한 것은 우리가 생각한 빛은 태양으로부터 나와요. 태양이 있어야 빛이 존재하는 겁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태양이 하늘에 떠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그 시간을 저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태양이 하늘에 있는 시간을 낮이라 이렇게 우리가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태양은 넷째 날에 창조가 됩니다.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들었다 이렇게 하는데 그 두 큰 광명체는 태양과 달을 얘기하는 거죠. 태양으로 하여금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또 달로 하여금 밤을 주관하게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빛이 나오려면은 첫째 날이 아니고 넷째 날에 나와야 돼요. 태양이 있은 다음에 빛이 나와야 되죠. 근데 첫날부터 그 광명체가 창조되기 전부터 하나님이 빛이라고 하는 것을 등장을 시키는 것이죠. 이걸 보면은 이 첫날에 등장하는 그 빛은 태양 같은 그런 발광체로 인해서 나오는 우리의 눈에 환하게 비추는 그런 빛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빛이라면 태양만 만들면 끝나는 거지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빛과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다른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빛과 어둠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고 없고 캄캄하고 이런 상태로 얘기하지를 않습니다. 시편 3편 9절에 보면은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 빛에 대한 얘기는 성경에 아주 많이 나와요. 그 시편에 보면은 이 빛을 생명의 원천으로 표현을 합니다. 이 빛은 생명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에서도 예수님을 빛으로 오신 분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또 신자를 빛의 아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걸 보면은요, 여기에서 말하는 이 빛은 생명의 의미가 담겨 있는 그런 표현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빛이 있게 하신 것은 어둠이 있는 것을, 어둠을 드러내기 위함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어둠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지은 게 아니에요. 빛이 있으라 하시고 어둠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었습니다. 이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빛이 있게 하시기 전에 그 땅의 상태였습니다. 이미 어둠의 상태였죠. 2절을 보면은 흑암이 기쁨 위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한 흑암이 곧

어둠의 상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거기서 말 흑암,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얘기한 대로 캄캄하다. 해가 없으니까 캄캄하다. 앞을 못 보겠다. 이런 의미의 어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겠어요. 자, 빛이 생명을 의미한다겠죠. 그럼 어둠은 결국 반대로 죽음, 죄의 상태, 그걸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에 그 땅의 상태는 이미 어둠이었다는 거예요. 어둠의 상태였다. 그럼 어떤 의미에서 어둠의 상태라고 하느냐?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은 하늘에 전쟁이 있는 사건이 나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었어요.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 그리고 용과 그의 사자들이 서로 붙은 겁니다. 싸움이 된 거예요. 그 용은 계시록 12장 9절에서 말한 것처럼 옛뱀, 뱀으로 얘기를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미가엘은 천사죠. 결국 천사와 사탄과의 사이에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그 전쟁에서 사탄이 패하여가지고 그의 사자들, 쫄개들이죠. 그 사자들과 함께 땅으로 내쫓겠다 그래요. 그로 인해서 그 땅은요, 결국은 이미 사탄과 그의 사자들이 존재하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탄이 하늘 전쟁에 패해가지고 땅으로 내쫓겠다는 그 얘기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후의 일이 아니고 이미 창조 전에 그 땅 형편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뱀이 땅에 지배하는 그 상태에서 인간 지음받았고 그래서 뱀이 등장해가지고 인간을 유혹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창조 전에 이미 이 땅은 그 사탄과 그의 사자들이 내어 쫓겨서 존재하는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그 흑암 위에 흑암으로 어둠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그 어둠의 세력, 어둠을 드러내시고 어둠을 물리치시고 생명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신 구속의 일이 시작되었다. 그게 빛이 있으라 이 의미의 선포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창조를 하시면서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시고 빛의 나라, 생명의 나라를 세우시려는 그런 계획을 시작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게 빛과 어둠의 의미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시작에 세상은 이제 빛과 어둠으로 나뉘었어요. 나뉘어가지고 이제는 이 땅에 어떤 일이 있느냐, 어둠의 세력과 빛의 세력으로 따로 구분해서 등장하는 그런 일이 있게 되어진다고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 것은 빛에 속한 빛의 아들들이다. 이런 얘기가 결국은 성에 계속해서 흘러갈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이 담고 있는 의미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제외한 모든 그 만물을 말씀으로 했지 않습니까? 창조를 말씀으로 했습니다. 무에서 창조하신 것이죠. 없는 상태에서 말씀으로 존재하게 한 거예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없는 상태에서 말씀으로 있게 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은 하나님의 그 방식, 없는 가운데 있게 하신 말씀의 역사, 이 방식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할 때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그 방식이 하나님의 구원 사건까지 그대로 전목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결국 뭔가 하면 하나님은 그 어떤 것도 세상에 존재하는 걸 바탕으로 해서 있게 하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없는 가운데 있게 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구속사역에까지 그대로 이어진다는 것. 그걸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가령요, 우리를 의롭게 한다는 그 하나님의 죄사함,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의롭게 하셨습니다. 의로운 자가 되게 하셨죠. 근데 의라고 하는 건 본래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우리 의가 없죠. 불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의로워질 수가 없는 존재인데 의롭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없는 가운데 있게 하신 것이죠. 그 의로움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되었다. 이것 아시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로운 자 되게 하셨다는 것, 우리를 생명에 속한 자가 되게 하셨다는 것, 우리 안에 생명이 있게 하셨다는 것, 이 모든 것이 없는 가운데 있게, 다시 말해서 우리의 어떤 자랑을 보고 있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뭔가 잘했어, 이걸 보시고 나는 생명에 있어라, 너는 의로운 자가 되어라,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 가운데는 뭔가 우리가 잘한 게 있으니까, 뭔가 다른 게 있으니까 의롭게 하셨겠지, 천국 가게 하시겠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있음 가운데 없 있음 가운데에서 있음을 생각하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구원의 어떤 그 방식과는 다른 거예요. 창조 방식과 다른 것이죠.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는 것도 복을 받기 위해서 뭔가 잘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 그 생각하지 않습니까? 구원을 받을 때도 뭔가 잘한 게 있어야 택하셔 구원하지. 그게 인간 속성입니다. 잘한 것을 보시고 복을 준다는 거죠. 그게 뭔가 하면은 없는 가운데 있게 하시는 하나님 원칙과 안 맞다는 겁니다. 그게 안 맞는 거예요. 우리가 잘한 것을 보시고 복을 주신다는 거 얘기하도록 잘했다고 인정될 내 행위가 먼저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행위를 보고 복을 주실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게 바로 뭐냐면은 먼저 내 행위가 있고, 먼저 잘한 내 실천이 있고, 그 내 행위, 내 실천을 보시고 복을 주신다는 그것이기 때문에 결국 있는 가운데 있게 하시는 그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창조 원칙과 안 맞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 원칙 안에서 구원을 생각하려면요, 모든 것이 없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없다.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돌아가야 한단 말이죠. 내 행위, 내 의로움, 내 선함,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께 그 어떤 것도 인정될 게 없다는 거죠. 없음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 나를 복이 있게 하셨다, 나에게 생명이 있게 했다, 이런 모든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 구속의 사건, 모든 것이 없는 가운데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결국 거두신 풍성한 은혜로 다가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만약 있음 가운데 있다는 게 돼버리면은 내가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답, 보상으로 그렇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죠. 바로 이것이 어둠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게 어둠이다. 빛이 있으라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었기 때문에 이 세상은 빛과 어둠이 존재하는 그런 곳이 된 것입니다. 빛의 나라가 있고 어둠의 나라가 있고 각기 다른 나라가 존재하게 된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창조가 하나님이 의도하신 완성이라고 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어둠이 존재한 상태를 창조 완성이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어둠이 있는 것을 완성이다,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어둠에 있는 상태의 창조는 한마디로 말해서 뭔가 완벽하지 못한 흠이 있는 그런 창조지 않습니까? 그런 창조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창조의 전부라고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걸 완성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어둠이 사라지고 빛의 세계만 남아야만이 완성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둠이 사라진, 어둠이 심판받고 어둠이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간다? 바로 이것이 정말로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상한 건 하나님이 창조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것은 창조한 세상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 계획한 대로 하나하나 되어가는 것,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겁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있게 된 이 모든 것, 어둠까지도 모두 사라져버린 상태,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 그걸 우리가 염두에 두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창조의 완성, 하나님이 이루시려는 그 완성된 세계는 어둠이 없는 상태의 세계입니다. 어둠이 깨어져버린. 그래서 어둠이 완전히 멸망받는 종말이 창조의 완성이고, 그 종말을 새로운 세상의 시작,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둠이 없는 세상, 완성의 세상, 영광의 세상, 그게 새로운 시작의 세상의 시작이 된다, 그 말이죠. 그 새로운 세상의 시작, 영광의 나라의 창조를 염두에 두고 하나님이 지금 이 창세계 창조를 시작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인간이 선악과 먹는 걸 하나님께서 말리지 않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면은 너희가 전엔 어두움이던 이전 주 안의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우리가 어둠일 때는 어둠의 세력에 붙들려가지고 어둠의 속성을 드러내며 살아갑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그게 뭔가 하면 늘 나를 위해 사는 거예요. 그게 어둠의 속성이에요. 늘 나를 위해 살아가는 거. 나를 사랑을 하고 나를 위해서 또 이 땅에서 내 존재 확대를 위해서 그걸 목적으로 늘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어둠의 속성인데 그 어둠의 세력인 사탄이 하늘에서 전쟁 일으킨 것도 자기의 자리 확보를 위한 것이죠. 하늘나라에서. 그걸 교만이라고 하는데 하나님 피조물로만 존재하기보다도 더 나은 존재되고 싶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을 일으킨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어둠의 세력에 붙들리고 어둠에 속한 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드러나고 있는 것은 그게 전부인 겁니다.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것, 내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 또 그렇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반면에 빛의 자녀에게서는요, 어둠의 속성이 아니고 빛의 속성이 나오게 되어 있죠. 그 빛의 속성은요, 결국 자기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빛의 속성이에요. 예수님이 자기 영광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을 갔지 않습니까? 그 속성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고 죽기까지 그 말씀에 복종하셨습니다. 이러한 빛의 속성이 드러나고 있는 것, 그게 빛의 아들이다. 그걸로 인해서 어둠의 아들과 어떻게 다른가가 드러나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자로 가는 길은요, 자기 영광을 위한 길이 결코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그 길로만 가게 되어지는 것이 신자의 길이고 그 길을 나의 길로 바라보는 것이 바로 신앙이에요. 아, 그 길을 내가 가야 될 길입니다. 그게 신앙이죠. 또 그게 빛의 자녀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빛에 속한 자, 빛의 아들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을 무슨 이 세상을 막 아름답게 하고 또 뭐 선한 일을 많이 해가지고 뭐 세상을 밝게 비춘다고 하죠. 그것도 그런 일을 생각하기 쉬운데 그런 게 아니에요. 또 윤리적인 그 삶을 살아서 칭찬 듣는 그런 삶을 사는 게 빛을 사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빛이라고 하는 것은 내 행함을 보지 아니하고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행하심만 바라보고 살아가요. 그게 빛에 속한 자의 시각입니다. 내 행함이 아니고 빛 대신 예수님의 행함만 보는 것. 예수님만이 빛이 되시고 내가 예수께 속한 자가 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여기는 것. 모든 근거를 나에게 두지 않는 것. 이게 빛에 속한 자의 신앙입니다. 이처럼 그 빛에 속하게 되면은 내 행함이라고 하는 걸 다 내려놓게 되기 때문에 결국 인간의 행함을 기준으로 해서 높고 낮음을 구별하는 게 없죠. 비교할 게 없죠. 이게 빛에 속한 세상이에요. 반대로 어둠의 세상 그 반대입니다. 인간의 행함을 늘 바라보죠. 행함을 근거로 내어놓고 그걸 비교하고 높고 낮음을 따지는 것이죠. 더 나은 자가 되기 위해서 남보다 더 많은 일을 하려고 하고 더 나은 일을 하려고 하고 거기에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게 어둠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빛으로 사는 것보다도 그 어둠에 사는 걸 더 마음에 들어 한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는 원래 빛의 어둠의 자식들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 이름, 내 영광이 드러난 걸 더 좋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빛이 생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영광만 드러내는 것인데 나는 묻혀지는 것인데 그걸 좋아하는 게 우리의 속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무엇이 어둠인가를 알게 하시고 그 어둠의 길이 아니고 빛이 된 나와 안 맞는 빛이 된 그 길로 내가 이끌림 받기를 소원하게 되는 거죠. 그게 성령의 사람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빛과 어둠을 나누었다고 하는데 그 빛과 어둠이 결국 이 땅에서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는가 하는 걸 우리가 잘 염두에 두셔야 돼요. 어둠이라고 하는 오직 내가 중심된 세상, 그게 어둠이고
빛이라고 하는 내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중심된 그 길로 가게 되어지는 것. 이게 빛이다. 그걸 우리가 염두에 두게 되면은요, 신앙이라는 게 어떤 것인가는 우리가 능히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을 왜 어둠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가 하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빛의 세계에서는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높임받는 것이지 우리의 이름이 높임받는 건 전혀 있을 수가 없다는 걸 우리가 늘 아셔야 됩니다. 그게 빛의 세계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뭘 했다 할지라도 주님으로 인해서 하게 되어진 것으로 여겨질 뿐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행한 건 아무것도 없게 되어지는 것. 그게 빛의 세계입니다. 주님이 행한 일만 있습니다. 주님의 그 행하심이 나를 의롭게 했고 구원에 이르게 했습니다. 늘 그런 고백만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만 자랑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빛의 세계입니다. 어둠에서는 내가 한 일이 늘 부각되어진다. 그게 다르다는 걸 늘 아셔야 돼요. 내가 중심입니다. 내가 한 것만큼 보람을 얻고 칭찬 들으려고 한다. 이게 어둠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둠의 세계를 더 좋아하는 겁니다. 내가 드러나니까. 이런 우리로 하여금 빛의 세계를 소망하게 하고 빛의 길로 가게 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역사하심이에요. 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뭔가 해가지고 뭘 받아내는 절대 그게 아니고 주를 바라보고 빛의 길로 가기를 원하게 되어지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신앙 길에서는 늘 나란 존재는 내려놓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른 신앙 길로 가고 있는 걸 아시려면 과연 늘 나의 어떤 삶에서 내 이름이 아니고 주님의 이름만 높이기를 원하는 늘 그런 모습으로 나가지는가. 그렇게 우리를 바라보면 될 겁니다. 이 땅은 빛과 어둠으로 나뉘어 있다는 것. 우리가 이것을 오늘 말씀 안에서 깨달아 하시고 늘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으로 또 성령으로 어둠이 아니고 빛의 길을 이끌림 받으면서 하나님 나라 생명이 늘 우리 앞에 놓여 있고 그게 우리 소망이 되어 있는 오직 그 길로만 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길 지금까지 대구 은석교회를 담임하시는 신윤식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예수님을 더 알기 원하시는 분은 대구 은석교회 또는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BBN 한국어 방송을 청취하시고 아껴주시고 기도와 후원으로 함께해 주시는 청취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BBN 방송은 순수한 복음과 찬양만을 전해드리며 한결같이 상업성이 전혀 없이 오로지 청취자들의 믿음의 후원으로만 운영되어 온 비영리 기독교 방송국입니다. BBN 한국어 방송은 1년에 한 번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나눔의 경주를 통해 후원을 받음으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사실 많은 부분에서 부족합니다. 혹시 지난 시간 나눔의 경주에 참여를 못하셔서 후원 결정을 못하신 분이나 방송을 들으시면서 후원을 생각해 오신 분들이나 또는 방송을 듣다가 은혜가 되어 후원을 결정하신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후원 방법은요. BBN 한국어 방송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우측 상단에 선교 후원란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복음은 지금도 내일도 앞으로도 계속 전파되어야 하겠습니다. 더 나아가 선교사역에 여러분이 동역자가 되어주신다면 방송 선교를 전함에 있어 큰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BBN 한국어 방송과 함께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케 하실 것이요. 금주의 좋은 소식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이었습니다.

0: 라디오 드라마 한국교회 순교사 제6화 예수의 작은 종 유계준 장로 원작 김연아 극본 권영배 연출 박광현 김자영 50번째 김익두 목사는 일본 경찰 앞에 섰다. 그의 모습은 당당했다.
1: 김익두 목사님, 이거 참으로 오랜만입니다.
2: 그래, 오래간만입니다.
1: 그간 잘 지내셨습니까? 건강하시지요?
2: 당신네들이 고문한 것만 빼고는 아직 쓸만합니다.
1: 그때는 우리도 어쩔 수가 없이 그렇게 한 것이니까 너무 섭섭해하지 마십시오.
2: 내 그때 일은 섭섭해하지는 않디요. 다만 아픔이 있으니까니 그러는 거예요. 그래, 내는 무슨 일로 부렸을 섭니까?
1: 간만에 이곳 평양으로 올라오셨다고 해서요. 얼굴을 한번 뵈려고 모셨지요.
0: 당시 김익두 목사는 전국을 다니며 부흥회를 이끌고 있었다.
1: 워낙 유명하신 분이라 예정도 입구에서 한번 모신 것뿐입니다.
2: 그럼 괜찮은 밥집으로 데려가야 하는 거 아닙니까? 우와, 피냄새 나는 경찰서로 데리고 왔습니까?
1: 오호, 그런 곳으로 모신다고 해서 좌우같이 식사를 하실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2: 용건이 뭡니까? 어서 말하시라요. 내려 바쁩니다. 남쪽으로 내려가야 하니까니 어서 말을 하시라요.

0: 목사님, 고조 이거 무슨 수를 써야 하는 것도 아닙니까?
1: 괜찮을 겁니다.
0: 아,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괜찮다니요. 저들이 누굽니까? 일본 경찰 아닙니까? 일본 경찰이요.
1: 장로님, 김익도 목사님이 누구십니까? 우리 교계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아무리 저들이 일본 경찰이라 해도 함부로 하지는 못할 겁니다.
0: 그저 그 길에 있으면 좋겠는데.
2: 목사님, 이번 설교에 감동이 있었다고 하던데요.
3: 와서 들어봤습니까?
2: 아, 다 아시면서 그러십니까?
3: 그 지새끼 마냥 숨어서 듣지 말고 당당하게 교회에서 밝히자요.
2: 원래 교회는 우리 같은 자들이 가는 곳 아닙니까, 목사님?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은 믿음에서 나온다고 하셨는데 그게 무슨 뜻입니까?
3: 아, 기껏 때문에 날 부르신 거구만, 여기래.
2: 원래 설교란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심오하고 했어.

0: 귀 있는 자들은 들어라 말이디요. 그거이 무슨 말이냐 하면 아무나 다 듣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들을 만한 사람이 듣는 거다 이거디. 잘 들으라우요. 내래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래. 믿으면서 온다고 했디요. 그거이 무슨 말이냐 하면 아무리 대한의 독립을 위해 날고 뛴다 해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이거지요.
1: 뭐? 뭐요?
0: 아직 안 끝났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나라 사랑하는 마음은 어떤 구문도 어떤 핍박도 이긴다 이거지요. 그거이 다 믿음으로 얻어지는 것이라 이겁니다. 아이고, 이해가 되십니까?
2: 김익두 목사님께서 경찰서로 붙들려 가셨다는 게 사실입니까?
3: 그래요. 지금 경찰서에 계십니다.
2: 교회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3: 그저 그 기르고 싶지만은 교회가 힘이 있어야 돼요.
2: 목사님께서는 뭐라고 하세요?
3: 아무 일도 없을 거라고 합니다. 일본 일에 아무리 기른다고 해도 김익두 목사님을 오케이는 못한다 이거디요.
4: 아, 장로님 계십니까? 아유, 자, 내래 이 집사입니다.
3: 어서 오시라요.
4: 장로님, 이거에 말이 됩니까?
5: 아이고, 어떻게 김익두 목사님을 고해 놈들이래 잡아가게 놔두셨습니까? 기분이 어떤 분인데요?
3: 죄송합니다.
4: 가서 모시고 나오시라고요.
3: 예? 모시고 나오라고요?
5: 아이, 기회야디요. 우리 온 교회 식구들이 가설나무네 데리고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2: 진정들 하세요. 그렇게 한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4: 아이고. 진정이고 나발이고 당장 예. 모시고 나오자고요.
5: 예? 모시고 나오자고요.
6: 유계준 장로는 나라 잃은 서름 속에서 주의 종을 제대로 보필하지 못한 것에 대한 죄의식에 사로잡혔다.
3: 하나님, 용서해 주시라요. 내래 김익두 목사님을 보호하지를 못했습니다. 우계 장로가 우리 교회에 오셔서 설교를 하고 가신 김익두 목사를 경찰서에 가시게 그냥 놔둔단 말입니까? 하나님 용서하시라요. 내려 오게 해야 할지 모르가시오. 하나님, 그저 김익도 목사님이래 인도해 주시라요.

0: 예. 저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1: 손님? 누군가?
0: 아, 저 들어오시죠.

출연 정운석, 신세인, 우문희, 이명숙, 유재상, 성수경, 이윤정, 홍승표. 라디오 드라마 한국교회 순교사 제6화 예수의 작은 종 유계준 장로 50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성질을 죽이면 승리하는 줄 압니다. 또 참고 온유하면 승리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또한 기도만 하면 승리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승리 생활은 생명이 되시는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인내나 온유나 겸손이 아니라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한국어 방송과 함께 하셔서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청취자분들의 삶에 그리스도로 충만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세상 끝날까지 복음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케 하실 것이요. 금주의 좋은 소식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이었습니다.
2: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3: BBN 한국어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일 성경읽기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성경읽기 시간에 빠지지 않고 참여하신다면 1년 동안 성경을 통독할 수 있도록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묵상하실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서 10장에서 12장 말씀입니다.
4: 제10장 바사왕 고레스 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나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이상을 깨달으니라. 그때에 나 다니엘이 세일의 동안을 슬퍼하며 세일에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넣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정월 24일에 내가 힛데겔이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그때에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 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정금띠를 띠었고 그 몸은 황옥 같고 그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 눈은 횃불 같고 그 팔과 발은 빛난 놋과 같고 그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이 이상은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이상은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이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 말소리를 들었는데 그 말소리를 들을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었느니라.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케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들으신 바 되었으므로 내가 내 말로 인하여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국군이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국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군장 중 하나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말이래 내 백성에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대저 이 이상은 오래 후의 일이니라. 그가 이런 말로 내게 이를 때에 내가 곧 얼굴을 땅에 향하고 벙벙하였더니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섰는 자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주여 이 이상을 인하여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로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이까.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로 강건케 하여 가로되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가로되 내 주께서 나로 힘이 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나온 것을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군과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군이 이를 것이라.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적하는 자는 너희 군 미가엘 뿐이니라. 제12장 그때에 네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이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오른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편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편 언덕에 섰더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기사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기로 내가 들은 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에 있는 자가 그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생하시는 자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가로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게 쌈나이까. 그가 가로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대저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귀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을 세울 때부터 1291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업을 누릴 것임이니라.
3: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구약 성경 다니엘 10장에서 12장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저희 BBN 한국어 방송을 청취하시면서 프로그램에 관한 문의사항이나 또 신앙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언제든지 저희들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과 연락하실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제 웹페이지 상단에 있는 상담 문의란을 클릭하시면 몇 가지 방법들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메일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신앙상담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이름과 이메일 주소를 입력해 주시고요. 남기실 말에다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내용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우편으로 저희들에게 보내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 샬롯에 있는 제 BBN 방송국 본사에 메일을 보내주시면 되는데 그 우편 주소도 웹사이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화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미국 동부 시간으로 8시 30분에서 12시까지 신앙 상담이 가능합니다. 연락하실 전화번호는 1800-888-7077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 웹페이지 상단에 있는 상담 문의란을 참고하시고요. 언제든지 저희들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들에게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매기 성경 강해.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고 있는 매기 성경 강해. 오늘도 말씀에는 목동 제1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성근 목사님입니다.
1: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사도행전 5장으로 모시겠습니다. 우리가 4장에서 그런 내용을 나누었어요.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이름과 능력을 의지해서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난 다음에 뭐 갖가지 반대를 받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공회는 뭐 협박하고 하지 말라고. 근데 그게 돼요. 예루살렘의 교회에 가서 그것을 보고하니까 당연히 우리가 사람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움직여 나아가는 것이 그것이 뭐 분명히 옳다 이런 결론에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는 그러한 귀한 역사들을 우리가 4장에서 보았어요. 이제 5장에 와서 시몬 베드로가 한 두 번째 설교의 이제 결과를 보게 되는데, 그리고 또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으로 계속해서 이제 교훈을 얻게 돼요. 이제 사실 이렇게 되는 것은 교회가 이제 변절되어져 가는 과정을 보게 되죠. 그 과정 속에서 또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온전케 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이었지만 초대교회의 고도한 영적 차원의 삶에 거스리는 행동을 하고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사도행전 4장 마지막에서 우리는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받았어요. 그는 단지 우리 앞에 나타날 것입니다. 다시 나타날 것이죠. 이제 초대교회에서 탁월한 성도 중 하나가 이제 바나바라고 봅니다. 하나님의 참 사람이었다고 보는 거죠. 그는 초대교회에서 탁월한 성도 중에 하나. 그래서 사도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의 동역자이고 당시 어려운 갈라디아 지방으로 들어갔고 하나님은 거기서 그들의 사역을 놀랍게 축복해 주셨던 것, 뭐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을 통해서 읽게 됩니다. 이제 바나바는 계속해서 사도행전 이제 13장에서부터도 또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어쨌건 이 바나바가 밭을 팔아가지고 그 판 액수의 총액을 교회에 완전히 바쳤습니다. 그는 진정한 헌금을 했었고 모두가 그것을 널리 자랑스럽게 퍼뜨렸습니다. 그의 넓은 도량으로 그는 많은 칭찬을 들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초대교회에서 그들이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이런 일을 행할 수 있는 고도의 영적 차원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변절자가 등장하게 되는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한다는 사실은 사람의 육적인 본성 때문에 지속되기가 참 곤란한 거죠. 그리고 또 지속되지도 않고 말이에요. 자, 그럼 어떻게 변절되어지고 어떠한 현실들이 나타나게 되는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1절입니다. 5장 1절.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 안에 삽비라로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랬어요. 아마 바나바를 흉내냈던 것이 분명합니다. 만약 진심으로 그렇게 팔았다면 속였겠어요? 그렇지 않죠. 그들은 바나바가 이 일 때문에 많은 명성을 얻고 사람들의 칭찬을 받는 이런 것들을 보고 그들 역시 그 명성을 얻는 것이 탐났던 거예요. 그래서 밭을 팔게 되었던 거죠. 전 말씀드리기 대단히 민망합니다만 사람들의 주목을 받기 위해서 헌금이나 헌물을 바치는 경우가 우리 가운데 있을까요? 없을까요? 뭐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걸요? 그래서 교회가 자신의 이름을 발표하지 않으면 큰 액수의 헌금을 내지 않는 그런 경우, 그 이름을 발표하면 큰 헌금을 하는 그러한 경우들을 우리가 봅니다. 이 어찌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라 아니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자신의 재물로 사람들의 칭찬을 산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헌금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죠. 마치 가게에서 물건을 사고 돈을 지불하듯이 교인들의 칭찬을 사고 헌금을 내는 것과 같은 거죠. 물론 드린 헌금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이름이 알려지고 칭찬을 받게 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죠. 그건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 경우는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 말할 수 있어요. 뭐 또 그렇다고 그것을 또 괜찮다 이렇게 또 말하기는 좀 곤란하죠. 어쨌건 헌금이라고 하는 그 목적은 내가 칭찬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서 드려진 것. 그래서 여러분 그것은 조용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아나니와 사피라는 하나님께 드리고자 한 헌금을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이제 또 성경을 통해서 이제 보게 되는데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에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를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그랬습니다. 물론 그들이 그들의 소유를 판값의 일부를 남겨두고자 한 사실에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할 권리도 있는 거죠. 그 재산은 그들의 소유였고 그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그 돈을 처리할 권한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교회에서 이 부분에 있어서 자유로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얼마만큼의 양을 내도록 강요받아요. 당신 얼마 헌금 하세요? 얼마 헌금? 이렇게 하지 않는다고요. 물론 어떤 사람은 십일조 생활에 큰 부담을 느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초대교회 당시에는 10의 1조가 아니라 자신의 소유를 전부 다 드렸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나니와 삽비라는 그 전부를 내지 않고 그 중에 일부를 숨겼습니다. 이렇게 한 사실 자체는 잘못이 없습니다. 소유를 다 바쳐야 하는 것이 율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었기에 자원함으로 행해진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부가 아니라 일부만을 드려도 상관이 없는 일이었던 거죠.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있어서 문제는 그들이 헌금을 하는 데 있어서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진정 자신들을 위해서 그 일부를 숨겨두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전부 다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저는 헌금을 드릴 때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뭐 우리도 그런 찬송을 하는데요. 그런 찬송 어떤 때 참 죄송해요. 그런 찬송을 하는 게. 뭐 다 아시잖아요. 그런 찬송할 때마다 정말 양심의 가책이 된단 말이죠. 이 거짓말처럼 여러분 우리가 헌금 아유 참 이런 사실을 표현하는 게 참 어찌 참 부끄럽네요. 실제로 나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고 있지 않는데 그런 찬양을 부르면서 헌금을 한다는 것이 여간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찬송을 죄송하지만 경솔하게 불러서는 결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바치옵니다 라고 했지만 그것은 거짓말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3절에서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그 아내의 죄는 그들이 그 일로 인해서 성령을 속였다는 사실입니다. 이어서 4절에 보면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임의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로다. 오늘날도 성령께서 하나님이심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시몬 베드로는 성령을 하나님으로 믿었습니다. 그는 먼저 말하기를 아나니아 어찌하여 사단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였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말하기를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로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곧 성령을 하나님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5절에서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고요.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이 시몬 베드로 때문에 죽었다 이렇게 좀 황당하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들은 아나니아의 죽음에 대해서 베드로를 비난하기까지 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찌 베드로를 비난할 수 있겠어요? 베드로가 뭔 잘못이 있어요? 시몬 베드로는 필경 아나니아가 그 자리에서 쓰러져 죽자 어느 사람 못지않게 깜짝 놀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베드로는 단지 그의 잘못을 지적해 책망을 했을 따름인데 그렇게까지 될 줄. 그는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나리라고는 아마 생각지도 못했을 겁니다. 또 그런 것을 원했을 리도 없고요. 그러나 아나니의 행위를 가증히 여기셔서 그를 그 자리에서 치신 분은 성령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즉시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내리신 겁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주신 자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취해 가실 수도 있는 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고요. 우리는 그분의 호흡으로 숨을 쉽니다. 우리는 그분이 우리에게 주셨던 육체를 사용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매기 성경강의 애청자 여러분, 그분은 그가 원하시면 언제고 우리의 육체를 취해 가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일로 인해서 어리석게 하나님께 원망해서는 안 될 겁니다. 이것은 그분이 교회 안에서 교회를 깨끗게 하시기 위해서 행하시는 권징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에 대해서 책임을 지실 분이십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신 것이니까요. 자, 5장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보고 있어요. 6절로 9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 아내가 그 생긴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가로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가로되 예, 이뿐이로라.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네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미어 내 가리라 한대 라고 했어요. 자, 이제 시몬 베드로는 그들에게, 그러니까 그 여인에게, 이제 삽비라가 되겠죠. 아내에게 말이죠.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이제 알았던 거죠. 그는 아나니아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랐지만 이제 그 여인이 어떻게 될지를 분명히 알았던 겁니다. 10절 11절입니다. 곧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그랬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통해서 두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 하나는 초대교회에서는 이 두 사람이 그와 같은 거짓말을 하고서는 결코 살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교회에는 삶의 거룩함이 있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비록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들은 성령을 속여 신자들과 사귐에서 벗어나게 되었던 겁니다. 그들은 죄로 인해서 구원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에 범한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저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이렇게 요한일서 5장 16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범한 죄는 사망에 이르는 죄였어요. 이런 유의 죄는 초대교회에서 발을 붙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 다시 교회의 변절이 있을 때마다 항상 권징은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이런 경험을 하고서도 결코 그 이전만큼 나아가지 못했다는 사실이죠. 그들은 이제까지 모든 것을 공동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이 악한 본보기의 씨앗이 되어 다른 사람들까지도 파멸의 길로 이끌어졌던 것이죠. 우리는 다음 장에서 이에 대해서 보다 많은 것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온 교회 위에 두려움이 임했고, 그리고 이 일을 듣는 사람에게도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이러한 권능이 교회 안에 계속 머무를 때 많은 무리들은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교회는 초대교회 당시만큼 그렇게 순결하기는 어렵다 하는 것입니다. 자, 참으로 제가 발견한 두 번째 놀라운 사실은 시몬 베드로의 신령한 분별력인데, 오늘 이것이 역시 우리 가운데 참 부족한 그러한 모습이죠. 우리는 그 당시에 일어났던 일들 가운데 신약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일도 많이 있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는 모퉁이 돌이신 그리스도 위에 세워졌으며, 사도들은 그 그리스도의 증인들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또 표적과 기사의 은사들은 그들이 하나님의 권위로 말한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들려 어떤 뭐랄까 이렇게 주어졌던 것이죠. 오늘날 우리는 그 하나님의 권위로 기록된 신약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린 지금까지 초대교회의 권징이 있었다는 것을 살펴보았어요. 이제 우리는 외부로부터 핍박도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 사도들이 은사를 실행하자 거센 핍박이 일어나게 됩니다. 17절로 18절입니다. 대제사장들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그랬습니다. 사두개인들의 이러한 핍박의 주동자들이었음을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데 예수님을 핍박하는 데 주동했던 자들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또 바리새인들이었어요. 반면 초대교회에 대한 핍박을 주도한 것들은 사두개인들이었고요. 따라서 사도들은 다시 체포가 되어서 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제 19절입니다.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가로되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의 사자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한 천사로서 뭐 구약성경 같은 데 보면 종종 주의 사자가 그리스도이셨지만 여기서는 그냥 일반적인 천사였다고 하는 사실이죠. 20절로 23절을 보겠습니다.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며 저희가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들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이 과속들에게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말하되 가로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킨 사람들이 문에 섰으되 문을 열어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그랬습니다. 이 일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을 때 발생했던 일과 참으로 비슷하죠? 예수님께서 무덤 밖으로 나아가시기 위해서 돌이 굴려졌던 것은 아닙니다. 그분은 돌이 굴려지기 전에 굴 밖으로 나오셨습니다. 돌이 옮겨졌던 것은 외부인으로 하여금 들어가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와 비슷한 일이 여기서도 발생하게 되는 거죠. 사도들이 감옥 밖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문들이 열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감옥 문을 닫힌 채로 그대로 있었던 거죠. 사도들은 문들이 열리기 훨씬 이전에 그 감옥을 빠져나가게 되었습니다. 24절로 28절입니다.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들이 와서 고하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관속들과 같이 가서 저희를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로라. 저희를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가로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교우를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라. 참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들은 사도들의 말에 경청하고 있었어요. 이제 존경하게 되었던 거죠. 그들은 참 그 좋은 제자였었고 선교사였다고 하는 걸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복음이 먼저 예루살렘에 전개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즉 대제사장이 너희가 너희 교를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라고 말한 것이 바로 그 증거 증인이 된다 하는 것이죠. 29절입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리라 하고 그랬어요. 사도들은 그들의 주님이시오 주인이신 분이 그들에게 하라고 말씀하셨던 바를 순종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신자들은 정부의 지시에 복종해야 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명령이기도 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계명과 반대일 때는 뭐랄까 좀 그런 것일 때는 이제 제외하고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30절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의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 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의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렸습니다. 말씀에는 목동 제1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성근 목사님이었습니다.

0: 복음의 소리를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케 하실 것이요. 금주의 좋은 소식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이었습니다.

0: 은혜의 동산. 죄로 인해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들에게 주어진 가장 소중한 선물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의 동산은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의 삶에 임할 때 영혼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도록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온전히 분별할 수 있도록 새삼침례교회 강효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말씀을 들으실 때 여러분들의 영적인 삶이 더욱 풍요롭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함께 하겠습니다.
1: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전서는 사도 베드로가 여러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어느 지역에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져 살았는가 하면 베드로전서 1장 1절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여기 보시면 다섯 지역에 흩어져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도 베드로가 편지를 쓰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지역들은 오늘날 터키에 있는 지역들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여러 지역에 흩어져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나그네라고 불렀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도 그렇게 불렀고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보고 있는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도 보시면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거류민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남의 나라 영토에 머물러 사는 사람을 거류민이라 그랬죠. 우리나라에도 외국인 체류자들이 많이 들어와 살죠. 그런 사람들이 거류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거류민이고 나그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도 그들은 이제 외국에 살다 보니까 나그네였고 거류민이었고 그리고 영적으로 봐도 그들은 거류민이고 나그네였습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죠. 지금은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시민권을 가지고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가 영원히 살 곳, 그것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나라죠.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시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 거류민이고 나그네들인데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사도 베드로는 크게 일곱 가지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첫 번째는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자,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사도 베드로가 각 지역에 흩어져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첫 번째로 주시는 권면의 말씀이 뭡니까?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는 것이죠. 육체의 정욕을 제어한다 하는 이 말은 육체의 욕정을 제어하는 것을 뜻합니다. 사람들에게는 육체의 욕정이라는 것이 있죠. 구원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역시 마찬가지로 육체의 욕정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육체의 욕정도 있지만 또 우리 안에 누가 살고 계십니까? 성령님이 살고 계시죠. 우리의 육정은 죄를 좋아합니다. 우리의 육정은 자꾸만 죄를 지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우리가 죄 짓는 거 절대로 원치 않고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지요. 그래서 우리 속에서는 한 번씩 전쟁이 일어납니다. 육체의 욕정은 자꾸만 죄를 지으라고 부추기고 성령님은 그러면 안 된다고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고 또 우리를 계속 격려하시고 이제 이런 사이에 우리 마음속에서는 갈등이 일어나고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 보니까 육체의 소욕, 육체의 정욕과 성령님이 서로 대적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보고 있는 이 베드로전서 2장에도 보시면 육체의 정욕과 우리의 영혼이 싸우는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죠. 이게 우리들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종의 전쟁입니다. 영적인 전쟁이 우리 마음속에서 늘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의 정욕은 죄를 향하고 있고 성령 하나님은 그러면 안 된다고 우리 마음속에 계속 말씀하시고 있고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속에서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면 육체의 정욕은 제어하고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게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자, 갈라디아서 5장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예.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신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육신의 소욕, 육신의 정욕과 성령님의 역사가 충돌을 일으키면 여러분 우리는 육체의 소욕은 누르시고 절제하시고 성령님의 음성에 기울이면서 승리해야 하죠.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두 마리의 늑대 이야기를 해주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0: 할아버지가 이렇게 대답을 해 주었습니다. 그거야 네가 착한 늑대에게 밥을 많이 주면 되지.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우리에게는 육체 정욕이 있어요. 성령님의 역사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느 쪽으로 더 마음을 많이 쓰고 어느 쪽에 더 가까이 다가가느냐, 여기 따라서 내가 승리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자극적인 거 자꾸만 접하다 보면 그거 여러분 나쁜 늑대에다가 자꾸만 밥 주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성령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 말씀 읽고 교회 나와서 찬양하시고 영적인 사람들과 교제하시고 그러면 우리가 좋은 늑대에게 계속 밥 주는 그런 결과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늘 승리하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이 본문에서 사도 베드로는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12절 시작.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자, 이번에는 어떤 말을 하고 있어요?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하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죠. 여기 이방인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 우리가 행실을 바르게 가져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거든요. 지켜보다가 우리가 행실을 잘못하면 그들은 바로 우리를 비방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행실을 바르게 하면 우리를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지요. 그래서 행실을 잘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언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12절 하반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언제 영광을 돌린다고요? 오시는 날. 누가 오시는 날? 그렇죠. 주님께서 오시는 날. 주님께서 왜 오시느냐? 구원을 베풀기 위해서 이제 오시는 것이죠. 구원받는 사람들 중에는 예수 믿는 누군가의 착한 행실을 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아, 저 사람 보니까 너무너무 예수님을 잘 믿어요. 그래서 그 사람 보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마 우리 중에도 그런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들이 구원받는 날이 주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시는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시는 날, 즉 그들이 구원받는 날, 그들은 그들에게 좋은 행실을 보여준 사람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찬양하게 되겠죠. 그것이 바로 12절 하반절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도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바르게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바르게 살아가야지 누군가가 우리를 보고 구원받게 될 것이고 주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그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거 생각하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착하게 살자.
1: 착하게, 살자. 네,
0: 착하게 사세요. 네, 어디 가서 못된 짓 하지 마시고 못됐다는 소리 듣지 마시고 착하게 살으셔야 돼요. 여러분 집에 혹시 가훈이 필요하면 이거 가훈으로 적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착하게 살자. 세 번째로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13절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4절 시작.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세 번째로 권면하는 내용은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왕이나 총독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17절 끝부분에 놓으시면 왕을 존대하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왕을 존경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왕이나 총독에게 존경하고 총독을 존경하고 그들의 말에 순종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자리에 앉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로마서 13장 1, 2절에 나옵니다. 자,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 2절. 로마서 13장 1절, 2절 말씀을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0: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자, 여기 보니까 모든 권세는 누구로부터 나왔다 그랬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권세자들을 그 자리에 앉힌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권세자들을 존경해야 하는 것이고 그들의 말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도 왕에게 순종하라 하는 말을 하면서 그 앞에 어떤 말을 붙여놨어요? 주를 위하여. 13절 여러분 다시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인간의 모든 제도를 누구를 위하여 순종하되? 주를 위하여.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들을 그 자리에 앉혔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에게 순종하고 그들을 존경해야 한다. 그 말씀이죠. 대통령이 잘못을 했으면 벌 받아야 됩니다. 법 앞에는 대통령이건 일반 국민이건 차이가 없습니다.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잘못을 했으면 벌 받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물러날 만한 일을 했으면 물러나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게 뭔가 하면 그분을 그 자리에 앉힌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깊이 생각 안 하고 쉽게 우리가 막 말을 뱉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분을 저 자리에 앉혔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뭘까? 이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선동하는 목소리에 너무 쉽게 선동되어서는 안 됩니다. 대통령을 싫어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사람들은 기회다 싶어가지고 또 대통령 끌어내리려고 할 것이고 대통령을 계속 비방하고 공격할 것입니다. 근데 이제 어떤 것이 옳은가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대통령을 그 자리에 앉힌 분은 표면적으로는 우리 국민들이 그 자리에 앉혔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분을 그 자리에 앉혔다는 것을 우리가 잊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선동한다고 해서 그냥 이렇게 휩쓸려 간다든가 따라한다든가 그러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게 뭔가 그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강영희 목사가 또 여당 입장에서 저렇게 말을 하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여당도 아니고 야당도 아닙니다. 저는 그저 어떻게 하면 더 성경적인 것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르칠까? 그게 제 관심사지. 뭐 누가 대통령이 되면 어떻겠어요? 저 그거 별로 관심 없어요. 어느 당이 뭐 대통령 돼도 별 그것도 관심 없고. 하여간 우리나라를 안정적으로 잘 이끌어주면 그걸로 만족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누가 대통령이 돼도 저는 존경합니다. 그분을 따를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어떤 뭐 여당 입장에서 이런 말하는 건 아니고 오늘 이 본문을 보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처신하는 게 옳은가 그걸 생각하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통치자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위배되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한다면 그런 것은 우리가 따를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어느 날 이제부터 모든 교회는 문을 닫아라 예배 드리지 마라 성경책 다 가져와서 불태워라 이런 명령 내린다면 저는 그거 따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도 높지만 대통령보다 더 높은 분이 우리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위배되는 것은 제가 따를 수 없어요. 우리 사도행전에도 보시면 사도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그 정부 당국에 붙들렸습니다. 그 당국자들로부터 이제 경고를 받죠.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지 말라 경고를 받았어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면서 우리는 당신들의 그 말 따를 수 없다. 그러면서 계속 복음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통치자들의 말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로마서나 베드로전서가 기록될 당시에 로마 황제가 누구였는 줄 아십니까? 네로였습니다. 네로. 그 악명 높은 네로가 로마서, 베드로전서 기록될 때 로마 황제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나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게 뭡니까? 예, 왕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왕의 말에 따르라는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이라 해도 잘못이 있으면 벌 받아야 합니다. 그럼 모든 것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때까지는 통치자들에 대해서 함부로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여당 지도자는 보니까 박근혜는 대통령이 아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 제가 들었는데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물러나면 대통령 아니에요. 근데 아직은 대통령 맞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참 조심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함부로 정치적인 어떤 우리가 발언을 한다든가 하기보다는 오히려 나라를 위해서 조용히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 과연 어디 있을까 그거 살피는 것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결국은 누구를 위하는 길이냐? 우리를 위하는 길이에요. 자,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여기 보니까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건 그거잖아요. 우리가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면서 주님께 영광 돌리고 또 복음 전하면서 살아가는 거. 이게 우리가 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섣불리 통치자에 대해서 말하기보다는 오히려 대통령과 모든 정치 지도자들, 여야 포함해서 모든 정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바로 그런 일이에요. 대통령이 바뀌는 것도 좋고 정권이 바뀌는 것도 다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나라가 잘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하는 것이 나라가 더 잘 되는 것인가? 그런 사람마다 생각은 틀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정말 나라가 잘 돼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평안한 가운데 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대통령이 막 물러나라고 해서 갑자기 물러나면 그게 우리나라가 과연 더 잘 되는 길일까? 그런데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쉽게 선동돼가지고 남들이 다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대통령 두둔하는 거 아니에요. 하여간에 예,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의 원리를 좀 따르자. 그게 제 예, 핵심입니다. 그리고 14절 15절 말씀 여러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15절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15절 말씀만 언뜻 보면 뭐 왕에게 순종하고 하는 이런 말씀하고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14절과 15절을 이렇게 연이어서 쭉 읽어보면 15절 말씀도 13절, 14절 말씀, 예, 통치자들에게 존경하라, 뭐 이 말씀하고 다 이어지는 말씀이죠. 15절 말씀, 곧, 예, 앞에서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총독에게 하라.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그러니까 15절 말씀에 의하면 여러분, 우리가 선행을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15절 말씀의 표현을 그대로 빌리면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기 위해서 우리는 선행을 해야 한다. 그런 뜻이죠. 사람들 중에는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흠만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의 어떤 부조리, 잘못, 목회자들의 비리, 잘못 이런 것만 들춰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다가 교회나 뭐 목회자들의 잘못을 발견하면 어떡합니까? 이제 신나는 거죠. 방송에 대고 막 교회가 이렇게 했다. 어느 목사가 이렇게 했다. 그러면서 막 떠벌립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사실이 아닌 것도 사실인 것처럼 막 비방하고 고경할 때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말을 오늘 이 본문 15절에서는 어떻게 표현했는가 하면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이라고 그랬어요.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교회에 대해서 무조건 비방하는 사람들, 공격하는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나 목회자들은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시국선언 같은 거 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여러분 이 정치와 구분을 해야 됩니다. 교회와 정부는 이게 분명히 구분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교회가 시국선언을 한다든가 목회자들이 모여가지고 시국선언을 하고 그러면은 까딱 잘못하다가는 나중에 교회가 불이익 당할 수 있습니다. 복음 전도가 방해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조심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동성애라든가 뭐 이슬람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거는 확실하게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동성애는 잘못이다. 예, 광화문 광장에서 그거 하면 여러분 나가세요. 하세요. 동성애는 틀렸다. 그거 하셔야 돼요. 이슬람 들어오면 우리나라 큰일 납니다. 예, 그런 것도 하셔도 괜찮아요.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정치적인 문제 또 권력에 대항하는 듯한 이런 어떤 거 그런 거는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그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평화롭게 우리가 생활하고 또 마음껏 복음 전하면 그걸로 만족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 정말 지혜롭게 처신을 잘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로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오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자, 이번에 하시는 말씀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지고 있는 그 자유를 오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자유는 죄로부터의 자유를 말합니다. 사망 권세로부터의 자유를 말하고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를 말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율법을 초월한 사람들이죠. 우리는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마음 놓고 죄를 지으면 되느냐? 안 됩니다. 율법이 우리를 더 이상 정죄하진 않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잘못했다고 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다시 지옥 가고 그런 일은 절대로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걸 이용해가지고 죄 짓고 죄를 즐기고 그러면은 안 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 예, 우리는 진정한 자유인이에요. 사망 권세로부터 자유를 얻은 사람들이에요. 율법 아래에서도 우리가 해방된 사람이에요. 율법이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다시 종의 멍에를 맬 수는 없다는 것이죠. 자유인이니까, 진정한 자유인이니까 죄로부터도 자유를 누려야 하는 것이죠. 로마서 6장 1절 2절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죄의 멍에 매지 마시고 진정한 자유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라 누구의 종이냐? 10절 말씀, 16절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종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종이면 하나님의 종답게 살아야죠.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정말 의롭고 거룩한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로마서 6장 11절부터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1절부터 13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 지체를 의의 무기로 누구에게 드리라고요? 하나님께. 이제 우리는 죄의 도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의 도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 권면의 말씀은 무사람을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17절 앞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17절 앞부분을 보시면 무사람을 어떻게 하며? 공경하며. 무사람을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존중해주라. 그러한 뜻이죠. 우리가 모든 사람을 여러분 존중해줘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도 존중해야 합니다. 노인들도 존중해야 합니다. 여자들도 존중해줘야 합니다. 이슬람교는 여자 존중하는 거 없어요. 근데 우리 성경은 여자들도 존중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존중해야 되니까. 가난한 사람도 존중해줘야 됩니다. 사회적인 약자들, 장애인들도 존중해줘야 합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늘 사람에 대해서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 무시하지 마시고 나보다 못하다고 해서 누르려고 하지 마시고 우쭐대지 마시고 나보다 못해 보여도 그래도 그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정말 존귀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에 대해서 늘 좀 귀하게 생각하고 존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이 아니고 여섯 번째로 주시는 권면은 형제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17절 다시 보겠습니다.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형제 사랑하라는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에도 있었습니다. 1장 22절 같이 한번 보죠. 자, 베드로전서 1장 22절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예, 형제를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베드로전서 3장에도 형제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을 보시면 3장 8절 중간에 보시면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그 다음에 4장 8절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시면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주 안에서 한 형제 자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은 형제 자매들입니다. 형제들 간에는 사랑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늘 주 안에서 내 옆에 있는 사람들, 우리 주 안의 형제 자매들 정말 사랑하고 귀히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주 안의 형제들, 자매들, 그들도 우리가 사랑해야 하죠. 마지막 일곱 번째입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고면의 말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자,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뭇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말씀도 베드로전서 1장에서 이미 나왔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예,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라.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라. 그러한 뜻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이고 하나님 경외하는 것은 모든 인생들의 근본이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전도서 12장 13절 14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 그랬어요. 사람은 자기 부모도 공경해야 됩니다. 근데 자기 부모 공경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 경외하며 사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자기 배우자 귀히 여겨야 되고 자기 자식 사랑해야 됩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 경외하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만 경외하면 여러분 부모에게 잘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만 제대로 경외하면 자기 배우자에게 잘할 수밖에 없고 자기 자식들에게 잘할 수밖에 없어요. 다른 모든 사람들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엉망이 되는 것이죠. 자식도 갖다 버리고 부모에게도 대적하고 오늘날 우리 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왜 사람들이 그렇게 악해집니까? 왜 그렇게 많은 범죄가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두려우니까 그런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루하루 순간순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 축복해 주십니다. 자, 출애굽기 1장 21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21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아멘. 히브리 두 산파들 이야기예요. 애굽 왕이 두 산파에게 명령을 내렸죠. 히브리 여인들이 아이를 낳을 때 산의 아이를 낳으면 죽이고 딸 아이를 낳으면 살려주라. 그렇게 왕이 명령을 내렸어요. 근데 이 히브리 두 산파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모든 생명을 다 살려주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결국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셨어요?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여러분들 집안이 정말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흥왕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복받는 비결입니다. 자, 오늘 일곱 가지 살펴보았습니다. 나그네 같은 인생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일곱 가지 들으셨는데 다 기억하시죠? 기억 안 나시면 그냥 성경만 한번 다시 읽으면 돼요. 오늘 본문만. 제 설교는 특징이 그냥 성경에서 말하니까 그냥 성경만 딱 읽으면 아, 강목사 일곱 가지가 바로 요거 요거 요거지. 금방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 마음속에 잘 새기시고 이렇게 살아가심으로 여러분들 가정이 복을 받고 또 여러분들의 삶이 형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1: 지금까지는 새삼 침례교회 강효민 목사님의 은혜의 동산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신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해 구원받기 원하시는 분들이나 신앙상담을 원하는 분들은 이메일 korean@bbnmedia.org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함께 하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라며 다음 이 시간에 전해드리는 은혜의 동산에 많은 청취 바랍니다.
2: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하는 복된 소식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리차드 백스터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자와 불신자가 천국을 소망하는 마음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신자는 천국에서 받을 상급을 고대하고 이 세상보다는 오히려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을 소망합니다. 그러나 불신자는 이 세상에서 사는 것 외에는 더 바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다만 지상낙원을 소망하고 저 하늘 위에 있는 천국은 선택할 여지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같은 세상에 같이 호흡하며 같이 발을 이 땅에 붙이며 살아가는데도 각자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 이렇게 틀릴 수가 있습니까? 바로 전도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눈을 두고 살아가는 그들에게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바로 전도일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주변에 이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셔서 그들의 눈이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멋진 삶으로 변환되기를 저희들이 기도하겠습니다.

0: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합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케 하실 것이요. 금주의 좋은 소식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이었습니다.
1: 로마가 무너졌어요. 당시에 안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그 로마라는 것도 결국 무너졌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그 다니엘이 예언한 그 예언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이루어내시고 그 미련하고 어리석은 전혀 재고까지 않는 모습, 정말 미약한 모습으로 그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세워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라. 어디에 있다고요? 너희 안에 있다고. 그런데 그 너희 안에 있다는 것은 항상 큰 숫자예요? 작은 숫자예요? 작은 숫자예요. 이게 복음의 비밀이 감춰져 있는 거죠. 언제까지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0: 이장호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언약을 따라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십자가와 재림 후반부 말씀입니다.
1: 자, 2절 보십시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어떻게요? 죽었고. 와, 너희가 뭐요? 죽었고. 저 오전 설교 시간에 이런 잘 안 하는데 뭐 안 할게요. 그냥 제가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해요. 당신 죽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라고 하고 싶어요. 당신 죽었습니다. 말하라고 안 했습니다 지금. 당신 죽었습니다. 너희가 죽었고. 너희가 죽었고. 사람들이 이거 착하고 살아요. 지가 살아있는 줄 알아요. 너희가 죽었고. 얼마나 홀가분합니까? 어느 날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홀가분해요. 너희가 죽었고. 내일 결혼할 사람이, 어제 뭐 결혼했습니다만은, 토요일 결혼인데 금요일 날 죽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게 다 무슨 소용이에요? 꽃들이 다 무슨 소용이에요? 너희가 죽었고. 이게 십자가로 완성된 그 성령이 임하게 되면 이게 확인이 되죠. 이게 실제가 돼요. 근데 우리는 사실 이 죽는다는 표현이 나에 대해서 죽고 세상에 대해서 죽고 보이는 것에 대해서 죽고 자기 이름에 대해서 죽고 자기 체면, 자기 자존심에 대해서 죽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죽었어요. 아직 안 죽었어요. 안 죽었죠. 그래서 힘들잖아요. 그런데 예, 정말 우리에게 성령님에서 예수를 믿었다면 이미 우리는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잖아요. 죽었잖아요. 너 죽었어. 죽었네. 괜히 내가 뭘 교회 부흥에서 힘썼지? 하고 손이 서르르 풀려지는 거예요. 예수를 붙드는 거죠. 그래서 이 역사 속에서 너는 죽었고가 확인되어 가는 과정이 예수 믿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이게. 죽은 것을 계속 붙들고 있으면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죽은 것을 붙들고 있으면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 주님께서 너 죽었어 하고 손을 탁탁 내리치는 거예요. 붙들고 있는 거, 내가 지고 있는 거, 내가 삶의 방향, 목표 그거 탁탁 쳐서 놓치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아이가 위험한 칼을 들고 있으면 손을 탁 쳐서 놓게 만들어야죠. 아이가 생선을 다는데 뱀을 줄 수 있어요. 아이는 생선과 뱀을 구별 못하니까 독사를 딱 잡으려면요 손을 딱 쳐서라도 뱀을 놓치게 놓게 만들어야죠. 그 뱀이 어떻게 나올까요? 우리에게 뱀으로 와요? 아름답게 와요? 아름답게. 저것만 있으면 행복할 텐데. 뱀 한 마리를 추구하는 거죠. 저것만 있으면 내가 영광스러울 텐데, 내 이름이 높아질 텐데. 그 뱀을 치내는 거죠. 그럼 이게 예수 믿는 과정이에요. 어제 피곤했는지 오늘 새벽 기도를 못 왔어요. 별수를 듣고 일어나야지 했는데 그냥 자버렸어요. 아침 8시까지 잤어요. 꿈을 꿨어요. 길을 가는데, 숲길을 가는데, 이 개꿈입니다. 숲길을 가는데 그러니까 한 숲이 우거졌어요. 아니, 우리가 시골에서 자라게 뱀을 너무 많이 봤거든. 길 가면 뱀이 독사가 또아리 들고 있고 씩씩 지나가 하루에 서너 마리씩 다 봐요. 그러니까 어? 숲에 뱀이 없는 거예요. 아니, 누구가 갔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 이때쯤 되면 뱀이 나올 건데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예, 이때쯤 되면 뱀이 나올 때인데 왜 숲이 우거지고 여름이면 뱀이 많이 나요. 근데 뱀이 안 나와요. 그러다 보니 진짜 큰 뱀이 하나 있는 거예요. 와, 제가 그때 이제 긴 막대기로 막 찔렀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뱀이 뻥 폭발하고 맞아요. 예, 터지는 바는 이러니까 재밌죠. 그러니까 뱀이라는 것은 사탄의 미혹과 유혹이라는 것은 흉측한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흉측한 것이 아니라 너무나 붙들고 싶은 거예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세상이 자랑이 될 만한 유혹으로 오니까 우리 보고 뭐라 그래요? 야, 너 죽었어. 죽었어. 하늘 것 찾아. 근데 이 말씀을 실제로 누가 이루고 계세요? 그 성령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루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분, 저는 여러분의 사정 다 모르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어떤 분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해결됐습니다. 내가 지금 뭘 안달복달하며 추구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고난이 아니에요. 그릇이란 고난이 아니라 개고생이면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마음이 괴롭대요. 구역 예배 갔다 어떤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던데. 자. 아, 지난주 복습한 도구 이것까지 했습니다. 예, 30절 보십시오. 오늘 본문 30절입니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리고 이 말씀을 딱 들으면, 유대인들은 너무 잘 알아들어요. 아, 이게,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하고, 다니엘서의 예언이구나. 이걸 딱 알아듣는단 말이죠. 구약을 많이 읽지 않으면 잘 몰라요.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오는지. 그래서 제가 일일이 성경을 구약 스가랴서를 찾고 다니엘서 다 찾으면 이거 뭐 시간 두 시간에도 부족할 거예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다니엘서에 보면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영광 중에 오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다니엘 12장에 나와요. 근데 이 내용이 뭐냐면 내 환상을 봐요. 그러니까 내 말이 큰 짐승을 보는 거죠. 내 말이 큰 짐승을 보고 왔을 때에 그 인자가 영광을 타고 온다. 그러면 그 환상 바로 앞에는 또 뭘 봤냐면 그 다니엘서 보면 그 2장에도 나오는 내용입니다만은 이 느부갓네살 꿈을 꾸죠. 꿈을 꾼데 잊어버렸어요. 제가 금방 꿈 얘기한 거 기억나시죠? 예, 꿈을 꾼데 잊어버린 거예요. 무슨 꿈을 꾼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박사 점쟁이 출교를 몰라 내 꿈을 해석하라. 내 꿈을 말하고 해석하라. 세상에 남의 꿈 알 수 있어요. 제가 어제 뱀 꿈꾼 거 아세요, 여러분들? 모르잖아요. 그냥 우리 집 사람도 몰라요. 동상이몽이거든요. 같은 침 차도 내가 뱀 꿈꾼지 어떻게 알아요? 모르니까. 그러니까 내 꿈을 말하고 해석하라. 아무도 못해. 다 죽이라, 이놈들. 가짜다. 평소에 이 점치는 놈 다 가짜다. 그래서 다니엘이, 내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당신이 큰 신상을 꾸었는데 머리는 금이고 밑에는 은이고 밑에는 동이고 밑에는 철과 진이 섞였는데 이건 당신이 바벨론 제국 금입니다. 바벨론 제국 대단하잖아요. 그 뒤에 메데 페르시아 제국, 알렉산더 제국, 로마 제국. 근데 로마

완성이 된 거죠. 그래서 네 짐승 얘기도 그 짐승은요. 이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 짐승 국가로 표현해요. 짐승은 먹고 빼앗고 약탈하고 그러고 있잖아요. 이거 오해도 지금 오늘 유교 기념일이기 때문에 오해 이 말씀 좀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런 짐승의 국가들이에요. 이 땅이. 그런데 짐승들은 먹고 배부르면요. 옆에 그 사자나 이렇게 뭐또 호랑이가요. 특히 뭐 야생 드라마 보면 사자가 양을 한 마리 잡아먹거나 뭐 들짐승을 하나 잡아먹으면 배가 부르면요. 옆에 고라니대가 같이 옆에 와도 잡아먹어요, 안 먹어요? 그러니까 얘들이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사자가 있어도 옆에 지나간다니까요. 네 배부르니까 내가 안 잡아먹을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로 연약한 그 초식 동물이 사자 옆으로 그냥 유유히 다니는 거 보셨죠? 사자가 배부를 때안 잡아먹습니다. 근데 인간은요, 국가는요, 만족 안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 자족하세요? 여러분 현재의 삶에 정말 자족하세요? 여러분의 가정의 남편이 이 상태도 그대로 자족하세요? 여러분 자녀가 그대로인데 괜찮아. 너 예수 믿어서 너무 기뻐. 나는 자족해. 그렇게 할수 있어요? 회사가 지금 어려워요. 문을 닫아야 되는데 괜찮아요? 당신 예수님의 생명 있으면 괜찮아요? 이렇게 자족할 수 있어요? 교회가 더 이상 성장 안 해도 돼요? 지금보다 더 쫄아들고 문을 닫아도 괜찮아요? 예수님이 생명 있으면 괜찮아요? 자족할 수 있어요? 이상해. 밑에 저 2층에서 예배당지가 나갔어요. 저 북면에 그 구원파 나갔어요. 그러니까 또 8월달 또 교회 들어온대요. 이 아카데미 빌딩에 교회 들어오면 교회가 부흥된다는 소문이 났는가 모르겠어요. 자족할 수 있어요. 자족. 이게 십자가로 완료되었다는 그 완성태가 우리 안에 들어오니까 생기 내 안에인데 영혼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데 천국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데 성부성자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데 무슨 다른 소원이 또 있어요? 그 다른 소원을 탐심이라는 그래서 골로새 3장 6절에 탐심은 우상숭배니 이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 거죠. 그럼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 믿는다 교회당에 나오면서도 하나님께서 진노를 쏟아부을 그것들을 구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과연 당신에 있어요? 그렇게 물어야죠. 그래서 이미 이 세상은 짐승의 국가고 이 다니엘 선지자가 예언한 그대로 정말 로마 시대 때 예수님 오셨잖아요. 로마가 무너졌어요? 당시에 안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그 로마라는 것도 결국 무너졌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그 다니엘이 예언한 그 예언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이루어내시고 그 미련하고 어리석은 전혀 재고까지 않는 모습, 정말 미약한 모습으로 그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세워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라. 어디에 있다고요? 너희 안에 있다고요. 그런데 그 너희 안에 있다는 것은 항상 큰 숫자예요, 작은 숫자예요? 작은 숫자예요. 이게 복음의 비밀이 감춰져 있는 거죠. 언제까지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자, 그 다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리라. 이거 다니엘서 예언이고요. 그 다음에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땅에 모든 통곡하며 그들이 통곡한다. 요 내용은 또 스가랴서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짧게 얘기를 해도 유대인들은 알아들을 수 있어요. 아, 이건 스가랴 선지자 예언이구나라고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 요 스가랴서는 한번 찾아보면 좋겠는데요. 스가랴서 12장을 한번 보십시다. 마태복음에서 구약 앞쪽으로 넘기시면 빨리 찾을 수 있습니다. 스가랴 12장 보십시오. 예, 말라기 바로 앞에 스가랴서 12장 10절 보십시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자, 요 말씀을 보면 요 그를 일각주 밑에 보면 히브리 말로 뭐라 되어 있다고? 나를. 그들이 그 찌른 바 나를 보고. 그럼 여기서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찔린다 이 말이죠. 그죠? 하나님이 그들에 의해서 찔린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찔리는 사건이 뭐예요? 십자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찔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 찌른 자를 바라보고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한 거예요. 독자를 잃어버린 거죠. 사랑하는 독자를 잃어버렸을 때 얼마나 애통합니까?

0: 그러한 애통하듯이 그 찌른 자를 보고 애통하는 사람들 누구예요?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에 부어준 자들.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 즉 하나님의 영을 그 사람에 부어주면 십자가를 바라보고 뭘 하게 된다고요? 애통하게 돼요. 그런데 그 애통하는데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때에 애통하는 자들이 나오는 거 하면 이를 가는 자들이 나와요. 이거 너무 많이 찾아보았으니까.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사도행전에서 어떻게 설교를 해요? 여러분들이요, 오전 성령회사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라고 했을 때 뭐라고 했어요? 애통했어요. 어찌할꼬. 내가 예수를 죽였다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은 예수가 하나님이신데 내가 나를 창조하신 분을 찔러 죽인 죄인이군요. 어찌할꼬 애통하는 거죠. 이게 무슨 영이 임했어요? 은총과 강구하는 영,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은총과 강구하는 영이 임하게 되면 십자가 얘기를 할 때에 애통하고 강구하는 마음을 주시는 거죠. 그럴 때 어찌할꼬. 그때 베드로 사도가 뭐라 그래요?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리하면 너희 집이 구원을 얻으리니. 이게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에요. 그 무력하고 십자가에서 버림받아 죽은 그 죽음의 이야기를 말씀을 했을 때 어찌할 거라고 나오는 사람은 정말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게 바로 은총과 강구하는 영을 부어주시니 드디어 십자를 보고 나는 내 욕심을 따라 살고 내가 주인 된 줄 착하고 살고 나를 위해서 살았던 것이 예수를 죽인 죄인이군요. 회개하는 자예요. 그렇게 예수를 믿는 거죠. 이게 은총과 강구하는 영이 임한 자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또 하나, 스데반 집사가 그렇게 설교했을 때에 사람들은 이를 갈면서 돌을 쳐 죽였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주의 죽으심만을 전해야 돼요. 그 안에 다 들어있거든요. 천지 창조와 하나님의 약속의 완성과 하나님의 자기 백성의 구속과 하나님의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의 심판의 내용까지 전부 십자로 다 일어났어요. 그래서 재림이라는 것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이제 끝났다, 확정됐다는 이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주님 오실 그날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 두 곳 말씀을 간단히 찾아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 보십시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일과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미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었지니. 이게 뭐예요? 십자가 부활이잖아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사람들 가운데 예수를 믿었고 나서 예수님이 지금 재림을 안 했는데 죽어버린 자가 있잖아요. 초대교회는 임박한 재림론이 있어서요. 왜? 내가 곧 온다 그랬으니까. 육체로 오실 줄 알고 기다렸는데 뭐 죽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막 슬퍼하는 거예요. 부활이 지나갔다. 부활이 없다. 이러니까 바울사도가 잡아주는 거예요. 아니야. 부활은 이런 거고 재림 이런 거 잡아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막 죽으니까 예수 믿고 죽으면 슬퍼하지 말라. 우리가 14절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지인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 뭐예요? 죽은 자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예수 믿고 죽은 자를 죽었다고 해서 잔다 그래요? 잔다. 그래 안식안에 들어간 거예요. 시간 공간을 초월해서 안식안에 들어간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어요? 지난주 오후에 질문하신 분 계시죠? 부활과 생명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시고 쉬는 거예요. 안식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고 죽은 자는 죽은 게 아닙니다. 예수 안에서 부활과 생명 안에 자고 있어요. 쉬고 있어요. 자는 자도 하나님이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가, 이거 언제예요? 재림이죠. 그래서 파루지아라는 말은요, 사람이 나에게 온다 또 파루지아로 쓸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나에게 온다, 파루지아 나타난다, 또 다른 단어가 있고요. 이걸 가지고 성령이 임한 것으로만 말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강림하실, 다시 오실 것을 바라보지 않아요. 희한해요. 조심하셔야 돼요. 막 그 문자를 받자고 해가지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면 내가 진리가 되고 그리스도가 되기 때문에 예수를 막 죽여야 되고 막 이렇게 나오면 안 돼요. 그러면요, 그리스도에 대한 재림이 없어요. 그 앞에 나타날 그날을 보고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주를 섬김이 없어요.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그날을 바라보고 삶이 없단 말이에요. 이미 내가 진리가 되어버리고 내가 그리스도가 와서 내가 완성이 되어버리니까 먹고 마시면 지 마음대로 살겠다는 거잖아요. 그게 과연 성령이 임한 모습일까요?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모습일까요? 그래서 강림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문맥을 따라보세요. 단어 하나 가지고 뭐 파자해서 이리저리 끼워 붙이지 말고 그 문맥과 성경 전체를 보고 그래서 십자가 중심을 보시면 그냥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에서 죽은 자들이 함께 데리고 올 거예요. 언제요? 주께서 강림하시는 그날에.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는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제가 전도사의 나팔 소리로 한번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부터 요한계시록 나팔 소리 다 찾으니까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 나팔 소리가 나와요. 시내산에 강림할 때 나팔 소리가 나잖아요. 그리고 전쟁할 때 나팔을 불어요. 백성들이 행진할 때 다 나팔로 신호를 보낸단 말이죠. 그리고 대속죄도 나팔을 불러요. 준비하라고. 그러면 나팔 소리가 난다는 것은 하나님 맞이할 준비하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 나팔 소리가 울리면 이 뭐 다 모아내겠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마지막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이거에 구름 속으로 끌어올린다는 것은요, 끌 휴자예요. 그리고 들 그자예요. 끌어서 들어올린다. 뭐예요? 한문으로 휴거. 세상에 이 책 유행했죠. 끌어서 들어. 여보, 이것은 우리가 공중 휴거되고 나면 예수님 재림하고 지상에서 대환란이 있고 그래서 순교 안 하면 구원받지 못한다. 이건 인간의 구원 욕구를 충족시킨 거예요. 아니에요. 이게 재림의 사건은 묵시도 사건은 묵시도 사건은 시간이 멈춰진 상태예요. 시간이 없는 상태에서 순서라는 것은 순서적으로 그리스도의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남으면서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린다는 말은 이 땅이 아니라는 말이죠. 그래서 공주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래 우리가 항상 어떻게 돼요? 항상 주와 함께 있는 것이지 다시 땅에 내려와서 천년 동안 왕노릇하고 그런 얘기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정말로 강림하실 그날에 주와 함께 영원히 거하게 될 거예요. 그러므로 이란 말로 서로 위로하라. 데살로니가후서 1장을 보십시오. 바로 뒤에 데살로니가후서 1장 3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하면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더 다각기 서로 사람이 풍성하며 이런 믿음이 자란 것은 뭐가 풍성해져요? 서로 사랑함이 풍성해져요. 근데 서로 사람이 풍성하지 않다면 믿음이 자라지 못한 거죠. 자,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이게 대환난이에요. 지금 대살로니가 교인들이 당한 현실이에요. 현실이에요. 왜? 예수를 믿음으로 얻다 받는 거. 그거 믿어보세요. 박해받습니다. 교회 안에서 핍박받는다니까요.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으로 심판의 표. 그러니까 믿음으로 올바 받는 자들을 세상이 핍박하고 박해하죠. 세상이 망했다는 얘기를 하죠. 그리스도 안에 성령이 임하게 되면 세상이 끝이라는 거죠. 우리가 죽었다는 사실을 아니까 얼마나 가족에게 핍박받겠어요. 여보, 내가 맛있는 밥 해줄 때가 돈 많이 벌어와. 이럴 때 남편이 내가 죽었고 세상에. 또 남편이 아내 보고 요새는 또 전업주부된 남편이 많으니까 여보 파이팅. 우리가 있잖아요. 왜 그렇게 부담을 줘요? 우리가 있잖아요. 아빠 힘내서 우리가 있잖아요. 얼마나 부담 주는 거예요? 아빠한테. 그 이영규가 그러더라고요. 애들이 아빠 힘내서 우리가 있잖아요. 아휴 힘들어 부담돼. 그럴 때 뭐라 그래요? 아내가 나가면서 여보 우리가 죽었고. 이 얘기하는 게 복음 나눈 거잖아요. 이게 여보 우리 죽었고. 아빠 우리가 있나죠? 얘들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고. 박해와 환난 중에. 그러니까 그렇게 믿음으로 살면 박해가 와요. 자,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이익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뭐요? 고난을 받는.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고난을 받기 때문에 이때에서 우리가 고난받으면서 뭐가 틀려나가는 거죠? 하늘나라에 필요 없는 것들, 땅에 썩어질 것들, 헛된 것들, 하늘나라 전혀 쓸모없는 것들 털어내는 거예요. 하늘나라 가서 예수님의 자랑해야지. 인간들의 자랑거리를 들고 가면 안 되잖아요. 그거 다 털어버려야 돼요. 지금요, 이 꽃이요. 어제, 이런 꽃이요. 지금 밑에 다 털려있어, 지금. 쑥해요. 나중에 한번 보세요. 예. 네, 꽃이 아름다우면 오후에 얘기할게요. 다 털려버려요. 나중에 말라 죽을 거예요.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 환난을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 우리에게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라. 심판의 기준이 뭐예요?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지금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지 않는다면 주님 오시는 그날에 그 영원한 멸망을 형벌을 받는 거죠. 그러면 그때는 요한계시에 나오잖아요. 산아 날 가려도 바야 날 가려도 누가 저 어린 양의 진노에서 피할 수 있으리요. 10절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이게 뭐 따로따로예요? 한꺼번에 일어나는 이야기예요? 한꺼번에 일어나잖아요. 재림하실 때에 성도들에게서 뭘 받으시고요? 영광을 받으시고. 앞에서 성도가 아닌 자들은요? 심판을 받는 것이고. 놀랍게 이름을 얻으시는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이름으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해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이 합당한 자로 이끄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얻게 되리라.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또 되는 거죠. 그 안에서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영광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보고 말씀 마무리하죠. 마태복음 13장입니다. 이미 앞에서 본 말씀인데요. 29절입니다.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임나노라. 둘 다 추수할까 함께 자라게 두라. 이거 앞에서 이미 말은 들었죠. 그러니까 가라지와 알곡이 같이 자란다는 거죠.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어떻게요?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을 모아 내 곳간에 들여놓겠다. 이게 같이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그날에 그 어린 양, 일찍 지음당 그 어린 양이 이제 어떤 분으로 오세요? 영광의 주, 만왕의 왕으로 오실 거예요. 그러면 이 역사 속에서 일찍 지음당 어린 양을 믿는 자, 십자에서 달렸다함을 믿는 그들, 그래서 세상에 박해받았죠. 왜요? 나는 죽었고 땅에 대해서 죽었고 얼마나 핍박받겠어요? 그렇게 말해보세요. 결혼하려고 남자가 만났어요. 앞으로 어떻게 사시겠어요? 예, 저는 죽었습니다. 세세 그 남자하고 살 마음이 있겠어요? 그 핍박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 주님 오시는 그날에 그리스도와 함께 이 역사에서 죽은 자는 영광 중에 맞이할 것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이 역사에 죽지 않은 자들은 그날에 너무 무서워서 영원한 멸망에 들어갈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 안에 실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은 너무나 분명하게 이렇게 명백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믿지 못하면 이 세상 신이 얼마나 우리를 미혹하는지 알게 하시고 그러나 그 세상의 신보다 더 크신 천지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다 이루시고 그 십자가의 영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면 내가 주님과 함께 세상에 죽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런 자들만이 세상에서 자유할 수 있고 이 세상의 시선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사오니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정말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영광 중의 주를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언약을 따라서 창원시 성산구 대방동에 위치한 늘푸른 교회 이장호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늘푸른 교회 또는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계속해서 마태복음 강해가 이어집니다. 놓치지 마시고 많은 은혜 얻으시기 바랍니다.

길에서 책과 잡지를 파는 뉴욕의 어떤 남자가 그의 아파트에서 이틀 동안 산더미 같은 종이 속에 갇혀 있다가 구출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남자는 인쇄물들을 바닥부터 천장까지 가득 쌓아놓았는데 그것이 무너지면서 그를 산 채로 묻어버린 것입니다. 그에게 다가가기 위해 구급요원들이 헤쳐낸 종이는 쓰레기 봉투 50개를 채울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일에 치여서 숨쉬기도 버거운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그런 가운데서도 평안과 여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은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바쁜 가운데서라도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기 바랍니다.

미국이 일본에 원자탄을 투하하기 전 히로시마를 속히 떠날 것을 알리는 전단지가 비행기를 통해서 뿌려졌습니다. 그러나 일본 사람들은 그 경고를 무시한 채 극소수만이 피난을 떠났는데요.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을 생명으로 초대하는 전도를 무시하신다면 이것보다도 더 엄청난 결과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0: 여러분과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케 하실 것이요. 금주의 좋은 소식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특별한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와 같은 죄인을 위해 죽으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행한 죄로 인해 현재 깊은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다면 그 고통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로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이미 용서해 주셨는데요. 이 사실을 믿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세주로 영접하신다면 모든 죄의 짐을 벗어버리고 영원한 생명과 평안을 얻는 참 자유의 날이 될 것입니다. 지금 BBN 홈페이지 메뉴에 있는 천국으로 가는 길에서 죄를 용서하시는 주님을 만나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BBN은 방송 듣기 외에도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구체적으로 도와드리기 위해서 BBN 채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웹페이지를 통해서 BBN 채서로 들어가셔서 전문 자원봉사자와 1대1로 신앙상담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대화방을 통해서 철저히 개인의 신상에 관한 비밀을 지켜드리며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청취자 여러분께서 신앙적인 고민이나 또 구원에 관한 상담받기를 원하시면 언제든지 저희 웹사이트 www.bbnchat.org 즉 bbnchat.org로 들어오셔서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성장하기를 원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구원의 선물을 온 땅 모든 영혼들에게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케 하실 것이요. 금주의 좋은 소식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이었습니다.

0: 간증 드라마 사슬을 끊고 마이크 이야기 첫 번째. 번역 김성인, 극본 윤주연, 연출 양현민. 안녕하세요. 오늘 이야기의 남자는 아주 오랫동안 어둠 속을 걸었습니다. 그는 성장 과정 중 무서운 상처에서 겨우 살아남았지만 정의를 발견하지 못했고 그 결과 그릇된 결정으로 파멸의 길을 떠났습니다. 그의 영혼과 삶이 사슬을 끊을 때까지요. 오늘 이야기에 담긴 민감한 내용으로 인해 부모님의 특별한 청취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1: 자, 마이클, 너부터 시작하자. 지금 몇 살이지?
2: 14살이요.
1: 오늘 밤 집에서 일어났던 일을 말해주겠니?
2: 저희가 학교 끝나고 집에 왔을 때 아버지가 맥주를 드시고 계셨어요. 아버지는 엄마에게 나가서 저녁을 먹자고 하셨는데 엄마가 싫다고 하셨죠. 엄마는 아버지를 상대로 접근 금지 명령을 얻어내셨거든요. 그런 후 아버지가 갑자기 엄마에게 화를 내시며 엄마와 말다툼을 하기 시작했어요.
1: 그 얘기들을 들을 수 있었니?
2: 네. 엄마가 아버지에게 나가서 다시는 돌아오지 말라고 하셨고 아버지는 나가셨죠.
1: 그럼 총기 사건이 일어날 때 집에 형은 없었어?
2: 네. 형은 몇 달 전에 집을 나가 독립해 살고 있거든요.
1: 그 일 다음엔 어떻게 됐어?
2: 그런데 갑자기 아버지가 엽총을 가지고 다시 나타나신 거예요. 동생 게리와 저는 잠깐 밖에 있었는데 아버지가 우리를 붙잡아 총을 쏘려고 했지만 우린 붙잡히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아버지는 집 뒤편으로 가서 안으로 들어가셨어요.
1: 그 시간에 집에 누가 있었지?
2: 엄마와 여동생 세 명이요.
3: 10살 난 여동생 엠버는 놀라서 2살 난 여동생 로지를 급히 껴안고 나와 아이를 어머니의 차 안에 두었습니다. 엠버가 다시 집으로 돌아왔을 때 어머니는 동생에게 이웃집에 뛰어가서 경찰에 신고를 부탁하라고 말했죠. 엠버는 7살 난 여동생 조이스를 데리고 뛰어갔습니다.
1: 그 당시 너희 형제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니?
2: 게리와 저는 부엌으로 갔어요. 그곳에서 아버지와 엄마가 몸싸움을 하고 계신 것을 발견했죠. 게리가 엽총을 움켜잡으려고 했어요. 그동안 저는 아버지의 손을 어머니의 팔에서 떼어내려고 애를 썼고요. 아버지는 저를 집어 방 한복판으로 내던졌고 저는 냉장고 앞에 거꾸러졌어요.
1: 너희들 정말 용감했구나.
2: 저희는 엄마를 지키고 싶었어요. 엄마는 달아나려고 했지만 아버지가 어머니를 찍어 누르고 있었죠. 제가 아버지 뒤편으로 가서 총이 발사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밀었더니 아버지는 엄마를 풀어주셨고 총의 안전장치를 풀었어요. 그래서 전 방아쇠를 당겨서 총이 발사되게끔 했어요. 사람을 피해 총이 발사되게끔 했는데 그렇게 해야 아버지가 총을 재장전하게 되고 그 사이에 엄마가 도망갈 수 있으니까요.
1: 그 다음엔 어떻게 됐어?
2: 엄마가 아버지에게 집에서 나가라고 하셔서 아버지가 그대로 했어요. 엽총을 버려두고요.
1: 아버지가 총을 버려두고 나갔다고?
2: 네. 아버지 차로 가셨어요. 그래서 게리가 밖으로 뛰어나가서 엄마 차에 두었던 동생 로지를 데리고 왔어요.
1: 자, 이제 게리. 넌 몇 살이지?
4: 13살이요.
1: 게리야, 그 다음엔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말해주겠니?
4: 아버진 떠나지 않으셨어요. 차를 집 한쪽에 세운 다음에 차에서 내리고서는 집을 향해 뛰어갔어요. 그때 마이크 형이 뒷문과 부엌문을 잠갔어요.
1: 그럼 너희 엄마는?
4: 엄마는 경찰에 신고 중이셨는데 그때 아버지가 뒷문을 발로 부수고 들어오셨어요.
0: 오늘 이야기의 이 남자는 그가 14살 때 아버지가 어머니를 살해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그 비극적인 사건이 그의 인생을 어떻게 바꿔 놓았는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금 사슬을 끊고로 전해드리는 이 이야기는 마이클 밀라드의 실화 간증입니다.
3: 술에 취한 아버지의 학대와 폭력은 언어적, 신체적, 그리고 정서적으로 저와 다섯 명의 형제 자매들의 순수한 신뢰를 파괴했습니다. 저는 삼형제 중 둘째 아들이었고 세 명의 여동생들을 두고 있었죠. 아버지는 술에 취할 때면 우리를 때리셔서 우리에게 늘 매맞은 자국이 남았고 어머니는 눈이 검푸르게 멍들고 머리카락이 한 움큼씩 뽑히시곤 했죠. 때로는 걷지도 못할 지경이셨어요. 결국 어머니는 법원에서 접근 금지 명령을 얻고 이혼을 신청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집을 나가셨고 한동안 삶은 평안했죠.

0: 이야, 이렇게 평화롭게 식사하다니 정말 좋다.
1: 아버지가 떠나니까 우리가 더 잘 먹네. 아버진 술 마시는데 돈을 다 써버렸잖아.
0: 그래, 난 아버지가 음식을 갖고 와서 우리 보는 앞에서 혼자 드시는 게 정말 싫었어. 우리에겐 단 한 조각도 준 적이 없잖아.
1: 난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아버지가 우리 보고 장례식장에서 울지 말라고 했을 때가 너무 싫었어. 엄마는 그걸 다 어떻게 견디셨어요?
2: 그냥 살아야 하니까 살았던 것 같아. 이젠 네 아버지도 집을 나가셨고 보고 싶지 않지만은 네 할머니는 여전히 그리워.
1: 저도 그래요. 전 할머니를 사랑했어요. 할머니를 도와드리면 저희에게 용돈도 주시곤 했는데 그럼 아버지가 그 돈을 빼앗거나 강제로 내놓게 했어요.
2: 이젠 너희 도망가거나 숨을 필요 없어.
1: 2주에 한 번씩 주말에 방문하시는 것만 빼고요. 아버지가 떠나고 얼마 안 있어 형이 지역 농가에 일자리를 얻어 집을 나가서 그 농가에서 살았습니다. 그 후 동생 게리도 아버지와 함께 살기로 결정하고 집을 떠났죠. 그래서 집에는 남자는 오직 저 하나만 있었답니다. 어머니는 큰 슬픔에 잠기셨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꼭 껴안으시고 우셨습니다.
2: 난 어떻게 하니 마이크? 여긴 나를 보호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 네 아버지가 어떤 짓을 할지 모르는데.
1: 제가 있잖아요. 엄마, 제가 지켜드릴게요.
2: 제발 엄마를 떠나지 마, 마이크.

0: 아버지가 뒷문으로 들어오셨을 때 너희 엄마가 아버지의 엽총을 들어 네 여동생 방으로 가져가셨니?
1: 네. 그런데 아버지가 뒤쫓아가셔서 엄마를 쓰러뜨리고 총을 빼앗으셨어요. 제가 간신히 아버지에게서 총을 다시 빼앗았고요.
0: 너는 어디 있었니, 마이클?
2: 전 엄마의 엽총을 가지러 엄마 방으로 뛰어갔어요. 다시 거실로 돌아가고 있을 때 게리가 아버지의 총을 들고 문 쪽으로 뛰어가는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제가 동생에 앞서서 달렸죠. 그리고 총을 땅에 대고 쏘고 후엔 땅에 던져버렸어요.
0: 왜?
2: 아버지가 그 총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려고요.
0: 그렇다면 총이 밖에 있었는데 엄마가 어떻게 총상을 당하신 거지?
1: 제가 집 바깥으로 달아나던 중에 손에서 아버지의 총이 미끄러져 떨어졌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그 총을 낚아채셨고요.
0: 넌 어디로 갔지?
1: 아버지 차 뒤로 뛰어가서 숨었어요.
0: 그럼 마이크 너는?
2: 저는 헛간 뒤에 숨었어요. 다시 집안으로 뛰어들어갔을 때는 엄마 신음소리를 들었는데 아버지가 엄마를 찍어 누르고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에게 달려들어서 쓰러뜨리고 엄마에게서 떼어놓았어요. 그러자 아버지가 엽총을 움켜쥐고 저를 향해 휘두르셨어요. 그래서 전 급히 뛰어나와서 다시 헛간으로 도망쳤어요. 숨어있는 동안 엽총이 발사되는 소리를 들었어요.
0: 게리야, 넌 계속 아버지 차 뒤에 숨어있었니?
1: 아니요. 집 주변을 기어서 나간 뒤에 창문 안을 엿봤어요. 그리고 총성이 들렸을 때 아버지가 어디 계시는지 확인하려고 들여다봤어요. 아버지는 총을 들고 계시다가 뒷문으로 걸어 나가셨고 엄마는 부엌 바닥에 쓰러져 계셨어요.
0: 아버지가 총을 갖고 밖에 나갔다고?
2: 네. 아버지가 저희에게 집으로 돌아오라고 고함을 쳤지만 아버지 눈에 띄지 않으려고 멀리 도망가서 풀숲 속에 숨었어요. 아버진 결국 다시 집안에 들어가셨어요.
3: 그때가 바로 제가 차를 타고 도착한 때입니다.
0: 기록을 보면 당신은 희생자의 오빠인 앤드류시군요.
3: 네. 게리가 차를 향해 달려와서 이렇게 말했어요. 외삼촌,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아버지가 엄마를 총으로 쐈어요.
4: 남동생은 외삼촌의 차에 급히 올라탔고 두 사람은 멀리 가버렸습니다. 제 평생 그렇게 외로움을 느낀 적이 없었습니다. 그 순간 제 삶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면서요. 아버지가 나를 쫓아오면 어떡하지? 그 후 곧 죄책감이 저를 압도했죠. 곧 경찰이 도착해서 아버지에게 집 밖으로 나오라고 명령했고 아버지가 두 손을 올린 채 나타난 순간 외삼촌도 다시 돌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보안관이 아버지에게 수갑을 채웠죠. 외삼촌은 주먹으로 아버지 얼굴에 펀치를 날렸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보려고 안으로 가만히 들어갔어요. 어머니는 피투성이가 된 채로 누워계셨죠. 경찰이 와서 제 팔을 잡고 외삼촌 차로 데리고 갔고 외삼촌이 우리들을 모두 차에 태워 댁으로 데려가셨습니다. 초코우유 한 잔 더 마셔도 돼요?
3: 그래, 마이크.
2: 저희는 한 번도 집에서 초코우유를 마셔본 적이 없어요. 유일하게 먹어본 시리얼은 가끔씩 먹어본 콤플레이크가 전부였어요.
3: 원하는 대로 마음껏 먹으렴.
2: 아버지는 어떻게 되셨어요?
3: 지금 감옥에 있어. 그 인간 걱정은 하지 마.
4: 외삼촌과 외숙모는 저희에게 매우 친절하게 대해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은 이미 자녀가 두 명이 있어서 갑자기 다섯 아이를 떠맡게 된 스트레스를 갖게 되었죠. 2주 후 저는 학교로 돌아갔고 5월에 우리들은 연방지방법원에서 예심을 위해 아버지와 대면해야 했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이 한 일에 대해 조금도 미안해하지 않았죠. 전 아버지 측 변호사의 질문에 아버지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난 아버지 싫어요. 정말로 저는 아버지를 증오했습니다.

0: 하지만 증오심을 내보이지 않으려고 조심했죠. 왜냐하면 아버지가 자유롭게 풀려나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아버지는 연방순회법원으로 넘겨져서 살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다음 재판이 다음 달로 예정됐고 그 무렵 학기는 끝나 있었습니다. 재판은 시작됐고 우리 형제들은 또다시 각자 증언을 했죠. 재판 중반쯤에 담당 검사가 우리 형제들을 외삼촌과 함께 불렀습니다.
1: 지금 다들 아주 잘하고 있어. 네 아버지가 너희를 위협하도록 그냥 두지도 않았고.
0: 아버지가 선글라스 너머로 저를 노려보고 있던데요.
2: 제가 보기엔 이기는 건 식은 죽 먹기 같아 보이는데요.
1: 모르시는 말씀입니다. 피고인 측 변호사들은 유리한 고지를 얻기 위해 법을 이용하는 데엔 매우 영리한 사람들입니다.
0: 저희는 아버지가 유죄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엄마를 위해 정의로운 심판이 내려지길 원해요.
1: 나도 같은 심정이란다, 마이크.
3: 아버지 측 변호사는 얼간이에요.
0: 그 사람이 어떻게 그걸 정당방어라는 식으로 말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1: 아, 그 변호사의 의도는 배심원들 마음속에 의심의 씨앗을 심어놓으려고 하는 거야. 실은 우리가 1급 살인 판결을 얻어낼 수 있을지 좀 확신이 없습니다.
4: 설마, 말도 안 돼요.
1: 현실이 그래요. 내 생각엔 우리가 너희 아버지에게 2급 살인 판결을 받도록 청원할 기회를 주는 게 좋을 것 같다.
4: 그 말은 감형을 하자는 뜻인가요?
1: 그렇게 하면 피고가 6명의 자녀들 모두 18살이 될 때까지 출소되지 못하도록 할 수 있거든요.
4: 그럼 최소한 16년은 복역하겠군요.
1: 저희가 막내 따님이 18살이 될 때까지는 가석방의 가능성이 전혀 없이 25년에서 30년 형을 받도록 요청할 겁니다.
4: 당신들이 결정을 내려주시는 게 좋겠어요.
1: 최종 결정은 여러분에게 달려있습니다.
0: 아버지는 청원 제안을 받아들였고 어머니를 총으로 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막내 여동생이 18살이 될 때까지 가석방의 가능성이 전혀 없이 25년에서 30년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정의가 승리했다는 느낌을 갖고 법정을 나왔죠. 하지만 우리가 법에 대해 얼마나 무지했던지요. 그해 여름 외삼촌과 외숙모는 스트레스를 덜고자 큰 집으로 이사하셨지만 여전히 스트레스는 너무 많았습니다.
5: 너희들에게 할 말이 있어. 별로 안 좋은 소식이야. 모두 다 같이 사는 게 너무 벅차고 힘들어서 하는 수 없이 가족이 떨어져 살아야겠다.
0: 언제요?
5: 학기 시작 전에. 플로리다에 사는 너희 렉스 외삼촌이 너희들 중 두 명을 데려가기로 동의했어. 마이크, 넌 우리와 함께 살면서 학교에 다닐 거야. 게리는 조이스와 함께 플로리다로 가야 돼. 여자애들 중 큰아이와 막내는 우리가 데리고 있을 거야. 앰버가 막내 로지를 돌볼 수 있으니까.
3: 삼촌, 전 떠나기 싫어요.
5: 미안하다. 하지만 우리도 선택의 여지가 없어.
0: 우리 형제들 중 아무도 우리 인생의 그 중요한 시기에 왜 가족이 떨어져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외삼촌과 외숙모는 우리를 데리고 계시면서 최선을 다하려고 애를 쓰셨죠.
6: 네 형이 우리와 함께 사는 게 참 좋구나, 마이크. 남편에게도 큰 도움이 되고 있어.
0: 하지만 저희는 형이 정말 그리웠어요.
6: 그래, 너희 형제들 정말 고생이 많았지. 난 주님 없이 어떻게 그렇게 엄청난 일을 겪어낼 수 있는지 상상이 안 돼. 주님은 우리의 목자이시고 우리를 지켜주는 분이야. 그분은 너에게 엄청난 평안을 주신단다. 그 어떤 일이 있다 해도. 네 형은 우리랑 같이 교회 다니는데 너도 내일 우리랑 같이 교회에 가겠니?
0: 네, 좋아요.
7: 예수님에 대해서 세례요한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말에서 요한은 무엇을 의미했을까요? 아담이 하나님께 대해 반역한 후 우리는 모두 하나님과 분리된 채로 죄 가운데 태어납니다. 우리의 죄의 본성에 대해 유일한 치료책이며 유일한 소망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보혈이죠. 성경은 히브리서 9장에서 말씀하십니다.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직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은 죄 가운데 죽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8: 유감스럽게도 당시 제 마음은 복음에 열려있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견뎌내야 하는 비극 속을 걷고 있는 중이었죠. 점차적으로 주말에 농장에서 보내는 시간이 줄어들면서 전 혼자 방 안에 고립되어 조립식 차를 만들었습니다. 그 시절 아버지는 감옥에서 저에게 편지를 보내기 시작하셨죠.
5: 마이크, 편지가 또 왔니?
8: 네. 왜 계속 저에게 편지를 보내는 걸까요?
5: 누가 알겠니? 아마도 죄책감을 덜고 싶어서 그러나 보네.
8: 하지만 아버지는 그 일에 대해 아무런 양심의 가책이 없어요. 제가 아버지에게 어떤 감정인지 그 점을 분명히 했었는데도요.
5: 아버지가 용서를 구했니?
8: 아니요. 편지엔 비난과 엄마에 대한 거짓말들로 가득 차 있어요. 여기요. 한번 읽어보세요.
5: 마압수사, 네가 그때 방아쇠를 당기지 않았더라면 네 엄마가 아직 살아있을 거라고 썼네. 이 인간 이건 미친 거 아니야? 자기 책임을 거부하고 있어.
8: 매달 아버지는 편지를 썼지만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편지들을 제 방에 있는 상자에 넣어버리는 게 전부였죠. 그리고 농장에서 일하는 시간을 늘렸고 다음에 여름 15살 땐 외삼촌 댁을 떠나서 형이 살고 있는 농장으로 들어가기로 결심했죠. 그 후 16살 고등학교 2학년 봄에 새로운 위협적인 일이 다가왔습니다.
5: 너도 법정에서 온 소식 들었니?
8: 오늘 편지 받았어요. 법정에서 아버지의 살인 유죄 판결에 항소할 권한을 승인했다니 믿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이건 부당해요. 아버진 유죄라고요. 공개 법정에서 직접 시인했잖아요.
5: 그리고 마이크, 법원에서 너보고 네 아버지 편지들을 제출하라고 했어.
8: 뭐라고요? 절대 그렇게는 못해요.
5: 안 될 게 뭐 있니? 그 편지들은 그 작자가 얼마나 미친 인간인지 보여주고 있는데.
8: 아버지가 정신 이상이 있다고 호소하려 할지 몰라요.
5: 검사는 그 편지들이 네 아버지에 대한 기소권에 승소할 힘을 줄 거라고 하던데.
8: 그들은 이미 충분한 증거를 가졌어요. 아버지도 법정에서 유죄를 인정했잖아요. 전 아버지 측 변호사를 못 믿겠어요. 그래서 제출 안 할 거예요.
9: 저는 편지들을 모조리 불태웠습니다. 그 후 재판 바로 직전에 아버지는 유죄를 인정하며 2급 살인으로 감형해달라는 청원을 했죠. 하지만 우리는 그 사실을 전혀 몰랐고 법정에서 아버지의 형을 감형했으며 가석방이 전혀 없을 거라는 약속도 기각했다는 통보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 해가 지나서 나중에 법원은 형과 여동생에게 미시건으로 돌아가라는 요구를 했습니다. 한동안 남동생은 그 지역 내에 또 다른 농가에서 지냈고 그 후 다시 외삼촌 댁으로 돌아왔습니다.
3: 형은 그 농장에서 사는 거 좋아?
1: 괜찮아. 너 플로리다에서 잘 못 지냈나 보구나.
3: 렉스 삼촌은 항상 운전하느라 밖에서 살고 외숙모는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는 거 싫었어. 나 죽고 싶었어 형.
1: 뭐? 왜?
3: 엄마가 보고 싶어서 그런 것 같아. 항상 마음이 너무 우울해.
1: 그래, 나도 마찬가지야.
3: 내가 그날 밤 총을 떨어뜨리지만 않았어도 좋았을걸.
1: 그때 우린 너무 무서워서 제정신이 아니었어. 나도 아버지가 나한테 엽총을 휘둘렀을 때 달아났었어. 내 기분은 어떨 것 같니?
3: 이젠 우리가 그 일에 대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1: 그래도 아버지가 아직 감옥에 있어서 난 좋아. 아버지가 출소되지 않았으면 좋겠어. 난 아버지를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야.
3: 나도 그래. 아버진 우리 가족을 파괴시켰어.
10: 나 그동안 교회에 많이 다녔어. 근데 목사님은 늘 사랑과 용서에 대해 말씀하시지만 아버지에겐 아니야.
3: 형이 교회에 간다고?
10: 괜찮던데. 거기 가 있으면 마음이 편해져.
3: 나도 예전에 한번 성경 캠프에 갔던 게 기억난다. 그때 예수님께 나를 구원해달라고 기도했었는데.
10: 그분이 우리 엄마를 구해주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3: 그래. 나 아마도 농장으로 다시 돌아갈지 몰라.
10: 왜? 앤드류 삼촌이 우리에게 정말 잘해주셨잖아.
3: 그래, 나도 알지. 그런데 외삼촌과 외숙모가 서로 갈라지시려나 봐.
9: 외삼촌과 외숙모가 이혼하신 후 여동생들 중 두 명은 형과 제가 사는 농장으로 왔습니다. 게리는 지역의 다른 농가로 돌아갔죠. 고등학교 3학년 여름방학에 저는 성경 캠프에 갔습니다. 목사님의 설교 시간을 포함해 그 캠프는 멋진 경험이었습니다.
11: 성경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이 지금 제단 앞으로 나와서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주님과 구세주로 영접하면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다가올 그분의 진노에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6: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애청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죄를 위해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자 그분의 생명과 보혈을 흘리신 사실을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화목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은 약속하십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0: 영혼의 목마름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생수 되신 예수님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물고기들은 위험에서 벗어날 때 서로 부딪히지 않는 비밀이 있습니다. 신비한 창조의 세계에서 지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 오늘의 주제는 물이 지어 사는 물고기들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2만여 종 정조되는 많은 종의 물고기들에게 내장시켜 놓으신 지혜를 배우고자 합니다. 먼저 물고기들은 물을 지어 살아가는 법을 배우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태어날 때부터 어떻게 무리를 지어 살아가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100만 마리가 넘게도 무리를 짓는 것은 물고기들에게 이점들을 제공합니다. 먼저 천적들로부터 많은 보호를 부여받습니다. 한 무리의 물고기들이 공격을 받거나 깜짝 놀랐을 때 서로 부딪히지 않고 그 위험으로부터 폭발하는 불꽃놀이처럼 퍼져나가는지를 의아하게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물론 물고기들은 서로 볼 수가 있어서 자기 옆의 물고기가 어느 쪽으로 가는지를 분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물고기들은 또한 특별한 장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레터럴 라인즈라고 부르는데 이 장기는 피부 바로 밑에 몸체의 길이를 따라 흐르는데 예민한 털로 채워져 있습니다. 이 털들은 물고기 주위 물의 움직임을 감지하므로 각각의 고기는 물의 조그마한 움직임을 통해서도 자신의 이웃의 방향과 속도를 예민하게 감지해낼 수가 있습니다. 무리를 지어 사는 물고기들의 이 특별한 장기와 무리를 지어 그 이점을 누리는 물고기들의 행태는 결코 우연한 유전인자의 조합의 산물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들은 당신이 만드신 모든 만물을 보살피시는 창조주를 증언하는 증거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물며 이 물고기들을 생각하시거늘 얼마나 더 인간들을 찾으실 것이며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간들과 생명의 관계를 갖기를 얼마나 더욱 소원하시겠습니까?
1: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와 그 권능을 증거하는 신비한 창조의 세계 본 프로그램은 미국 크리에이션 모멘트의 허락을 받고 번역하여 방송해드리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께서는 korean@bbnmedia.org로 이메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밀레가 그린 만종이라고 하는 그림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해가 저물 때 저 멀리에서 울려 퍼지는 교회의 종소리를 들으면서 서로 마주서서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부부의 모습은 참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그림을 보는 사람들마다 느끼는 한결같은 감정은 참으로 평화롭다라는 느낌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부가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을까 생각해 보신 적은 없습니까? 저는 그 그림을 통해서 부부가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다고 생각해 봅니다. 오늘 하루를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말이죠. 점점 감사를 잊어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많은 것들을 깨닫게 해주는 그런 그림입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도 부부가 함께 무릎을 꿇고 감사의 기도를 올려보지 않으시겠습니까?

0: 하나님의 말씀만 가르치고 선포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케 하실 것이요. 금주의 좋은 소식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이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명함 사이즈의 BBN 전도 카드를 주문하시면 BBN 방송을 알리는 것뿐만 아니라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놀라운 전도의 도구로 바로 쓰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BBN 앞으로 오는 메일의 간증들을 보면 우연히 보게 된 ITL 카드를 통해서 저희 방송을 듣고 회심한 사람들의 사연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최선을 다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을 기억하신다면 지금 저희 BBN 방송 홈페이지에서 전도독으로 들어가셔서 ITL 카드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팩에 10장이 들어있는 ITL 카드는 모두 무료입니다. 원하시는 팩만큼 신청해 주셔서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의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이 말씀은 누가복음 6장 41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잘못보다는 남의 허물을 찾는 데는 실력자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먼저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 안에 있는 큰 허물과 약점을 먼저 고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연후회라야 진정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타인의 약점을 훈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0: 성경을 가르치는 방송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케 하실 것이요. 금주의 좋은 소식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이었습니다.
2: 주의 어린이 친구들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음식을 먹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3: 아니요.
2: 그래요. 예수님도 하늘에서 내려온 영원한 양식이라고 하셨어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 없이 살 수 있을까요?
3: 아니요.
2: 네.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자, 이제 함께 말씀 들어요.
4: 조용히 해.
5: 이 드라마는 어린이 복음 전도를 목적으로 독일 G뉴스에서 제작했습니다. 엘리야와 아합 왕.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장대비가 쏟아졌습니다. 불과 며칠 만에 논과 밭과 들판이 가뭄에서 벗어났습니다. 누가 비를 내리게 하셨을까요? 누가 모든 자연을 돌보실까요?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고 하나님만이 비와 햇빛을 내려주신다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까맣게 잊어버리고 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나무와 돌로 만든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 중에 바알이라는 우상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바알이 곡식과 과일과 가축들을 돌봐준다고 믿었습니다. 이러한 거짓된 우상을 섬기도록 한 사람이 아합 왕입니다. 이 일은 아합 왕이 나쁜 여자와 결혼을 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이사벨입니다. 그녀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결혼하면서 자기가 섬기던 바알이라는 우상을 이스라엘에 가지고 온 것입니다. 아합 왕은 모든 국민에게 바알을 섬기라고 명령하였습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그 명령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진정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엘리야가 기도했습니다.
6: 3년 동안 이스라엘 땅에 비가 내리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오직 하나님만이 비를 내리시고 모든 곡식을 자라게 하시는 줄 믿게 될 것입니다.
5: 하나님이 오직 한 분이심을 모든 사람이 알게 될 것이라고 엘리야는 믿었습니다. 엘리야는 아무런 약속도 하지 않고 왕이 사는 궁궐로 갔습니다. 그리고 왕 앞에 당당히 서서 말했습니다.
7: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확신하건대 앞으로 3년 동안 한 방울의 비도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진정한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는 것을 당신이 이 일로 알게 될 것입니다.
5: 그리고 아합 왕이 말하기도 전에 엘리야는 사라져버렸습니다. 그 다음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음 이야기를 많이 기대해 주세요.

어린이 보금 드라마. 저는 김연아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이 드라마는 인터넷 홈페이지 www.wol-children.net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0: 주의 어린이 친구들,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어때요?
1: 좋아요! 예수님 최고예요!
0: 맞아요. 우리 예수님이 최고! 그리고 말씀을 듣고 어렵거나 물어보고 싶은 게 있으면 언제든지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주의 어린이 또 만나요!
1: 네!

BBN에서 들려드리는 찬양은 매우 엄격한 검증을 거쳐서 방송됩니다. 왜냐하면 찬양이야말로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높여드리는 소중한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BBN은 잘못된 멜로디나 리듬 혹은 가사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드려져야 될 찬양이 왜곡되거나 변질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아무리 현대적이고 인기 있는 찬양이라고 해도 성경적인 정확한 기준에 위배된다면 내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의 이와 같은 원칙이 언제까지나 지켜질 수 있기를 바라며 많은 사람들이 BBN의 찬양을 통해서 정말 영혼이 순수해지고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아름다운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언제나 올바른 찬양을 내보내기를 원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있으니까.

0: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찬양하고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BBN 방송을 청취하는 어린이 여러분들은 이 다음에 커서 무엇이 될 것인가 심각하게 고민해 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릴 때부터 이런 생각을 자주 하면서 기도하고 또 준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크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여러분들의 생각이 점점 커진다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많은 일들도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GBBN 한국어 방송을 듣는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이 되기를 소원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양식 시간입니다. 우리 몸은 음식을 통해서 삶을 영위합니다. 김상보 목사님과 함께 우리 영을 위한 음식을 채울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0: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이 이제 왕으로 다시 돌아오시는 때가 있습니다. 이사야 45장 23절에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예수님 앞에 모든 무릎이 꿇는, 모든 사람들이 무릎을 꿇는 때가 온다는 거죠. 전 세계적으로 수십억 명이 그때 시청을 했고, 또 아마 여러분도 보았을 텐데요,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의 장례식은 아마도 역사상 가장 많은 시청자를 기록한 방송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 장례식 날 조문을 하기 위해서 100만 명의 사람들이 런던 거리에 줄을 서 있었고요, 그 주 동안에 25만 명이 몇 시간이나 기다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500여 명의 왕이나 여왕, 대통령, 국가의 지도자들이 용기와 품격으로 유명한 한 여성에게 경의를 표하기 위해서 장례식에 참석을 하셨어요. 저도 비디오를 봤죠. 그때 온 세상이 영국과 떠나가는 여왕을 바라보았다면은 우리 생각은 다른 사건으로 향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왕의 귀환입니다. 왕이신 예수님의 귀환이에요. 성경에서는 훨씬 더 위대한 군주를 인정하기 위해서 온 나라들이 모일 날이 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5장이에요. 공의와 힘을 가지신 지도자 주님 앞에 모든 무릎이 꿇겠고 주님에게 모든 혀가 고백을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세계의 지도자들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주님께 경의를 표하면서 그분의 빛 안에서 예수님의 나라를 이끌어 갈 것입니다. 이 왕의 도착은 환영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겠지만 환영하는 사람들은 주님의 통치를 영원히 누릴 것입니다. 세상이 여왕이 떠난 것을 목도하는 것 같이 언젠가 최고의 왕이 돌아오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날은 얼마나 위대할까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한 고백하는 그날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 나타나는 얘기죠. 왜 엘리자베스 여왕이 그토록 존경받았다고 여러분은 생각하시나요? 오늘날 예수님을 왕으로 따르는 모습은 어떠해야 할까요? 사랑하는 예수님, 오늘 주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며 주님을 세상 왕 중의 왕이요 우리들의 삶을 다스리는 정당한 통치자로 높여드리며 사랑합니다. 아멘.
1: 지금까지는 오늘의 양식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방송을 통해 나누고 싶으신 이야기가 있으시면 저희 BBN 신앙상담 대화방을 통해 저희들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주소는 bbnchat.org입니다. bbnchat.org입니다. 또한 오늘의 양식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으시면 odb.or.kr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0: 사랑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케 하실 것이요. 금주의 좋은 소식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이었습니다.

0: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겉모습을 바꾸는 일보다 속사람을 바꾸는 일을 더 기뻐하십니다. 말씀으로 새롭게는 그런 우리의 속사람을 말씀으로 변화시키는 시간으로 청취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말씀으로 새롭게 이 시간에는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하는 비전을 가지고 남가주 새누리교회를 담임하시는 박성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귀한 말씀 들으시는 가운데 청취자 여러분들의 마음이 날로 새로워지시기를 바랍니다.
1: 네, 얼마 전에 이메일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성공 비결이라는 제목의 글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옛날에 어떤 왕 한 분이 그 지혜자들, 현인들을 모아놓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모든 백성이 꼭 알아야 될 인생의 성공 비결을 적어오라, 그렇게 분부를 했습니다. 현인들은 그때부터 열심히 연구하고 토론해서 성공 비결을 담은 책 12권을 왕에게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내용은 참 좋은데 너무 방대하니까 줄여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현인들이 의논한 끝에 6권으로 줄였습니다. 그랬더니 이것도 많으니까 더 줄여라고. 2권으로 줄였습니다. 그것도 길다고. 그래서 한 권의 책으로 성공 비결을 만들어서 왕에게 올렸는데 이것도 길다는 것입니다. 생업에 바쁜 백성들이 읽기에는 너무 긴 글이니까 더 줄여보라, 그렇게 분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자들이 할 수 없이 한 권의 책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만 추리고 추려서 한 페이지로 요약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것도 길다고, 더 줄일 수가 없느냐고. 그래서 현인들이 줄이고 줄이고 또 줄여서 그 한 페이지 중에서 핵심이 되는 한 글귀만 적어서 왕에게 올렸습니다. 그때 왕이 그것을 보고 바로 이거다라고 무릎을 쳤다고 합니다. 그 한마디가 무엇일까요? 공짜는 없다, 이 한마디를 적었다고 합니다. 일리가 있는 말이죠. 삭막한 이 시대에 공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공짜 바라지 말고 성실하게 살아야 성공한다, 아마 그런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받으면 반드시 그 뒤에는 대가가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짜 점심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지만 사실은 공짜가 아닙니다. 공짜 뒤에는 반드시 반대 극보에 대한 기대가 숨어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이런 재미있는 일화가 있습니다. 한국의 어떤 음식점 벽면에 이런 문구를 적어놓았습니다. 오늘은 현찰, 내일은 공짜라고 하는 그런 글을 적어놓았어요. 이걸 본 손님 한 분이 음식을 먹고 나서 현찰을 지불한 후에 내일은 공짜라고 하니까 그 다음날 다시 와서 음식 중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근데 밥이 끝났는데 음식값을 내라는 것입니다. 아니, 분명 내일은 공짜라고 했는데 왜 값을 받느냐 따졌더니 주인이 말을 하죠. 그러나 손님이 드신 것은 오늘입니다. 공짜를 드시고 싶으면 내일 또다시 오십시오. 이런 엉큼한 상술이 어디 있겠습니까? 가는 날은 항상 오늘이죠. 그러므로 현찰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공짜를 용납하지 않는 것, 이것이 세상의 논리이고 세상의 길이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가 노력한 만큼 대가를 얻고 내가 지불한 만큼 혜택을 보는 것을 당연한 삶의 이치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세계도 이와 같을까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세계에는 거둬주시는 공짜가 너무나 많습니다. 생명도 거둬주시고 공기도 거둬주셨어요. 햇빛과 바람, 구름과 비, 하늘과 바다도 거둬주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값없이 거둬주신 것을 성령은 뭐라고 부를까요? 이것을 은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은혜라는 이 말은 카리스라고 하는 헬라 말이죠. 값없이 주는 선물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받게 될 구원의 선물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값진 하나님의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은혜를 잘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의 노력이나 자신의 힘만으로 인생을 산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실상은 하나님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것이 인생의 현주소인데 이것을 알지 못한 채 자기 힘으로 살고 있다고 큰 소리를 칩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은혜를 구하고 은혜를 소중히 여겨야지 바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많은 그리스도들 가운데에 분명히 은혜를 통해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고 은혜를 쏟아버리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불행한 케이스가 아닐 수 없습니다. 구약 성경 보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큰 은총을 받은 민족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 보시면은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가 치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렇게 반문했어요. 이스라엘 민족만큼 하나님의 페이버를 받은 민족이 어디 있겠어요. 출애굽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만나와 반석에서 나오는 생수를 마셨어요. 계명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하심으로 철저하게 그들을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셨어요. 이스라엘 민족만큼 많은 은총과 복을 받은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랬는데 이 민족은 하나님의 은혜를 다 쏟아버렸어요. 우상을 선택함으로 하나님을 저버린 것입니다. 그 결과 가장 비참하고 몰락된 그런 민족으로 전락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받은 은혜를 속지 아니하고 간직하는 것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은혜를 은혜로 여기고 간직할 때에 이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실제적인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은혜를 받으셨는지요? 그것을 잘 간직하며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고 계시는지요? 우리의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속지 아니하고 은혜 속에서 참된 축복을 누리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오늘 같이 봉독한 본문을 통해서 이것을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같이 읽은 본문에 보시면 화목의 복음을 통해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1절 말씀 잠시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간절히 부탁할 강청이 하나 있다. 그 내 간청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 헛되이라는 이 말은 에이스 캐논이라는 단어, 이 캐논, 캐노스 혹은 크노시스 이 단어는 텅 비었다, empty, emptiness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빌보지 2장 7절 말씀에 크나틱 디알러지라고 예수님이 성육신하실 때 모든 걸 비웠다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때 사용된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캐노스라는 이 단어는 empty, 텅 비었다, worthless, 가치가 없다, 낭비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 말을 직역하게 되면 받은 은혜를 낭비하지 말고 쏟아버리지 말라 그런 뜻이에요. 자, 사도 바울이 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런 권고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고린도 교회가 은혜를 가볍게 여기고 쏟아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은혜를 소홀히 다루지 말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교회가 어디 있겠어요? 고린도전서 1장 4절에서 9절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셨던 은혜들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여기에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은혜가 있다고 표현하고 있죠. 그 내용이 5절에 나옵니다.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하다. 여기 언변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의 파워를 말합니다. 지식이라고 먼저 간 것은 insight, 말씀에 대한 통찰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린도 교회에 말씀에 풍성한 축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선포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깨달을 수 있는 인사이트도 허락해 주셨어요. 어느 교회보다도 말씀에 풍족함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6절 말씀 보면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었다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증거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확증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게 만드는 증거들, 이 많은 증거들을 하나님이 고린도 성도들에게는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믿음을 견고하게 만들었다고 말씀합니다. 7절 말씀 보시면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다.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넘치는 교회였습니다. 은사가 모자랐던 교회가 아니라 은사가 너무 넘쳐서 사실은 이슈가 되었던 교회이기도 하죠. 9절 말씀 보시게 되면 주님과의 교제마저도 풍성했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은혜를 받았으면 모든 면에서 성숙하고 거룩한 삶을 추구해야 되는데 실제 고린도 교회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정반대였음을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싸우고 분열하고 음행과 부도덕한 일을 행하면서 세상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됐습니다. 더구나 바울을 배척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증거했던 십자가의 복음을 배척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일을 마음껏 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어요. 왜 고린도 교회가 많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간직하지 않은 채 이렇게 쏟아버리게 된 것일까요? 일반적으로 은혜를 쏟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은혜의 가치를 모를 때 솟는 것입니다. 아무리 귀한 것도 그 가치를 모르면 함부로 다루게 돼 있죠. 하나님이 값없이 주셨다고 해서 값싼 것이 아닌데 그들은 은혜를 사구려 취급한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그들 마음의 그릇이 깨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릇에 구멍이 나 있으면 물을 담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의 그릇이 깨어져 있으면 아무리 은혜를 담아도 다 솟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이 maybe 고린도 교회가 성장하지 못하고 건강하지 못하고 다투었던 이유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많은 큰 축복 은혜를 베풀어 주셔도 우리 마음에 금이 가 있으면, 마음에 구멍이 생기면 은혜를 담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BSBC 라이프 강의할 때마다 항상 소개해드리는 예화가 하나 있죠. 사실은 이 예화는 빌리 행스라고 하는 제자 훈련 사역자가 소개했던 예화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익숙하지 않지만 빌리 행스라는 분, 우리 한국 교회에 많은 영향을 끼쳤어요. 한국의 목사님 한 분이 그분에게서 영향받고 한국에 돌아가셔서 제자 훈련 사역을 시작하기도 하셨죠. 그래서 Becoming a Disciple Maker라고 하는 사역을 하신 귀한 분이신데요. 이분이 그찬 삶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런 비유를 이야기하셨어요. 목이 몹시 마른 농부 한 분이 우물가로 가서 두레박을 던져서 물을 길러 올렸습니다. 처음에 물을 길러 올릴 때는 분명히 두레박에 물이 가득 담겨 있었는데 다 올려놓고 보니까 두레박에 물이 거의 남아있지 않았어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두레박에 구멍이 나 있었기 때문이죠. 아무리 물을 잔뜩 담아도 구멍이 나 있으면 올라오는 동안에 다 쏟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영적 생활도 이와 같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준비해 주셨습니다만은 이것을 솟지 않으려면 내 마음속에 있어서는 안 될 몇 가지 요소들을 제거해야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 전체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솟게 만드는 세 가지 마음의 케이스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제가 먼저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면 첫 번째가 교만한 마음, arrogant mind. 이 교만한 마음은 은혜를 솟게 합니다. 두 번째가 왜곡된 마음, distorted mind. 깨어진 마음이고 삐뚤어진 마음이죠. 세 번째가 주저하는 마음, wavering mind, 혹은 indecisive mind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요소들이 우리 마음속에 있게 되면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도 은혜를 간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마음의 요소들을 다 처리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실 때에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마음으로 만들어야지 여러분의 삶이 더 부유해지고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솟지 않고 은혜를 잘 간직하려면 어떠한 마음이 필요할까요? 첫 번째로 겸손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은혜를 쏟아버리는 첫 번째 요소가 교만이에요. 고린도 교회가 은혜를 그렇게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쏟은 근본 이유는 그들의 마음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과 8절을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 보게 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던 영적 상태가 잘 나타나 있어요. 7절 말씀,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 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쉽게 표현하면 너희들이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다 이룬 것처럼 자랑하느냐 그렇게 반문하고 있어요. 8절 말씀,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노릇하게 되었도다. 이미 배부른 사람이 갈증을 느끼겠습니까? 어떤 배고픔을 느끼겠습니까? 이미 부야도 느끼는 사람이 무엇을 아쉬워하겠어요? 이미 왕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무엇을 요청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이미 배부른 너희들, 이미 부유한 너희들, 이미 스스로 왕이 되었다고 자처하는 너희들, 너희들의 마음이 높아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셔도 받을 수가 없다. 그런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높아져 있다면 낮추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는 낮은 것으로 흐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겸손할 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은총에 은총을 다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했어요.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서 리젝트 하시지만 겸손한 자에게는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받기를 원한다면 마음을 비우고 겸손히 엎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 사실을 고백하고 겸손하게 엎드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안겨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구독하고 있는 이메일 중에요, 류태영 박사가 보내주시는 메일이 있습니다. 아실지 모르지만 류태영 박사는 굉장히 귀한 분입니다. 전라북도 임실군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셔서 굶주림과 가난 속에서 초등학교도 겨우 졸업하신 분이에요. 정말 가난한 모슴 집안의 출신입니다. 그럼에도 이분은 초등학교 때부터 어머니를 따라 새벽 기도에 나가서 기도를 배웠어요.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우신다, 이 사실을 배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능력으로 늦은 나이긴 하지만 18세에 중학교를 졸업을 하고 서울로 올라가서 구두 닦기, 신문 팔이 등 가정고생을 하면서 야간 고등학교를 졸업합니다. 그리고 건국대학교에 입학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분의 마음속에 한 가지 꿈이 있는데요, 그 꿈은 한국의 농촌을 깨우고 가난을 떠나가게 하자는 꿈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살펴보니까 전 세계 국가들 가운데 농업 선진 국가가 덴마크라는 사실을 알고 덴마크로 유학을 갈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돈도 없지, 백도 없지, 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분이 할 수 있는 게 한 가지밖에 없는데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대요. 너가 만일 덴마크로 가기를 원한다면 덴마크에서 제일 높은 사람과 컨택을 해라. 제일 높은 사람이 덴마크 국왕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에게 편지를 보내면 그 사람이 너를 돕지 않겠느냐. 사실 그 당시는 아직 국교가 형성이 안 돼서 대사관도 없고 요즘같이 인터넷도 있던 시대가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왕의 주소를 알고 어떻게 편지를 보내겠어요?
그래도 불구하고 이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가능하다 그렇게 확신하고 일단 도서관으로 가서 국왕의 이름을 찾았어요. 그랬더니 프레드릭 구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전부예요. 이 프레드릭 구세라는 이름 하나만 알고 다른 건 아무것도 알 수 있는 것이 없었어요. 그래도 이 사람은 믿음으로 자기의 생각을 편지에 다 적은 후에 봉투에다가 왕의 이름을 적고, 왕이 아무래도 수도에 살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코펜하겐이라고 적고 덴마크라고 적은 후에 우체통에 집어넣었어요. 우리 시로 표현하자면은 김스방이라고 적고 서울 한국 그렇게 적은 케이스와 똑같은 것입니다. 이 편지가 국왕에게 들어갈 수가 있겠어요? 또 들어간다고 한들 국왕이 이런 편지를 보기나 하겠습니까? 그랬는데 놀랍게도 20여일 지난 뒤에 답신이 왔어요. 국왕이 직접 보낸 답신이에요. 당신이 이곳에 와서 공부하는 동안에 전액으로 장학금을 주겠고 비행기 티켓까지 다 마련해 주겠다. 심지어 오는 도중에 일본에 하루 묵는 호텔비까지 다 대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답신이 왔어요. Can you believe it? 이 가능한 일입니까? 정말 이분은 이와 같은 기적으로 돈 한 푼 안 드리고 덴마크 유학을 하고 나중에 히브리 대학에서 또 공부를 하신 후에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더니 청와대에서 초청이 왔어요. 그 당시 한국 청와대에서 추진하고 싶었던 큰 프로젝트가 있는데 그 프로젝트가 새마을운동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새마을운동의 기초를 닦고 그것을 세운 분이 바로 류태영 박사예요. 후에 이분이 건국대학교의 부총장까지 역임을 하시고 농촌 청소년 미래재단을 설립하셔서 농촌인 학생들에게 장학금 주는 사역을 했고 지금까지도 그것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일을 누가 한 것일까요?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이와 같은 일을 우리는 은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나의 힘으로는 절대로 할 수가 없는 일인데 하나님이 공짜로 해주신 것, 이게 은혜예요. 은혜. 이와 같은 은혜가 누구에게 임한다고요? 겸손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하는 사람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경을 탓하지 마십시오. 인맥이니 학인이니 출신 탓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꼭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하게 부르짖게 되면 하나님이 길도 여시고 기적같은 축복도 안겨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간직하는 첫 번째 비결은 겸손한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두 번째 비결이 순전한 마음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고 솟지 않으려면 순전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은혜를 솟게 만드는 두 번째 요소가 사실은 삐뚤어진 마음이죠. 왜곡된 마음. 이와 같은 마음에는 은혜가 임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비유 가운데에 씨 뿌리는 비유에 보게 되면 가시나무 떨기에 떨어진 씨앗이라는 비유가 있죠. 이 가시나무 떨기라고 하는 것은 엉겅기 같은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엉켜 있어요. 마음이 복잡합니다. 가시를 찌르는 것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이와 같은 마음밭에는 어떤 말씀을 던져주어도 말씀이 뿌리를 내리고 씨앗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게 주님의 말씀이었어요. 우리의 마음이 순전해야지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복잡하고 마음에 가시가 있으면 절대로 은혜가 찾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2절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의 마음이 얼마나 삐뚤어져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 하나가 2절에 암시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2절,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자, 여기에 인용된 이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 49장 8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사야 49장 8절 원문 전체를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여기 너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죠. 이 너가 누구를 지칭하는 것일까요? 학자들마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 너가 이사야를 말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석하기도 해요. 이사야가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 많은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어떤 분은 고레스다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사야 45장 1절에 보면 고레스를 통해 유대인 해방을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고레스 칙령으로 유대인들이 바벨론에서 귀환했기 때문에 고레스가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본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여기 나오는 너가 이스라엘을 지칭한다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세 가지는 다 해당될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 49장에 나오는 너라고 하는 이분은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2장부터 53장까지를 보시면은 여호와의 종의 노래라고 하는 것이 4개 나옵니다. 소위 말해서 장차 오실 여호와의 종을 노래하는 Songs of the Servant, 여호와의 종의 노래라는 것이 4번 나오는데요. 그 중에 여러분이 가장 잘 아시는 노래가 이사야 53장이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이게 바로 종의 노래 가운데 네 번째 노래예요. 오늘 본문에 소개된 49장은 그 중에 두 번째 노래를 적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두말할 필요 없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으로 보는 것이 옳습니다. 실제로 주님께서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사실 때 하나님은 이사야 49장 8절에 예언된 그대로 주님께서 기도하시면 응답해 주셨고 주님이 필요로 할 때에 도움을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3년 공생애를 사시며 귀신을 쫓아내고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벙어리의 입을 열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심지어 죽은 자까지 살려내시는 엄청난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여호와께서 도와주셔서 일어난 역사들이에요. 이와 같은 역사들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자명한 메시아 표적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와 같은 표적을 행했을 때에 유대인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예수님께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것을 보면서 와,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되었구나, 수백 년 수천 년 기다려온 예언의 성취가 우리 앞에 왔구나, 그래서 두 손 들고 하나님을 찬양했나요? 아닙니다. 정반대의 반응을 보였어요. 마태복음 12장 24절이나 마가복음 3장 22절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이 이와 같은 기적을 행했을 때에 유대인들은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 그렇게 했어요. 심지어 미쳤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까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자명한 일을, 하나님이 아니면 하실 수 없는 메시아 표적을 왜 귀신의 탓으로 돌리고 바알세불이 행한 일로 돌렸을까요? 그것은 유대인들의 마음이 삐뚤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삐뚤어지게 되면 아무리 귀한 것을 보여주어도 그걸 수용할 수가 없어요. 마음이 상하고 깨어져 있으면은 인간관계도 힘들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힘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람에게는 어떤 은혜를 주셔도 은혜로 받지 못합니다. 무엇을 주어도 행복할 수가 없어요. 어떤 약속을 해도 믿지 못합니다. 은근기처럼 마음이 꼬여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에 이와 같은 은근기가 가득 차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 속에는 가시와 은근기를 다 제거해버리고 순전한 마음으로 돌아갈 때,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돌아갈 때에 하나님이 그런 심령 가운데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에서도 가만히 보면요, 어떤 분이 은혜를 가장 많이 받는지 아십니까? 어린애 같은 마음으로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요. 뒷짐지고 앉아서 방목선을 제대로 하나 그리고 심사위원같이 평가하는 분들은 절대 내 못 받아요. 본인도 높으신데 무슨 말씀에 도전을 받을 수가 있겠어요. 근데 가끔 보기에는 어떤 분들은 무슨 말을 하든 아멘할 자세로 받는 분이 계세요. 심지어는 말하기 전에 먼저 아멘해버려서 당황할 정도로 막 기다리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의 마음 속에는 무엇을 심어주어도 다 속속들이 들어가게 돼 있고 그것이 열매를 맺게 돼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의 행복을 빼앗아가는 것이요, 외부의 공격이나 불행한 사건 때문이 아닙니다. 내 마음 속에 어두운 것이 덮여 있으면 무엇을 해도 행복할 수가 없고 우울해지고 어두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대부흥사였던 D.L. 무디 선생이 오래전에 이와 같은 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한 번은 꿈을 꾸는데 금은 보자기를 뒤집어 쓴 괴한이 나타나서 자신이 하는 일을 사사건건 방해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려고 하면 입을 벌리지 못하게 틀어막고, 말씀을 보려고 하면 눈을 막아서 보지 못하게 하고, 누구를 도와주려고 하면 손을 묶어서 그 일을 못하게 했어요. 한 번은 자기 부인에게 사랑한다고 말하려고 하는데 그 괴한이 말을 가로채서 저주를 퍼붓게 했어요. 너무나 화가 난 D.L. 무디가 너도 대체 누구냐? 그리고 금은 보자기를 벗겨보았더니 놀랍게도 그것이 바로 자기 자신이었다고 합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복병이 누군지 아십니까? 나 자신이에요. 내 안에 있는 왜곡된 마음, 내 안에 있는 편견과 욕망의 마음, 내 마음속에 있는 선뿌리가 나의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고
마음속에는 은근기와 가시돋친 마음들을 다 처리하고 순진한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기적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전 여러분 마음 가운데 혹시라도 은근기 같은 마음이나 가시 같은 마음이 있다면은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걸 다 십자가 은혜 앞에 내려놓고 처리한 후에 피곤한 마음으로 순진한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큰 능력과 역사를 여러분의 소유로 삼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은혜를 간직하려면 1차적으로는 마음이 낮아야 돼요. 이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마음을 낮출 때에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왜곡된 마음을 청산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주를 바라볼 때 어린애 같은 마음으로 주를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은 은혜를 준비하셨다가 우리에게 안겨주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두 가지 사실 외에 또 한 가지가 더 필요한데요. 그것은 결단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은혜가 정말 내 앞에 와 있다면은 중요한 것이 내 앞에 와 있다면 결단을 해야지 그것이 나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는 과정에 있어서 한 가지 장애 요소가 있다면은 결단하지 못하는 마음, 주저하는 마음, 아까 말씀드린 indecisive mindset, 왔다 갔다 하는 마음이죠. 갈까 말까 할까 말까 이것은 절대로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절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은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Now is the time of God's favor. Now is the day of salvation. 지금이 이 now라는 단어가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은혜를 받는 것도 지금이고 구원을 받는 것도 지금이에요. 오스카 쿨만이라는 성경학자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지금을 결단의 때라고 그렇게 표현했어요. Decision time, 결단하는 시간이다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종말론적인 차원에서도 그런 해석이 가능하지만 개인적인 차원에도 여러분 인생 가운데 결단의 때가 꼭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길에는 많은 시간들이 지나가죠. 근데 지나가는 시간들을 그냥 두면 흘러가는 세월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가 70을 살았다, 80을 살았다고 하지만요. 세월만 흘려보냈다면 그런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결단을 하고 그 시간을 붙잡게 되면 그것이 은혜의 기회가 되고 축복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인생에서 누리는 대다수의 축복은 결단을 통해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 만난 것, 이런 마음의 결단을 할 때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구원의 축복, 주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고 디시즌 메이킹을 할 때에 예수님이 내 인생의 구원자가 되는 것입니다. 만남의 축복도 결단해야 돼요. 여러분 배우자를 만나고 친구를 만날 때도 결단 없이는 만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데도 결단이 필요합니다. 섬기는 데도 결단이 필요해요. 비전을 성취하는 데도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여러분께서 항상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어떤 이슈가 나오고 어떤 어젠다가 주어졌을 때에 decision making, 결단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결단해야 될 시기가 언제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지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Now is the time of salvation. 지금이 구원받을 만한 때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만일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원자로 영접해야 된다면 지금 하셔야 돼요. 미루시면 안 돼요. 내일은 우리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내일 하리라 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인 것입니다. 사랑도 지금 해야 돼요. 용서도 지금 해야 됩니다. 지금 용서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게 되면 다시는 기회가 오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사랑하고 지금 용서해야 돼요. 기도도 지금 해야 되고 선교나 봉사도 지금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마음속에 누릴 수 있게 되고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한번 결단하셨으면 다시는 되돌아서지 않아야 돼요. 주를 향한 내 마음의 결심,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결단했던 나의 마음은 되돌아서면 안 돼요. 끝까지 나아가야지 참된 축복의 열매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1904년도에 영국의 웨일즈 지방에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반 로벌츠라고 하는 탄광촌의 한 가난한 청년과 그의 친구 몇 사람이 함께 모여 회개하는 기도를 시작하는 중에 밴드미 나를 꺾어주십시오. 나를 꺾어주십시오. 이걸 외치며 회개하며 기도하는 중에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재하시고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영국 전역에 영국 역사상 가장 큰 The Great Revival 대부흥 운동이 시작이 됐어요.
수십만 명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술집이 문을 닫고 폭력이 멈추고 감옥이 폐쇄되고 온 지역이 복음의 물길로 뒤집히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때에 그 복음 집회에 참석했다가 은혜를 받은 한 청년이 인도 지역으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가로 힐즈라고 하는 인도의 동부에 있는 아삼 지역의 작은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마을의 원주민들은 난폭하기로 악명이 높은 그런 트라이브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이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온 마을을 다니며 복음을 전한 결과 그 마을 전체에서 딱 한 가정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습니다. 이 사실을 듣게 된 그 마을의 추장이 굉장히 진노를 했어요. 그래서 그 예수를 만나 믿은 그 사람과 가족을 마을 한복판에 세워놓고 그에게 말을 했습니다. Stop following Jesus. 예수 따르는 것을 중단해라. 그랬을 때 그 사람이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No,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I am not turning back. 나는 예수를 따르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다시는 돌아서지 않겠습니다. 이 말을 들은 추장이 화가 난 나머지 그의 아이들을 그가 보는 앞에서 다 죽였어요. 그리고 Stop following Jesus. 그때 그는 또 대답합니다. Do not go with me. 설사 아무도 나와 함께 가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Still I will follow. No turning back. 나는 여전히 예수를 따를 것입니다. 다시는 뒤돌아서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너무 화가 난 이 추장이 그의 아내를 죽였습니다. Now you will stop following this Jesus. 이제는 이 예수를 따르지 않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때 그 사람은 추장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대답했습니다. The cross before me, the world behind me, no turning back. 세상 등지고 십자가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No turning back. 되돌아서지 않을 것입니다. 추장은 자기 귀를 의심했지만 이와 같이 대답하는 그를 살려둘 수가 없습니다. 격분한 추장이 마침내 그를 죽이고 말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지만 죽은 많은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바로 그날 그 마지막 순간까지 뒤돌아서지 않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선포했던 그 사람을 지켜본 모든 마을 사람들이 충격을 받고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께로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결국 나중에 추장마저도 주님께로 돌아온 후에 온 마을이 예수 믿는 마을로 변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죽어가면서 남겼던 마지막 말이 노래가 되어서 온 마을에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오늘 전 세계 어느 곳이든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 이 노래가 불려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단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결단입니다. 이것만큼 중요한 어젠다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혹시 여러분이 아직 주님 만나지 못한 분이 있다면 지금 결단하셔야 돼요. 지금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는 기도를 꼭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 가운데 주님을 나의 구원자로 억셉트하고 따르기로 결심했다면 No turning back. 절대 뒤돌아서지 마십시오. 한 번 바친 인생 끝까지 바쳐야지 주 앞에 쓰임 받을 수가 있고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솔직히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고 얼마나 많은 것들을 부어주셨어요. 그들은 많은 것을 받고도 지금 노리는 계산하고 따지는 가운데에 주 앞에 나의 생애를 전적으로 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만일 지금도 주저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내 삶을 주님 앞에 커밋하지 못하고 주저하고 계시는 분이 혹시 있다면 이 시간 마음을 결단하고 주님께 여러분의 삶을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의 인생은 주님 것입니다. 나의 남은 생애가 주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한번 결정한 주를 따르기로 한 결정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이 고백과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셔서 여러분 삶을 의탁하고 주의 은혜를 붙잡는 그런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주님을 만나릴 분 계신다면 마음의 문을 열고 영접 기도를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온라인에서 예배드리시는 분들, 가정이든 오피스든 ODS 예배를 드리든지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초청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구원 초청의 기도를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여러분 만나기 위해 여러분 마음 문 밖에 와서 녹하고 계세요.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문을 열기만 하면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와 나로 더불어 먹고 마시라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주님께서 여러분 인생의 주권자가 되시고 주인이 되실 줄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가운데에 주를 위해 삶을 결단하고 하나님 영광 위에 복음 위에 살기를 원하는 분이 혹시 있다면 이 시간 결단의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나의 인생은 이제부터 주의 것입니다. 주의 나라 위에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복음과 그 나라를 위해 나를 드리기를 원하오니 나의 삶을 그렇게 사용해 주십시오. 이런 고백으로 주님 앞에 결단하며 나가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해 남가주 새누리교회 박성근 목사님이셨습니다.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에 대한 질문과 신앙에 대한 질문이 있으시면 남가주 새누리교회 웹사이트 또는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나날이 새로워지시길 간절히 바라며 다음 이 시간까지

청취자 여러분 가운데 많은 분들이 BBN은 광고도 방송하지 않고 방송을 통한 매매 행위도 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이렇게 엄청난 규모의 방송국을 운영할 수 있을까 하고 의문을 가지시는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간단합니다. 저희는 재정의 100%를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청취자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후원을 통해서 충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BBN의 운영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기적의 연속이라고 저희는 믿습니다. 오직 순수한 복음만을 전하겠다고 하는 그 구령의 열정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청취자 여러분들의 손길을 통해서 순간순간 운영의 모든 재정적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저희는 바로 이 크신 하나님의 사역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매일 5시 57분이면 저희 방송의 주제곡인 그 크신 일을 이루신 하나님이라는 찬송을 보내드립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사역에 물질로 함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저희 웹페이지 상단에 있는 선교 후원란으로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0: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케 하실 것이요. 금주의 좋은 소식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코스타의 시간입니다. 코스타는 해외에 있는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해마다 열리고 있는 유학생들의 수련회입니다. 크리스찬 지도자를 양육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코스타의 시간을 통해 여러분들은 다양한 주제의 강의와 깊이 있는 말씀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실 때 깊은 깨달음이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이동원 강사의 목회자의 고난과 영광 제1부를 전해드립니다.
1: 저는 목회를 마무리한 사람이니까 목회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그래도 제가 여기 오면서 세미나 한 시간 목회자들을 위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지나간 제 목회 한 담임 목사 35년, 전도사까지 한 42년, 43년 목회를 이렇게 돌이켜봤을 때 제 마음속에 떠오르는 성경구절, 제 목회를 정리할 수 있는 중요한 성경구절로 베드로 전서 5장 1절을 생각했습니다. 베드로 전서 5장 1절은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라. 사도 베드로가 이 말씀을 한 정황은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시대하고는 훨씬 뭐 다른 역사적 상황이죠. 대개 이 베드로 전서는 네로 황제가 로마의 대방화 사건을 저지르고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책임을 뒤집어 씌우고 그리스도인들이 희생의 핍박을 받고 있었던 시대, 교회가 고난 속에 있었던 시대에 그 고난의 공동체를 이끌고 있었던 리더로서 사도 베드로가 자신의 사역의 현장을 돌아보면서 우리에게 주었던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말씀 속에 드러나는 두 개의 중요한 화두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고난, 또 하나는 영광이죠. 고난과 영광. 저는 이 시간에 목회의 길 혹은 목회의 장으로 보냄을 받은 사람들, 이번에 전체 코스타 이 대회의 주제가 The Sent, 고난, 보냄받은 사람들인데 특별히 목회의 길로 보냄받은 사람들에게 혹시 제 목회 경험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제 목회 생활을 이번 기회에 나도 한번 정리해봐야겠다는 생각으로 여기 오면서 좀 곰곰이 제 목회를 이렇게 돌아보았어요. 그리고 몇 말씀, 이 고난과 영광이라는 화두를 갖고 베드로가 살았던 역사적 컨텍스트와는 전혀 다르지만 우리 시대의 고난, 우리 시대의 영광,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목회자들의 어떤 고난이 있을까, 어떤 영광이 있을까. 또 내가 실제로 목회장에서 그동안 씨름했던 고난들은 무엇이고 또 누릴 수 있었던 영광들이 있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 그걸 좀 나누고 싶었어요. 그래서 목회자의 고난 한 7가지로 정리를 해보았고 네, 영광을 한 7가지로 정리를 해봤어요. 네, 이번 좋은 기회에 나도 한번 정리를 해보자고 정리를 했습니다. 첫째로 목회자의 고난 첫 번째는 내가 뭘 때문에 제일 힘들었을까. 뭐 옛날 우리 선배들처럼 복음 전하다가 뭐 목이 잘리고 감옥에 투옥되고 그런 고난을 나는 받은 일은 없지만 나에게는 무엇이 가장 고난이었을까? 첫째로 떠오르는 것은 뭐냐면 나 자신의 연약함에 대한 내적 갈등이었어요. 나 자신의 연약함에 대한 내적 갈등. 목회를 하다 보면 어느 시점에서 이런 질문이 반드시 나옵니다. 그건 뭐냐면 내가 목회할 자격이 있을까? 내가 이 사람들을 정말 리드할 수 있는 어떤 자격이 있나? 내가 잘못이 이 길에 들어선 것은 아닐까? 정말 나를 향한 주님의 부르심이 정당한 부르심이었을까? 그것은 특별히 내 연약함을 절실하게 느끼는 어떤 순간에 더 그 질문이 절실하게 내 자신 속에서 일어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마르틴 루터가 자기는 하나님 앞에 의인이면서도 여전히 죄인이다.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이지만 그렇다고 죄인성, 죄성이 내 속에서 없어진 것은 아니잖아요. 솔직히 끊임없이 죄성 때문에 나 자신의 불완전과 더불어 싸워야 하고 그래서 연약해지고 또 왜소해지고 또 두려움도 생기고 이런 내가 과연 이 목회를 제대로 끝까지 완수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을 많이 던졌죠. 근데 어느 날 너무나 위로가 되는 말씀을 제가 발견했어요. 네, 그건 뭐냐면 우리 신앙의 대선배인 우리 바울 형님도 나와 똑같은 고민이 있었다. 나와 똑같은 고민이 있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2장에 그 바울의 고백이 어느 날 제가 이런 고민을 하고 있었을 때 얼마나 저에게 위로가 되는지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보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바울이 고린도에서 사역하고 전도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내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바울의 이미지 거인 바울의 이미지하고 전혀 다른 고백이라면 나는 약하고 두려워하고 또 심히 떨었다. 심히 떨었다. 나하고 비슷하네. 이런 그 공감을 느낀 적이 있어요.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바울도 나와 똑같은 고민을 했던 적이 있나. 근데 중요한 것은 그걸 바울이 어떻게 극복할 수가 있었을까. 그 질문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어지는 고백을 보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나는 이 구절을 그냥 쉽게 이렇게 이해하고 싶어요. 너무나 약해지고 두려울 때가 많았는데 그러기 때문에 정말 성령님을 의존하고자 했다. 성령님만 의지하고자 했다. 난 그렇게 이 바울의 고백을 받아들이고 싶었어요. 근데 이제 고린도서를 계속 읽다가요. 바울이 이거보다 더한 절망을 어느 날 고백하더라고요. 네, 고린도후서 1장에 보시면 고린도후서 1장 8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하는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뭐 성경학자들은 바울이 아시아에서 경험한 고난이 뭔지 정확하게 모르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잘 모르겠어요. 뭔지 모르겠어요. 외적인 어떤 핍박이었는지 어떤 내적인 고난이었는지 모르겠어요. 혹은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찰란지 앞에 바울이 지쳤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어쨌든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살 소망까지. 그런데 참 그 다음절이 저에게 굉장한 그 위로가 되더라고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아니 하나님만 이 대목이 얼마나 저에게 정말 강력하게 어필해 오는지 몰라요. 하나님만. 나를 의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지. 그래서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 믿지. 굉장히 위로가 되더라고요. 굉장히 위로가 돼요. 네. 그래서 정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것이 내 목회의 장에서 어떻게 표현되었어야 하나. 나를 신뢰할 수 없어서 내가 그분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의지한다면 내 연약함을 느낄 때마다 그것이 기도로 표현되는 것이 합당하지 않겠습니까? 기도. 나 좀 도와달라고 좀. 그러니까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 그래서 저는 제가 목회 한 40년 이렇게 돌이켜봤을 때 정말 처음 목회 20년 동안은 기도를 경험하지 못했어요. 기도를 배우지 못했어요. 그냥 목사이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기도하고 기도해주고 매우 의례적이고 전통적인 근데 한 20년이 지난 어느 날 하여튼 뭐 사건이 있었는데 제가 정확하게 여기 워싱턴에 와서 이민 목회를 하면서 어느 날 깊이 이 기도를 경험하게 되었어요. 기도를 경험. 그 다음부터 기도하는 목사가 좀 됐습니다. 기도하는 목사. 네. 나는 설교만 잘하면 목회가 저절로 될 줄 알았는데, 아, 그렇지 않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을 의존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합니다. 네, 오늘날 또 이 목회를 준비하는 사람들의 연약성, 내가 꼭 던지고 싶은, 좀 드리고 싶은 말이 있는데, 최근에 제가 은퇴하고 나서 많이 하는 사역 중에 하나가 사고 난 교회 가서 중재하고 카운슬링 하는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깜짝 놀라는 것이 뭐냐면 목사님들 가운데 중독이 너무 많다. 어딕션, 중독. 근데 그것을 어느 날 갑자기 터져나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숨기고 숨기다가 어쩔 수 없는 마지막 코너에 가서 그것이 터져나온 거예요. 그래서 자신도 힘들어지고 공동체도 힘들어지는 사고들이 너무 많다. 성애 중독, 요즘 많이 볼 수 있는 포르노의 중독, 또 만만치 않은 화 중독, 앵거 중독. 목사님이 화를 다스리지 못해갖고 어느 날 갑자기 교인들하고 붙어서 싸우다가 결국 목회라는 장이 만신창이가 되고 깨지는 경우들. 이게 중독이거든요, 그것도. 앵거 딕션이 있단 말이죠. 뭐 어떤 사람들은 목회에 무슨 신약이 필요하냐, 뭐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네, 잘 아는데.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건 동의하지 않고요. 이 위튼에서 가르치던 기독교 철학자 가운데 알프 홈스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던진 유명한 화두가 있죠. All truth is God's truth. 모든 진리는 하나님의 진리다. 그것이 과학자가 발견하든 심리학자가 발견하든 그것이 진리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진리다. 우리가 아프면 약도 먹고 병원에 가서 도움을 받잖아요.

또 스피리추얼 디렉션이라고 해서 영적 지도를 받는 시스템이 있는데 우리 개신교에 그런 게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목회하다가 사고 나면 다시 상처받고 나는 되도록 목사 안수 받을 처음 무렵에 목회장에 들어설 때 그런 중독에 심틈이 있는 분들은 좀 치료받고 목회장에 들어가면 얼마나 좋을까. 참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아주 절실한 아쉬움이 있어요. 두 번째 제가 생각한 목회자의 고난은 비전과 야망 사이의 갈등입니다. 비전과 야망 사이의 갈등. 저는 비전이 매우 중요하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비전 없이 어떻게 일을 하겠습니까? 네. 근데 제가 이제 목회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이렇게 다가오면서 절실하게 깨달은 사실은 뭐냐면 순수한 그런 비전을 갖고 출발했던 많은 목회자들이 어느 사이에 그 비전이 다 야망으로 변질된다는 사실이에요. 네. 그리고 거기에 나도 예외가 아니다. 나도 예외가 아니다. 그래서 내 속에서 느끼는 많은 갈등들. 예. 그 사람의 그 욕심, 야망이란 끝이 없잖아요. 예. 교인 숫자가 많아지면 더 많아지길 원하고, 제일 많이 모이는 교회가 되길 원하고, 예배당도 훨씬 더 좋아야 되고, 저도 그런 유혹을 끊임없이 받으면서 목회를 한 사람이란 말이죠. 한때 저희 교회가, 성장의 피크를 이룰 때 출석이 2만 7천 명이 넘을 때가 있었어요. 2만 7천. 그리고 주일날 양쪽 캠퍼스의 성전에서 슬부 예배를 드리고 주일날마다 설교를 6번을 했습니다. 가장 위험했던 순간인데 일생에 그때가 가장 위험했던 순간. 그런데 네, 교인들이 와서 그중에 적지 않은 교인들 중에 하나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만 나갈 수가 있죠. 없지 않느냐. 우리도 한번 건물을 제대로 된 건물을 한번 지어봅시다. 어떤 분들은 뭐 건물까지 가지고 와요. 저기 어디 가면 뭐가 있는데 한번 우리도 큰 건물 한번 짓고 이렇게 여러 번 예배 드리지 말고 이렇게 함축 쪽으로 하면 어떠냐. 뭐 솔깃해서 마음이 기울어진 순간들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에요. 근데 결정적으로 제가 그런 갈등을 하고 있었을 때 저에게 도움이 되었던 책이 있어요. 신학책이 아니에요. 뜻밖의. 그래서 난 교육학자들이 쓴 책이었는데 저를 건져준 그 위기에서 건져준 책이었어요. 그 책은 헨리 클라우드 그 다음에 존 타우센트 두 사람이 쓴 공조한 책이었는데 책의 제목이 바운더리스라는 책이었습니다. 바운더리스. 미국에서는 이 책이 굉장히 많이 팔렸습니다. 교육학 공부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추천을 많이 받았을 거예요. 이 책이. 한국에도 상당히 오래전에 번역이 되었는데 전혀 팔리질 않았어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번역하는 분이 제목을 너무 이상하게 번역했어요. 제목을 뭐라 그러냐면 울타리. 바운더리 울타리. 근데 제목을 딱 보고 이게 무슨 책인지 전혀 상상이 안 가요. 울타리. 네. 그리고 겉장이 너무 이상하게 겉장이 아주 오수선한 겉장이었어요. 네. 네, 요즘 포스트 모던 시대에 겉장이라도 좀 이렇게 쌈박하고 제목이라도 매력적이라야 책을 집을 텐데 그러니까 아무도 안 집는 거예요. 책방에 가면 구석에 이렇게 베껴있더라고요. 근데 얼마 후에 다른 출판사에서 제목을 바꾸어서 냈어요. 조금 낫게. 뭐라면 노라고 말할 줄 아는 그리스도. 이렇게 번역했어요. 노라고. 그 책의 내용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자녀 양육하고 자녀 교육할 때 애들이 원하는 대로 부모가 다 해주면 안 된다 이거죠. 어떤 시점에 가서는 부모가 노를 해야 된다 이 말이지. 안 돼 그건. 그게 있어야 된단 말이야. 자녀에게 경계선을 그어야 한다. Setting the boundary. Setting the boundary. 경계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건 안 돼. 여기까지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야. 라는 한계를 경계선을 긋는 것이 필요하다. 뭐 이런 책이거든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 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가 꼭 다 해야 되느냐. 네가 이렇게 꼭 다 뭐 큰 교회당 짓고 뭐 이렇게 하고 꼭 다 남들이 하는 것처럼

0: 나아야 될 거냐. 그건 다른 사람들도 할 수가 있는 건데. 근데 그 무렵 제가 큐티를 하면서 한 시편을 통해서 깊이 터치를 받았어요. 근데 그 시편을 펴면서 내가 이상한 생각을 했어요. 제가 시편 강해집도 책을 내고 그랬는데, 시편이 물론 150편이야 되니까 다 설교하는 것이 어렵죠. 근데 이 시편을 가지고 내가 한 번도 설교한 일이 없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왜 이 시편 가지고 한 번도 설교를 안 했지? 근데 그 시편을 안 봤던 것은 아니에요. 전에 봤어요. 그리고 이 시편을 보긴 봤는데 내가 설교를 안 한 이유를 알았어요. 1절이 마음에 안 들었어요. 1절이. 시편 131편이었는데 시편 131편 1절이 뭐냐면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내가 한참 내 인생이 절정을 향해 달리고 있었을 때 나는 지금 큰 일을 해야 된단 말이야. 놀라운 일을 하는데 이 시편 기자는 큰 일과 놀라운 일을 하지 않으려고 힘쓰지 아니하겠다는 거거든요. 이건 내 비전하고 배치되는 시편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난 설교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거는. 근데 이 시편이 나를 끌기 시작했어요. 내가 그 시점에서부터 내가 은퇴할 때까지 이 시편 갖고 열 번도 더 설교를 했어요. 가장 제가 좋아하는 시편으로 이게 바뀌었어요. 우리가 시편 131편에 보면 다윗의 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뭐 성경학자들은 뭐 이것이 다윗이 직접 쓴 것이 아니다. 뭐 편집된 것이다.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저는 워낙 사람이 순진해갖고 다윗의 시를 썼으니까 다윗이 썼나 보다. 이렇게 저는 믿는 사람이에요. 그냥 믿어요. 그리고 다윗이 만약 이 시편을 썼다면 이건 더 놀라운 시편이다. 다윗의 인생 속에 어떤 이런 시점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고백이 가능한.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다윗이 성전 건축하고 싶었잖아요. 예? 근데 하나님이 노하셨잖아요. 네가 피를 많이 흘렸다. 전쟁했던 너에게는 그 미션을 내가 맡기지 않겠다. 저는 그때 그 하나님의 노를 받아들인 다윗이 위대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뭐라고 해도 저는 비전이 있어요. 라고 간 것이 아니란 말이죠. 알았어요, 하나님. 저 안 할게요. 근데 그렇다고 포기한 것이 아니라 자기 아들 솔로몬이 할 수 있도록 다음 세대가 할 수 있도록 준비만 다 시켜주었단 말이에요. 내가 다 해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꼭 내가 모든 걸 다 할 필요는 없잖아요. 다음 세대가 할 일도 있고. 그때 이게 뭐 건축을 한다고 했다 여기서 생길 수 있는 파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제 앞에 오더라고요. 차라리 그 에너지 갖고 내가 정말 마지막까지 못했던 그 일을 하자. 선교와 함께 우리 교회가 집중해야 할 사회복지 사역에 집중하자. 교인들하고 제가 진솔하게 나눴어요. 교인들이 다 받아줬어요. 우리 그거 하지 말고 그거 합시다. 놀라운 사실은 그 5년 동안에 우리가 정말 건전한 사회복지 공동 기관을 12개를 만들었어요. 12개를. 네. 근데 저는 사실 그 큰 교회당을 지은 것보다 마지막 제가 은퇴하고 마무리할 때 그 책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했어요. 하나님이 그 책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셨구나. 우리가 비전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어떤 경우에 거기다가 setting the boundary. 예. 경계를 그을 필요도 있다. 그리고 숙제를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것도 필요하단 말이지. 또 하나는 가정에 대한 책임과 교회에 대한 책임의 갈등. 예. 우리 시대 목회자들이 많이 느끼는 어떤 어려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가정에 대한 책임과 교회에 대한 책임의 갈등. 저는 저의 선배 시대에, 예.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서 칠순 잔치를 해서 얻어먹고 왔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제가 칠순을 믿어지지 않는, 네. 안 믿어져요? 예. 근데 저보다 선배, 그러니까 75세 이상 혹은 80세 이상 때는 우리 선배들을 보면 그분들은 가정을 잊어버린 분들이에요. 대부분. 대부분 교회에 올인하고 사역을 하는 분들. 그러니까 열심히 해서 뭔가를 성취했던 우리 선배 시대 분들을 보면 정말 교회에 대해서 올인했던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냐면 가정이 희생이 된 거죠. 가족들이 희생이 된 거예요. 거의 전부 다 예외 없이 그래요. 제가 가까이 지내던 옥하는 목사님도 예외가 아니란 말이죠. 마지막 그분이 눈을 감기 전에 떠나기 전에 나는 가족들에게 너무 잘못한 게 많아. 그게 가장 커다란 아픔이었어요. 그분에게. 근데 그분뿐이 아니라 아마 이 선배 시대가 공통으로 경험한 것이에요. 저는 그분들보다는 조금 낫던 것 같아요. 조금 낫어요. 제가 미국 유학을 왔을 때 70년대 초에 왔을 때 깜짝 놀란 것이 뭐냐면 제가 미국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70년대 초에 누군가가 저를 데리고 굉장히 좋은 컨퍼런스가 있다고 등록금까지 다 내줘서 갔는데 그때 빌 가펠드라는 분이 베이식 유스 컴플릭 세미나라는 걸 하고 있었어요. 잊을 수가 없어요. 디트로이트 코버홀이라는 데서 월요일서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저녁 3시간 토요일 하나 하루 온종일 한 만 명이 꽉 찼는데 일주일 내내 무슨 얘기 하는 거 보니까 부모와 자녀 사이 부부관계 뭐 이런 얘기만 하는 거예요. 나 한국에서 한 번도 그런 얘기를 들어본 일이 없어요. 70년대 초만 해도 그런 설교도 없었고 그런 책도 존재하지 않았어요. 이야 성경에 이런 것을 가르친다. 그때 제일 제 눈을 열었던 말씀 중에 하나가 사실 제가 미국 오기 직전만 해도 그 당시 저희 세대가 조금 우리와 동세대에서는 앞서가는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제자훈련에 눈을 뜨고 그랬는데 그때 제 가슴을 설렜던 성경 구절이 뭐냐면 잊어버리질 않아요. 누가복음 14장 26절에요.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나 처자나 형제나 자매나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당연히 가정을 식구들을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때 제가 그 가정 세미나를 미국에서 처음 들으면서 처음으로 깜짝 놀란 구절이 있어요. 성경에 그런 구절이 있었네. 뭐 전에도 성경 통독을 했으니까 지나갔을 거예요. 그런데 관심이 없으니까 이런 구절은 보이지 않았던 거죠. 그런 구절 중에 하나가 뭐냐면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보면 성경에 얘기 있었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여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이런 구절도 있었네. 이런 구절도 있었네. 그래서 정신없이 제가 그다음부터 미국에 있는 동안에 신학교 하면서도 가족 세미나를 다녔어요. 그 당시에 처음 미국의 가정 사역의 1세대 사역자들이 있어요. 클라이드 메레모, 헨리 브란트, 그리고 조금 후에 나온 게리 컬린스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세미나 막 갔어요. 야, 이거 한국에 와서 해야겠구나. 그래서 한국에 나와서 제가 처음으로 한 것이 우리 송기론 목사님 여기 와 계시지만 그분 말에 의하면 최초의 가정 세미나네. 그게 사생활 세미나. 없었어요. 그 전에 한국에. 제가 그래 봐도 한국의 가정 세미나를 처음으로 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세미나에 가보면 뭐 priority workshop을 해요. 우선순위 뭐가 중요한가. 첫째 뭐 God. 두 번째 family. 세 번째가 church. 뭐 네 번째가 workplace. 뭐 이렇게 쭉 쓴단 말이죠. 저 같은 사람 경우에도 그 뭐 가정이 중요하다는 설교를 맨 처음 했고 세미나도 했으니까 저는 다른 목사님들보다는 형편이 훨씬 나은 사람. 우리 시대 사람들로는 제가 아마 선각자에 속하는 사람일지도 모르죠. 그런데 저도 가족들에게 잘못했어요. 사실 제가 이제 내 인생의 마지막은 한국에서 목회하면서 내가 마무리 지어야겠다 이 생각으로 미국에서 10년 목회하던 교회를 마무리 짓고 한국으로 나올 때 제 큰애가 고등학교 2학년, 둘째가 중학교 3학년 그렇게 됐어요. 9학년, 11학년 그랬어요. 걔들 놓고 나오는 게 제일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가정회의를 했어요. 난 너희들이 반대하면 나는 한국 안 나가겠다. 여기서 계속 목회할 수가 있다. 그러나 한국에 나가야 할지 모르겠다는 마음의 생각도 많다. 그래서 아빠가 기도하고 있다. 너희들도 기도하고 너희들 생각을 아빠에게 알려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한 주 지나고 또 가정 예배를 드려서 그런 얘기를 하니까 우리 둘째가 그러더라고. 씩씩하게 대답하기를. 아빠는 한국에 나가야 더 큰일 날 것 같아. 그러더라고. 예. 그래서 하나님의 시그널 이런 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 와이프하고 아이들 둘을 놔두고 제가 나와서 한국 지구촌교회를 개척했고 3년 동안 기러기를 했어요. 기러기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둘째가 마지막 이제 대학 들어갈 무렵에 완전히 저희 집사람이 한국으로 나왔거든요. 근데 그렇게 얘기했던 저희 아이들이 세월이 좀 흘러가고 나서 대학교를 졸업할 무렵에 우리 가족들이 함께 모였을 때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아빠 솔직히 우리가 아빠 한국 가라고 그랬지만 사실 그때 아빠가 가장 필요했어. 중학교 고등학교 그때 가장 아빠가 필요했다. 너무 힘들었다. 자기들이 너무 힘들었다.
1: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코스타의 시간과 함께 하셨습니다. 강의를 들으신 후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바랍니다. 이메일 주소는 korean@bbnmedia.org입니다. 또한 미주 코스타 참석에 관심 있는 분들은 코스타 웹사이트 costausa.org로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오늘 들은 말씀의 후반부를 계속해서 전해드리오니 코스타의 시간 꼭 기억하시고 많은 청취 바랍니다. 온 가족이 함께 들을 수 있는 인터넷 방송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여러분들은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내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보지 못한 것은 믿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말인데요. 그런 분들에게 저는 이렇게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눈으로 직접 보지 못한 것들을 어떻게 확신할 수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남극에 있는 빙하지대라든지 저 멀리 우주에 있는 여러 행성들을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보지 못했지만 많은 책들과 신문기사들을 통해서 읽고 그것이 사실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이 천국과 지옥은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인쇄된 성경에서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확신할 수 없고 또 의심이 가는 분들이 있으면 저희들에게 이메일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내주실 이메일 주소는 korean@bbnradio.org입니다.

0: 풍성한 은혜가 가득 담긴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케 하실 것이요. 금주의 좋은 소식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말씀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시애틀 형제교회를 섬기고 계시는 권준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는 예수 공동체를 꿈꾸는 비전을 가지고 온 성도님들과 함께 그 꿈을 이뤄가고 계십니다. 형제교회에서 보내드리는 설교 말씀을 통해 여러분 마음에 풍성한 은혜가 넘쳐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말씀은 멋진 삶 만들기 30일 시리즈로 전해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생애 마지막 한 달, 내 생애가 한 달 남았다고 한다면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간은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 될 거예요. 그리고 그 기간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살아가게 하는 방식이 될 거예요. 이 한 달 동안을 여러분이 그렇게 살면 그 인생의, 그 삶의 방식이 이제 남은 인생의 삶의 방식이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기간 동안에 내 생의 마지막 한 달이라는 책을 읽고 그리고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이 책의 저자인 캐리 슉 목사님은 예수님의 남은 생의 마지막 30일을 조명해 보았어요. 예수님은 남은 한 달을 무엇을 하시며 어떻게 사셨는가 묵상하고 그리고 조명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삶의 방식을 우리에게 네 가지 원리로 소개해 주고 있는데 그 네 가지가 뭐냐면 열정적으로 살라, 온전히 사랑하며 살라, 겸손히 배우라, 그리고 담대히 떠나라. 이 네 가지를, 이 네 가지 원리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남은 생애 30일을 조명해 보면서 예수님의 삶의 방식과 그 예수님의 삶의 원리가 우리 삶의 대시, 우리 삶의 줄표에 이런 원리로 기록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고 있는 많은 일들, 여러 가지 일들, 우리가 하는 것들, 이 모든 것이 이 네 가지 원리 가운데서 이루어질 때 그것이 바로 멋진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과 함께 앞으로 이 네 가지를 깊이 있게 나누게 될 텐데 오늘 그 네 가지를 잠깐 소개합니다. 첫 번째 뭐라 그랬습니까? 열정적으로 살라는 거예요. 멋진 삶을 살려면, 멋진 삶을 살려면 그 예수님의 삶의 원리가 우리의 원리에 돼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열정적으로 사는 거라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삶은 풍성한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풍성한 삶을 살려면요, 오늘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실천해야 하는 거예요. 사탄은 오늘이 아니라 내일이라고 말합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속삭이는 건 뭐냐면 이 다음이라고 속삭이는 거예요. 사탄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 그것도 좋은 일이고 선한 일을 베풀며 사는 일도 아주 좋은 일이다. 그런데 이 다음에 하라 이거예요. 오늘이 아니라 나중에 하라는 거예요. 내일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탄의 속삭임이에요. 열정적으로 사는 것, 그거 좋은 일이지만 지금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다음에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단어는 오늘이에요. 지금이에요. 사탄이 좋아하는 단어는 이 다음이에요. 나중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열정 없이는요, 위대한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열정은 삶의 원동력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가 열정적으로 살기를 원하세요. 왜? 하나님 자신이 열정적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정적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오늘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오늘을 사는 사람이 열정적으로 사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최선을 다하십시오. 오늘을 충실히 살아가십시오. 우리는 내일을 바라며 사는 존재예요. 우리는 내일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내일을 향한 비전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내일이라고 하는 것, 그 꿈, 비전이라는 것은 바로 오늘을 충실히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열정적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뭡니까? 온전히 사랑하라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2장 37절에 3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멋진 삶을 사는 그 중요한 원동력, 그 삶의 원리는 바로 온전히 사랑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멋진 삶은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이루었느냐가 아닙니다. 얼마나 내가 큰 일을 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사랑하였는가예요. 여러분, 성공은 사랑에 있습니다. 내가 어떤 일을 했는가, 무슨 일을 했는가, 얼마나 많은 것을 이루었나가 아니라 얼마나 사랑하였는가. 이것이 성공의 삶이라는 거예요.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가장 후회하는 것이 뭡니까? 목회자로서 임종을 맞이하는 그러한 성도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 임종의 순간에 찾아가서 이렇게 만나보고 대화를 나누다 보면요, 그 마지막 순간에 그분들이 후회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인간이 후회하는 것은요, 내가 좀 더 일할 걸, 내가 좀 더 돈을 많이 벌 걸, 내가 좀 더 큰 일을 할 걸, 이것 때문에 후회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만나서 대화를 나눠보면요, 가장 후회하는 내용이 뭐냐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냈어야 하는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 함께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을 후회하고 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랑을 나누어야 될 사람은 누굽니까? 오늘 내가 감사를 표현해야 할 사람은 누굽니까? 여러분, 미루지 마십시오. 미루지 마세요. 오늘 하는 거예요. 오늘 하는 거예요. 수요일 오후가 되면 저희 큰아들 병선이가 학교에서 교회로 이렇게 옵니다. 선라이트, 우리 유치원동부 교사로 섬기기 때문에 수요일 날 저녁에 학생들을 섬기기 위해서 학교에서 버스를 타고 그리고 교회를 옵니다. 그리고 돌아가는 차편이 없으면 저녁 늦은 시간에 기숙사에 이렇게 데려다 줘야 하는데, 우리 병선이가 뭐라 그러냐면 아빠가 데려다 주면 좋겠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아빠가 데려다 주면 좋겠다는 게, 아빠인 제가 데려다 주는 것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런 병선이가 얼마나 감사하고 사랑스러운지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빠가 데려준다는데 무슨 아빠가 데려오냐고, 아빠 필요 없어,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참 괴로운 인생입니까? 에? 아빠가 왜 그러냐 이거죠. 에? 나는 아빠 싫어, 그리고 아빠는 보기도 싫어,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괴로운 인생이겠어요. 그런데요, 참 뭐 제가 라이드를 준다고 해서 얼마나 많이 주겠습니까 앞으로. 네. 근데 너무 감사해요. 아빠가 데려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 저녁 예배 후에 밤 10시 좀 넘은 그 시간에 제가 기숙사에다가 이렇게 데려다 줍니다. 한 30분 이렇게 운전하고 가는데, 그렇다고 차 안에서 뭐 많은 대화를 나누는 건 아니에요. 잠깐 몇 마디 주고받고, 그리고 거의 병선이는 눈 감고 이렇게 잠을 자요. 아빠가 함께 있으니까 그냥 마음이 평안한가 봐요. 그냥 마음이 이렇게 평안하고 그냥 안식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학교에 도착하면 내려줄 때 보면 아빠 땡큐 그래요. 아빠 땡큐 그래.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병선아, I love you. I'm praying for you. 내가 널 위해 기도하고 있단다. 제 아들에게 제가 들려주고 싶은 내용은 이 아빠가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다. 널 위해 기도하고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오늘 하십시오. 오늘 하세요. I love you. Thank you. 여러분, 그냥 마음에만 간직하지 마시고 표현하세요. 여러분, 그 표현이, 그 고백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삶을 얼마나 멋지게 하는지 여러분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오늘 용서를 구하고 오늘 내가 용서해야 될 사람은 누구입니까? 오늘 내가 함께 시간을 보내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주님의 삶은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온전히 사랑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 여러분, 이것이 바로 멋진 삶을 만들어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원리는 무엇입니까? 세 번째 원리는 겸손히 배우라는 거예요. 겸손하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겸손한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삶을 닮아간다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간다는 거죠. 내 내면의 세계가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내 삶에, 내 내면의 세계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내적인 변화의 힘이 외적인 변화의 능력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표현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런데 많은 경우 우리는 외적인 변화를 시도해요. 외적인 변화를 시도해요. 외모를 바꾸기 위해서 노력하고 상황과 환경이 바뀌어지기를 우리는 기도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 내면의 세계가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내 내면의 성품, 내 내면의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감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외적으로 능력으로 표현되어지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겸손히 주님의 모습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삶을 우리가 배워야 하는 거죠. 그 주님의 인격을 닮아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보면요, 참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인격. 여러분, 그 흔들리지 않는 인격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인간은 누구에게나 추한 내면의 그러한 모습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 안에 보면요, 우리 안에 이 깊숙이 있는 추한 모습이 있어요. 이 죄성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건을 만나면 어떤 사람들은요, 이 추한 모습을 그대로 여과 없이 나타냅니다. 추가 없이 이 추한 모습을 여과 없이 그대로 나타나면서 뭡니까? 상대방으로부터도 그 추한 모습이 나타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난하고 야유하고 그리고 조롱하고 멸시하는 건 아닙니까? 왜? 내 추한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면서 상대방도 똑같이 그런 추한 모습의 인간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너나 나나 별 수 없는 똑같은 인간 아니냐? 여러분, 그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뭐 별 다를 게 뭐가 있느냐?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똑같은 거 아니냐? 별 다를 게 없느냐? 여러분, 뭡니까? 내 추한 모습을 드러내면서 공격하면서 똑같이 반응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탄의 전략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쓰러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달렸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조롱했습니까? 얼마나 비난하고 야유를 보내고 모욕을 얼마나 줬습니까? 네. 여러분, 그때 예수님이 말이죠, 열받아가지고 뚜껑이 열려가지고 말이죠, 두두둑 못 빼고 내려와가지고 기사들에게 한 대 딱 때리고, 그래 내려왔다 어쩔래, 그리고 다시 십자가 올라가서 두두둑 못 받고 아버지여 날 봐도 없어서 그랬다면 여러분, 구속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어요. 네. 예수님은요, 추한 모습으로 반응하지 않았어요. 사탄은 예수님이 추한 모습으로 그 추한 모습의 인간의 모습에 반응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도 별볼일 없는 인간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드러내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지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그 추한 모습 속에 선으로 대했어요. 아버지요,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인간의 무지를 용서하면서 예수님은 승리하셨어요. 그러므로 구속의 역사를

겸손을 배워가자는 거예요. 오늘 그 예수님의 성격을 닮아가자는 거예요. 내일로 미루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예수님을 겸손히 배워가자고 하는 것이죠. 열정적으로, 온전히 사랑함으로, 겸손히 배움으로, 그리고 네 번째 뭡니까? 담대히 떠나라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여러분,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 그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영혼을 볼 수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영혼을 남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의 아름다운 흔적을 남겨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두려워야 할 것은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데 아무도 내가 이 세상에 존재했다는 것을 모르는 것, 이것이 가장 두려운 것 아닙니까? 여러분, 60년, 70년, 80년 인생을 살았는데 내가 이 세상에 그러한 삶을 살았는지 아무도 모르는 그러한 삶, 여러분 얼마나 후회스러운 삶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물질과 건강과 재능과 시간과 그 능력 등을 통해서 영원히 기억될 좋은 유산을 남겨야 되는 거죠. 얼마나 성공했느냐, 얼마나 유명했느냐가 아닙니다. 상대방의 삶 속에 어떤 좋은 영향력을 남겼는가 하는 것이죠. 그것이 영원한 유산이라는 거예요. 천국 환송 예배를 이렇게 집례하다 보면요, 먼저 가신 할아버지 아니면 아버지, 어머니를 위해서 이 자녀들이 나와서 이렇게 그 자기 할아버지에 대해서,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이렇게 쭉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 이야기를 이렇게 쭉 나눈 걸 들어보면요, 참 감동이 있어요. 참 감동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자손들에게 그의 삶이 영향력을 남겼다는 것이죠. 영원히 기억될 좋은 유산을 남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히 기억될 좋은 유산을 남기고 그리고 담대하게 떠나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구원의 유산을 남겼어요. 없어지지 않을 이 영원한 유산을 남기시고 그리고 담대히 떠나셨습니다.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이루시고 그리고 담대히 떠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영원을 위한 존재예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이루고, 그 창조의 목적을 이루고 그 영혼을 남기고 영혼을 향해서 떠나야 되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떠날 준비가 될 때까지 결코 산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떠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여러분, 그것은 산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떠날 준비가 여러분 되셨습니까? 여러분, 떠날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갈 것이라는 확신이 여러분 있습니까? 내가 천국에 갈 것이라는 확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뭐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에 갈 것이라는 확신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천국에 갈 것이라는 확신이 있다면 그 사람은 영원한 유산을 남기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영원한 좋은 영향력을 유산을 남기기를 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셔야 돼요.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여러분은 영원한 유산을 남길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일을 했고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했다 할지라도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여러분 삶에 관계가 없다면 여러분은 영혼을 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셔야 됩니다. 왜? 오늘 밤 죽기 때문이 아니라 내일 아침 분명히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생에 눈을 감으면요,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 다음에 여러분 다시 일어난다니까요. 눈을 뜬다니까요. 왜? 여러분, 눈을 떴을 때 하나님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만나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내 생에 눈을 감았는데 그 다음날 분명히 다시 일어나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영원한 지옥 속에서 영원한 비극적인 삶을 살아야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유산을 남길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담대하게 떠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오늘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으시고 영접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은 영원한 유산을 여러분 남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 그리고 그 하나님을 여러분은 소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이 내 인생을 어떻게 기억하기를 원하는가? 내 태어난 날과 내 세상을 떠나는 날, 그 중간에

0: 이 데스크 줄표, 내 인생이 여러분 어떻게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기억되어야 될까요? 여러분이 함께 순회에서 함께 나눌 텐데요. 제가 묵상하면서 저는 제 묘비에 이렇게 기록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런 말을 남겼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 잠든 권준. 저는 이 문구를 남겼으면 좋겠어요. 좋은 성경 구절도 많고 좋은 글도 많지만 제가 남기고 싶은 것은, 제가 기억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 잠든 사람. 제 가족들이, 그리고 제 자녀와 자손의 자손들이 저를 볼 때, 제 묘비를 볼 때, 그 인생을 볼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 잠든 사람, 그렇게 기억됐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기억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내 생에 마지막 한 달이 남았다면 여러분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정리하고 어떻게 살아감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같이 사는 삶, 그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멋진 삶을, 우리 남은 인생 살아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정적으로 살고 사랑하며 살고 겸손함으로 배우고 그리고 담대히 떠날 수 있는 그러한 삶, 이것이 우리 인생의 앞으로의 삶의 방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멋진 삶 만들기 30일에 함께 동참하고 그리고 함께 이 멋진 삶을 향하여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한 달이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되어지는, 리모델링 되어지는 그러한 축복의 시간이 될 거예요. 기간이 될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앞으로 멋진 하나님의 뜻을 이룬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멋진 삶 만들기 30일에 함께하는 여러분 모두 축복합니다.
1: 지금까지는 시애틀 형제교회에서 보내드리는 권준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 하셨습니다. 말씀을 들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기 원하시는 분들이나 신앙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주소는 korean@bbnmedia.org입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으로 주 안에서 승리하시는 청취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왜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는데도 아직도 나는 구원의 확신이 없을까라고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있었습니다. 그 고민과 갈등의 마침 지점에서 제가 발견한 것은 예수님을 내 개인의 구세주로, 즉 1대1로 만난 적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나의 1대1의 만남을 가로막고 있는 그것이 바로 나의 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런 깨달음과 함께 십자가를 바라보니 내 모든 죄가 십자가에서 깨끗이 씻어졌다는 놀라운 사실이 믿어지게 되었으며 그 믿음이 바로 주님과의 진정한 만남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자신이 죄인임을 먼저 고백하고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곳에 구원의 확신은 물론이요 예수님과의 개인적인 만남에 놀라운 체험이 있을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 그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비결입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저희 BBN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받으셨던 은혜나 또 함께 나누고자 하는 기도 제목 그리고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들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저희 BBN 방송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신 분이나 또 구원의 확신을 가지신 분들이 있다면 꼭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다른 청취자들과 함께 나누는 일은 참으로 귀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귀한 간증을 보내주시면 다른 청취자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0: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금주의 좋은 소식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이었습니다.

0: 믿음의 길. 성경 강해를 통해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방송해드리고 있는 믿음의 길. 오늘도 말씀에는 대구 은석교회를 담임하시는 신윤식 목사님입니다.
1: 창세기 1장 3절부터 5절까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그 창조 사건은요, 종말과 연결된 시각에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이 창조와 종말을 따로 떼어가지고 각각 다르게 생각을 하게 되면은요, 결국 어떤 결론이 되어버리냐면은, 이 하나님이 자기가 창조한 세상을 왜 심판하느냐, 이런 의문이 또 나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대개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창조를 하나님께서 의도한 대로 이 세상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시고 완성하신 것, 이것으로 다 완성되었다, 이렇게들 생각을 하는데, 이 만약에 창조가 하나님의 그 창조의 완성이라고 한다면은 결국 하나님은 스스로 창조하신 세상을 지키지 못한 그런 결과가 되어버립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창조를 마치시고 안식을 하셨거든요. 이 안식을 했다는 것은 하나님께 기쁨이 되었다, 이러한 의미가 되는 것인데, 근데 그 하나님의 안식이 인간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깨어져 버립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창조가 하나님 계획의 일에 완성, 이렇게 우리가 놓고 본다면은 결국 하나님은 스스로 창조한 세상을 사탄으로부터 지키지를 못한 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인간이 선악과를 먹고 범죄하게 된 것이 사탄의 유혹으로 되어진 일이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창조가 하나님의 완성이고 전부라면은 반드시 사탄이 인간을 유혹한 것을 막으시면서 이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이 범죄함으로 깨어지는 것을 방지를 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사탄의 그 유혹을, 활동을 막지를 않으신 것이거든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안식이 깨어질 것을 이미 아셨음에도 그 사탄의 활동을 막지를 않으신 거예요. 그 의도가 무언가 하면은 그 창조라는 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가 하나님 계획의 전부도 아니고 완성도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창조는 종말과 연결되어 있다고 했죠.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은,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고 하고 땅과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처음의 하늘과 땅, 그 바다, 이게 없어진 거예요. 사라진 것이죠. 이처럼 창조, 그 창세기의 창조는요, 이미 없어질 것을 계획한 가운데에 창조가 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창조를 하시면서 이미 이 처음에 땅과 하늘 없어질 거야, 바다 없어질 거야, 이게 다 계획된 상태에서 창조가 되어진 거예요. 결국 창조가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있게 하시려는 것,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은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새하늘과 새 땅,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의 완성으로 계획하시고 태초에 하늘과 땅과 바다가 있게 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서 나중에 그 처음에 하늘과 땅, 바다, 만물을 다 없애신다,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을 왜 하나님이 심판하시느냐, 결국 이러한 그 의문을 내보이는 것은 창조를 시작한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기 때문에 나오는 말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창조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빛에 대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 말씀대로 빛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빛과 어두움을 나누세요. 나눠가지고 빛을 낮이라 이렇게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이렇게 칭하셨다고 합니다. 이게 창조 첫날에 하신 하나님의 일이란 말이죠.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은 이처럼 첫날에 이 창조가 되어진 빛과 어둠 이게 뭘 의미하느냐고 하는 거죠. 우리가 빛 그러면은 사물을 보게 하는 그런 빛을 우리는 이해를 합니다. 빛이 없으면은 어두울 수밖에 없고 어두우면은 아무것도 볼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상한 것은 우리가 생각한 빛은 태양으로부터 나와요. 태양이 있어야 빛이 존재하는 겁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태양이 하늘에 떠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그 시간을 저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태양이 하늘에 있는 시간을 낮이라 이렇게 우리가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태양은 넷째 날에 창조가 됩니다.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들었다 이렇게 하는데 그 두 큰 광명체는 태양과 달을 얘기하는 거죠. 태양으로 하여금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또 달로 하여금 밤을 주관하게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빛이 나오려면은 첫째 날이 아니고 넷째 날에 나와야 돼요. 태양이 있은 다음에 빛이 나와야 되죠. 근데 첫날부터 그 광명체가 창조되기 전부터 하나님이 빛이라고 하는 것을 등장을 시키는 것이죠. 이걸 보면은 이 첫날에 등장하는 그 빛은 태양 같은 그런 발광체로 인해서 나오는 우리의 눈에 환하게 비추는 그런 빛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빛이라면 태양만 만들면 끝나는 거지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빛과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다른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빛과 어둠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고 없고 캄캄하고 이런 상태로 얘기하지를 않습니다. 시편 3편 9절에 보면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 빛에 대한 얘기는 성경에 아주 많이 나와요. 그 시편에 보면 이 빛을 생명의 원천으로 표현을 합니다. 빛은 생명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에서도 예수님을 빛으로 오신 분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또 신자를 빛의 아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걸 보면은요, 여기에서 말하는 이 빛은 생명의 의미가 담겨 있는 그런 표현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빛이 있게 하신 것은 어둠이 있는 것을, 어둠을 드러내기 위함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어둠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지은 게 아니에요. 빛이 있으라 하시고 어둠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었습니다. 이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빛이 있게 하시기 전에 그 땅의 상태였습니다. 이미 어둠의 상태였죠. 2절을 보면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한 흑암이 곧 어둠의 상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거기서 말 흑암,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얘기한 대로 캄캄하다. 해가 없으니까 캄캄하다. 앞을 못 보겠다. 이런 의미의 어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겠어요. 자, 빛이 생명을 의미한다겠죠. 그럼 어둠은 결국 반대로 죽음, 죄의 상태. 그걸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에 그 땅의 상태는 이미 어둠이었다는 거예요. 어둠의 상태였다. 그럼 어떤 의미에서 어둠의 상태라고 하느냐.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은 하늘에 전쟁이 있는 사건이 나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었어요.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 그리고 용과 그의 사자들이 서로 붙은 겁니다. 싸움이 된 거예요. 그 용은 계시록 12장 9절에서 말한 것처럼 옛뱀, 뱀으로 얘기를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미가엘은 천사죠. 결국 천사와 사탄과의 사이에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그 전쟁에서 사탄이 패하여 가지고 그의 사자들, 쫄개들이죠. 그 사들과 함께 땅으로 내쫓겼다 그래요. 그로 인해서 그 땅은요, 결국은 이미 사탄과 그의 사자들이 존재하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탄이 하늘 전쟁에 패해가지고 땅으로 내쫓겼다는 그 얘기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후의 일이 아니고 이미 창조 전에 그 땅 형편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뱀이 땅에 지배하는 그 상태에서 인간 지음받았고 그래서 뱀이 등장해가지고 인간을 유혹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창조 전에 이미 이 땅은 그 사탄과 그의 사자들이 내어 쫓겨서 존재하는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그 흑암 위에 흑암으로 어둠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그 어둠의 세력, 어둠을 드러내시고 어둠을 물리치시고 생명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신 구속의 일이 시작되었다. 그게 빛이 있으라 이 의미의 선포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창조를 하시면서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시고 빛의 나라, 생명의 나라를 세우시려는 그런 계획을 시작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게 빛과 어둠의 의미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시작에 세상은 이제 빛과 어둠으로 나뉘었어요. 나뉘어가지고 이제는 이 땅에 어떤 일이 있느냐, 어둠의 세력과 빛의 세력으로 따로 구분해서 등장하는 그런 일이 있게 되어진다고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 것은 빛의 속한 빛의 아들들이다. 이런 얘기가 결국은 성에 계속해서 흘러갈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이 담고 있는 의미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제외한 모든 그 만물을 말씀으로 했지 않습니까? 창조를 말씀으로 했습니다. 무에서 창조하신 것이죠. 없는 상태에서 말씀으로 존재하게 한 거예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없는 상태에서 말씀으로 있게 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은 하나님의 그 방식, 없는 가운데 있게 하신 말씀의 역사, 이 방식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할 때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그 방식이 하나님의 구원사건까지 그대로 전목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결국 뭔가 하면 하나님은 그 어떤 것도 세상에 존재하는 걸 바탕으로 해서

말해서 하나님 우리를 의로운 자 되게 하셨다는 것, 우리를 생명에 속한 자가 되게 하셨다는 것, 우리 안에 생명이 있게 하셨다는 것, 이 모든 것이 없는 가운데 있게, 다시 말해서 우리의 어떤 자랑을 보고 있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뭔가 잘했어, 이걸 보시고 나는 생명에 있어라, 너는 의로운 자가 되어라,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 가운데는 뭔가 우리가 잘한 게 있으니까, 뭔가 다른 게 있으니까 의롭게 하셨겠지, 천국 가게 하시겠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있음 가운데 있음 가운데에서 있음을 생각하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구원의 어떤 그 방식과는 다른 거예요. 창조 방식과 다른 것이죠.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는 것도 복을 받기 위해서 뭔가 잘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 그 생각하지 않습니까? 구원을 받을 때도 뭔가 잘한 게 있어야 택하셔 구원하지. 그게 인간 속성입니다. 잘한 것을 보시고 복을 준다는 거죠. 그게 뭔가 하면은 없는 가운데 있게 하시는 하나님 원칙과 안 맞다는 겁니다. 그게 안 맞는 거예요. 우리가 잘한 것을 보시고 복을 주신다는 거 얘기 안 들어 잘했다고 인정될 행위가 먼저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행위를 보고 복을 주실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게 바로 뭐냐면은 먼저 내 행위가 있고, 먼저 잘한 내 실천이 있고, 그 내 행위, 내 실천을 보시고 복을 주신다는 그것이기 때문에 결국 있는 가운데 있게 하시는 그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창조 원칙과 안 맞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 원칙 안에서 구원을 생각하려면요, 모든 것이 없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없다,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돌아가야 한단 말이죠. 내 행위, 내 의로움, 내 선함,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께 그 어떤 것도 인정될 게 없다는 거죠. 없음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 나를 복이 있게 하셨다, 나에게 생명이 있게 했다, 이런 모든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 구속의 사건, 모든 것이 없는 가운데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결국 거두신 풍성한 은혜로 다가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만약 있음 가운데 있다는 게 돼버리면은 내가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상으로 그렇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죠. 바로 이것이 어둠이란 거예요. 그것이. 그게 어둠이다. 빛이 있으라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었기 때문에 이 세상은 빛과 어둠이 존재하는 그런 곳이 된 것입니다. 빛의 나라가 있고 어둠의 나라가 있고 각기 다른 나라가 존재하게 된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창조가 하나님이 의도하신 완성이라고 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어둠이 존재한 상태를 창조 완성이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어둠이 있는 것을 완성이다,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어둠에 있는 상태의 창조는 한마디로 말해서 뭔가 완벽하지 못한 흠이 있는 그런 창조지 않습니까? 그런 창조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창조의 전부라고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걸 완성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어둠이 사라지고 빛의 세계만 남아야만이 완성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둠이 사라진, 어둠이 심판받고 어둠이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간다? 바로 이것이 정말로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상한 건 하나님이 창조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것은 창조한 세상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 계획한 대로 하나하나 되어가는 것,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겁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있게 된 이 모든 것, 어둠까지도 모두 사라져버린 상태,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 그걸 우리가 염두에 두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창조의 완성, 하나님이 이루시려는 그 완성된 세계는 어둠이 없는 상태의 세계입니다. 어둠이 깨어져버린. 그래서 어둠이 완전히 멸망받는 종말이 창조의 완성이고, 그 종말을 새로운 세상의 시작,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둠이 없는 세상, 완성의 세상, 영광의 세상, 그게 새로운 시작의 세상의 시작이 된다, 그 말이죠. 그 새로운 세상의 시작, 영광의 나라의 창조를 염두에 두고 하나님이 지금 이 창세계 창조를 시작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 인간이 선악과 먹는 걸 하나님께서 말리지 않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면은 너희가 전엔 어두움이던 이전 주 안의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우리가 어둠일 때는 어둠의 세력에 붙들려 가지고 어둠의 속성을 드러내며 살아갑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그게 뭔가 하면 늘 나를 위해 사는 거예요. 그게 어둠의 속성이에요. 늘 나를 위해 살아가는 거. 나를 사랑을 하고 나를 위해서 또 이 땅에서 내 존재 확대를 위해서 그걸 목적으로 늘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어둠의 속성인데 그 어둠의 세력인 사탄이 하늘에서 전쟁 일으킨 것도 자기의 자리 확보를 위한 것이죠. 하늘나라에서. 그걸 교만이라고 하는데 하나님 피조물로만 존재하기보다도 더 나은 존재가 되고 싶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을 일으킨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어둠의 세력에 붙들리고 어둠에 속한 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드러나고 있는 것은 그게 전부인 겁니다.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것, 내 열망을 위해 살아가는 것. 또 그렇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반면에 빛의 자녀에게서는요, 어둠의 속성이 아니고 빛의 속성이 나오게 되어 있죠. 그 빛의 속성은요, 결국 자기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빛의 속성이에요. 예수님이 자기 영광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로 갔지 않습니까? 그 속성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고 죽기까지 그 말씀에 복종하셨습니다. 이러한 빛의 속성이 드러나고 있는 것, 그게 빛의 아들이다. 그걸로 인해서 어둠의 아들과 어떻게 다른가가 드러나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자로 가는 길은요, 자기 영광을 위한 길이 결코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그 길로만 가게 되어지는 것이 신자의 길이고 그 길을 나의 길로 바라보는 것이 바로 신앙이에요. 아, 그 길을 내가 가야 될 길입니다. 그게 신앙이죠. 또 그게 빛의 자녀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빛에 속한 자, 빛의 아들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을 무슨 이 세상을 막 아름답게 하고 또 뭐 선한 일을 많이 해가지고 뭐 세상을 밝게 비춘다고 하죠. 이것도 그런 일을 생각하기 쉬운데 그런 게 아니에요. 또 윤리적인 삶을 살아서 칭찬받는 그런 삶을 사는 게 빛을 사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빛이라고 하는 것은 내 행함을 보지 아니하고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행하심만 바라보고 살아가요. 그게 빛에 속한 자의 시각입니다. 내 행함이 아니고 빛 대신 예수님의 행함만 보는 것. 예수님만이 빛이 되시고 내가 예수께 속한 자가 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여기는 것. 모든 근거를 나에게 두지 않는 것. 이게 빛에 속한 자의 신앙입니다. 이처럼 그 빛에 속하게 되면은 내 행함이라고 하는 걸 다 내려놓게 되기 때문에 결국 인간의 행함을 기준으로 해서 높고 낮음을 구별하는 게 없죠. 비교가 없죠. 이게 빛에 속한 세상이에요. 반대로 어둠의 세상 그 반대입니다. 인간의 행함을 늘 바라보죠. 행함을 근거로 내어놓고 그걸 비교하고 높고 낮음을 따지는 것이죠. 더 나은 자가 되기 위해서 남과 더 많은 일을 하려고 하고 더 나은 일을 하려고 하고 거기에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게 어둠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빛으로 사는 것보다도 그 어둠에 사는 걸 더 마음에 들어한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는 원래 빛의 어둠의 자식들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 이름, 내 영광이 드러난 걸 더 좋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빛의 생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영광만 드러내는 것인데 나는 묻혀지는 것인데 그걸 좋아하는 게 우리의 속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무엇이 어둠인가를 알게 하시고 그 어둠의 길이 아니고 빛이 된, 나와 안 맞는 빛이 된 그 길로 내가 이끌림 받기를 소원하게 되는 거죠. 그게 성령의 사람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빛과 어둠을 나누었다고 하는데 그 빛과 어둠이 결국 이 땅에서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는가 하는 걸 우리가 잘 염두에 두셔야 돼요. 어둠이라고 하는 오직 내가 중심된 세상, 그게 어둠이고 빛이라고 하는 내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중심된 그 길로 가게 되어지는 것. 이게 빛이다. 그걸 우리가 염두에 두게 되면은요, 신앙이라는 게 어떤 것인가는 우리가 능히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을 왜 어둠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가 하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빛의 세계에서는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높임받는 것이지 우리의 이름이 높임받는 건 전혀 있을 수가 없다는 걸 우리가 늘 아셔야 됩니다. 그게 빛의 세계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뭘 했다 할지라도 주님으로 인해서 하게 되어진 것으로 여겨질 뿐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행한 건 아무것도 없게 되어지는 것. 그게 빛의 세계입니다. 주님이 행한 일만 있습니다. 주님의 그 행하심이 나를 의롭게 했고 구원에 이르게 했습니다. 늘 그런 고백만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만 자랑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빛의 세계입니다. 어둠에서는 내가 한 일이 늘 부각되어진다. 그게 다르다는 걸 늘 아셔야 돼요. 내가 중심입니다. 내가 한 것만큼 보람을 얻고 칭찬 들으려고 한다. 이게 어둠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둠의 세계를 더 좋아하는 겁니다. 내가 드러나니까. 이런 우리로 하여금 빛의 세계를 소망하게 하고 빛의 길로 가게 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역사하심이에요. 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뭔가 해가지고 뭘 받아내는 절대 그게 아니고 주를 바라보고 빛의 길로 가기를 원하게 되어지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신앙 길에서는 늘 나란 존재는 내려놓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른 신앙 길로 가고 있는가를 아시려면은 과연 늘 나의 어떤 삶에서 내 이름이 아니고 주님의 이름만 높이기를 원하는 늘 그런 모습으로 나가지는가. 그렇게 우리를 바라보면 될 겁니다. 이 땅은 빛과 어둠으로 나뉘어 있다는 것. 우리가 이것을 오늘 말씀 안에서 깨달아 하시고 늘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으로 또 성령으로 어둠이 아니고 빛의 길을 이끌림 받으면서 하나님 나라 생명이 늘 우리 앞에 놓여 있고 그게 우리 소망이 되어 있는 오직 그 길로만 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길 지금까지 대구 은석교회담에 마시는 신윤식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예수님을 더 알기 원하시는 분은 대구 은석교회 또는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 선교사로 있을 때 아무리 애써도 열매가 없고 불안하기만 하고 초조해서 밤잠이 안 올 정도로 고민하고 있을 때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라는 말씀을 깨닫고 큰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포도 열매는 포도나무 가지가 애쓰고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지가 원줄기에서 떨어지지 말고 꼭 붙어있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가지요, 예수님은 포도나무입니다. 그 다음부터 테일러 선교사는 자기가 노력하는 수고를 버리고 완전히 그리스도께 맡기고 의지하는 생활을 통하여 큰 승리를 거두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를 돕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자신이 내 안에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의로움으로 승리하는 것이 아니고 승리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자신을 온전히 비어서 내 모든 삶에서 그리스도가 주님이 되시고 으뜸이 되시게 해드리는 귀한 날이 되길 기도드립니다.

0: 하나님 은혜로 날마다 새로운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케 하실 것이요. 금주의 좋은 소식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이었습니다.

0: 라디오 드라마 한국교회 순교사 제6화 예수의 작은 종 유계준 장로 원작 김연아 극본 권영배 연출 박광현 김자영 51번째
1: 예 저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2: 손님? 누군가?
1: 예 들어가시죠
2: 누구시길래?
3: 나요 조만식이요
2: 아니 조만식 선생님 선생님께서 무슨 일로 이곳에 다 여기 앉으시죠 뭐하고 있나? 차 좀 내오지 않고 그간 잘 지내셨습니까?
3: 거두절미하오 내 용건만 말하겠소
2: 아,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있으십니까?
3: 김익두 목사님을 연행했다는 말을 듣고 내 개성에서 올라오는 게요
2: 개성에서요? 무슨 강연회가 있으셨나 봅니다
3: 김익두 목사를 석방시켜 주시오
2: 무슨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 석방이란 말은 구속 수감한 상태에서 쓰는 말입니다
3: 당신들이 그런 것을 따지고서 우리에게 대했소
2: 우린 김익두 목사를 참고인으로 데리고 아니 모시고 온 것입니다
3: 뭐요? 참고인? 아니 무엇을 조사하기 위해 참고인으로 데려왔다 이 말입니까?
2: 조사할 것이 있으니까 모시고 온 것이 아닙니까? 조사가 끝나면 돌아가시게 될 겁니다
3: 내 부탁하리다 목사님을 어서 불러주시오
2: 그저 그것 때문에 개성에서 오셨단 말씀이십니까?
3: 당신에겐 고작이란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우리에겐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0: 아니 조만식이가 고작 그 일로 왔다는 겁니까? 김익두를 풀어달라는 일이요?
1: 고작 그 일만은 아니지. 김익두가 누구인가? 이 나라 조선에 제일 가는 목사가 아닌가?
0: 부흥강사이죠, 부흥강사.
1: 그것이 그에겐 무서운 목이다. 그가 강단에서 한마디만 하면은 그것이 곧 조선징들에게 꼭 해야 할 규범 같은 것이 되어버리니 말이다.
0: 하긴 김익두나 되니까 조만식 같은 거물이 경찰서를 자진해서 찾아오질 않습니까? 그나저나 어떻게 하실 겁니까? 김익두를 돌려보내시겠습니까?

0: 유정무님, 그간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1: 모의가 한 거 있다고 고생을 했다는 거입니까? 김익두 목사님을 구해드리지도 못했는데 고조 송구스럽습니다.
0: 송구하다니요? 내 함께 해드리지도 못한 게 못내 죄송하지요.
1: 그리고 언제 개성에서 올라오셨습니까?
0: 오늘 올라오는 길입니다.
1: 가신 일은 잘 보고 오셨습니까?
0: 예.
1: 기론되고 와 이리 일찍 올라오셨습니까? 한 며칠 더 계시는 줄 알았는데.
0: 소식을 들었습니다.
1: 김익도 목사님 일 말씀하시는구만이요.
0: 저, 유장로님, 내 오는 길에 경찰서에 들렀습니다.
1: 길에요? 목사님은 만나보셨습니까?
0: 예, 건강하게 아주 잘 계십니다.
1: 그거 듣던 중 반가운 소리입니다.
0: 경찰서에 들러서 제가 목사님을 풀어달라고 했습니다.
1: 예? 목사님을 풀어달라고 하셨다고요?

0: 조만식 장로의 말에 유계주는 잠시 말을 하지 못했다. 그가 누구인가? 항상 바른 길만을 걷고 가던 인물이 아닌가? 그 아무리 모진 역경 속에서도 일제와의 타협이 없던 사람이 바로 고당 조만식 선생이다. 그런데 그 조만식 선생이 일본 경찰을 찾아가 김익두 목사의 구명을 위해 경찰서로 향했다는 말에 유계주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1: 장로님, 기거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김익두 목사님을 구명해달라고 외놈들에게 청하셨다는 거입니까?
2: 아니, 왜 그렇게 놀라십니까?
1: 장로님,
2: 주의 종을 섬기는 것이 뭐가 그리 잘못됐습니까? 장로님, 하나님 앞에선 자존심이란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내 발로는 일본 경찰 앞에 가지 않겠다는 각오를 했었지만 주의 종이 이유 없이 수감된 상태에 그게 뭐가 그리 중요합니까?
1: 그리고 외놈들이 모이라고 합니까? 목사님을 풀어주겠다고 합니까?
2: 참고인 자격으로 모시고 갔다고는 하지만...
1: 모의가 오드래요? 참고인이요? 기거이 모인데 이럽니까? 참고인으로 데리고 가는 사람을 포승줄로 묶고 두 명이 강제로 데리고 갑니까?
2: 내 보기엔 그리 오래 계시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1: 그렇다면 다행이고요.
2: 저들도 김익도 목사님께서 어떤 인물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1: 그런데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목사님을 데리고 간단 말입니까?
2: 한번 기다려보십시다. 좋은 소식이 있겠죠.

0: 부딪혔습니까?
1: 김일대는 뭐하고 있나?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2: 성경을 보고 있어?
1: 원래 예수쟁이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곳에 들어오기만 하면 성경에 찬송에...
2: 먼저 가서 유계진을 데리고 와라.
1: 예? 유계진이를요?

출연 정운석, 신세인, 유재상, 성수경, 이윤정. 라디오 드라마 한국교회 순교사 제6화 예수의 작은 종 유계준 장로 51번째 시간이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과 동행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그 속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사명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삶을 뒤돌아보면 세상에게 영향을 주기보다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고 살아갑니다. 그렇게 해서는 결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향력 있게 우리 이웃들에게 전할 수 없겠지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영향력을 미치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이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BBN 모든 청취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구약 성경 잠언에는 어떤 길은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당신은 바른 길로 걷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사망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어떤 길이 생명의 길이고 어떤 길이 사망의 길인지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또 알기를 원하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 한국방송에서는 성경대학을 통해 바른 진리길을 오디오 포맷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며 또 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생명의 말씀에 기초하지 않는 여러분 자신의 독선적 견해와 생각과 경험은 그럴듯해 보인다 해도 그 길은 멸망의 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생각을 배워 알아가기를 원하신다면 www.bbmpi.org로 가셔서 간단한 등록만 하시면 여러분이 원하는 시간에 반복해서 생명의 말씀을 무료로 배울 수 있고 테스트로서 얼마만큼 하나님의 생각에 접근했는지 검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배우신 말씀 중에서 질문이 있으시면 대화방에서 실시간으로 방송 사역자와 질의대답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주소는 bbnbi.org와 bbnchat.org입니다.

0: 가든지 보내든지 선교는 우리 사명입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케 하실 것이요. 금주의 좋은 소식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이었습니다.
2: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들려 내 길에 빛이니이다.
3: BBN 한국어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일 성경읽기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성경읽기 시간에 빠지지 않고 참여하신다면 1년 동안 성경을 통독할 수 있도록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묵상하실 말씀은 구약성경 호세아 1장에서 6장 말씀입니다.
4: 호세아 제1장.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엘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다. 여호와께서 비로소 호세아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아내를 취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행음함이니라. 이에 저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메를 취하였더니 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입니다.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또 잉태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루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저희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된 후에 또 잉태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측량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저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저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사신 하나님의 자녀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두목을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니로다.
5: 제2장.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너희 어미와 쟁론하고 쟁론하라. 저는 내 아내가 아니오 나는 저의 남편이 아니라. 저로 그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저를 벌거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오. 저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내가 그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음란한 자식들임이니라. 저희의 어미는 행음하였고 저희를 배웠던 자가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대저 저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연애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저희가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저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저가 그 연애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저희를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저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의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저에게 준 것이요 저희가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저에게 더하여 준 것이오늘 저가 알지 못하도다. 그러므로 그 시절에 내가 내 곡식을 도로 찾으며 그 시기에 내가 내 새 포도주를 도로 찾으며 또 저희 벌거벗은 몸을 가리울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연애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니 저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고 저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연애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며 들짐승들로 먹게 하리라. 저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 연애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위를 따라 내가 저에게 벌을 주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저를 개유하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저의 포도원을 저에게 주고 아굴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저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네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저의 입에서 제하여 다시는 그 이름을 기억하여 일컬음이 없게 하리라. 그날에는 내가 저희를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우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저희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날에 내가 응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하고 하늘은 땅에 응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저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저희는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4: 제3장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떡을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저희를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에게 연애를 받아 음부된 그 여인을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저를 사고 저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행음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쫓지 말라. 나도 네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군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저희가 돌아와서 그 하나님 여호와와 그 왕 다윗을 구하고 말이되는 경외함으로 여호와께로 와 그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5: 제4장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거민과 쟁변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사위와 살인과 투절과 간음뿐이요 강포하여 피가 피를 뒤대임이라.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무릇 거기 거하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그러나 아무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같이 되었음이니라. 너는 낮에 거치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거치리라. 내가 내 어미를 멸하리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저희는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저희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저희가 내 백성의 속죄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저희의 죄악에 두는도다.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일반이라. 내가 그 소행대로 벌하며 그 소위대로 갚으리라. 저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행음하여도 수요가 더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 적기를 그쳤음이니라.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내 백성이 나무를 향하여 묻고 그 막대기는 저희에게 고하나니 이는 저희가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그 하나님의 수하를 음란하듯 떠났음이니라. 저희가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서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아름다움이라. 이러므로 너희 딸들이 행음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을 행하는도다. 너희 딸들이 행음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하여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남자들도 창기와 함께 나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림이니라.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패망하리라. 이스라엘아, 너는 행음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치 말아야 할 것이라.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베다원으로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지어다. 이스라엘은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니 이제 여호와께서 어린 양을 넓은 들에서 먹임같이 저희를 먹이시겠느냐.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저희가 마시기를 다하고는 행음하기를 마지 아니하며 그 방백들은 수치를 기뻐하느니라. 바람이 그 날개로 저를 쌓나니 저희가 그 재물로 인하여 수치를 당하리라.
4: 제5장 제사장들아 이를 들어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서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서 친 그물이 됨이라. 폐역자가 사륙지에 깊이 빠졌으면 내가 저희를 다 징책하노라.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아, 이제 네가 행음하였고 이스라엘이 이미 더러웠느니라. 저희의 행위가 저희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의 증거가 되나니 그 죄악을 인하여 이스라엘과

0: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 쫓기를 좋아하므로 학대를 받고 재판에 압제를 당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좀 같으며 유다 족속에게는 썩이는 것 같도다.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앗수르로 가서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저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나 곧 내가 움켜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서 저희가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기다리리라. 저희가 고난을 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여 이르기를.
1: 제6장.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저희를 치고 내 입의 말로 저희를 죽였노니 내 심판은 바라는 빛과 같으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저희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내게 패역을 행하였느니라. 길르앗은 행악자의 고울이라. 피발자취가 편만하도다. 강도떼가 사람을 기다림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김길에서 살인하니 저희가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행음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혔느니라.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2: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구약성경 호세아 1장에서 6장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BBN 한국어 방송에서 보내드린 매일 성경 읽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셨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귀한 등불이 될 것을 저희들은 확신하면서 내일 이 시간에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0: 매기 성경 강해.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루 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고 있는 매기 성경 강해. 오늘도 말씀에는 목동 제1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성근 목사님입니다.
1: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입니다. 자,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나누고 있습니다. 6장 전반 부분을 보았는데요. 그 내용은 이제 제자들이 이제 집사들을 선택하는 그러한 장면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그 자격이 있었는데 그 자격 중에 하나가 다른 무엇보다도 칭찬 듣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다. 또 하나는 뭐였습니까? 지혜로운 사람이었다. 참 이런 것들을 보면 지금도 하나님의 교회에 있어서 중요한 사람들, 의미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 하는 것들을 우리가 여기에서도 나누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집사님들 중에 이제 스데반이 그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특별히 등장하게 되는데 우리는 이 스데반이 이런 자격을 갖춘 사람이었음을 한 번 더 보게 된다 하는 것이죠. 보십시오, 여러분. 그럼 이 스데반은 지혜를 갖춘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 그래서 6장 10절 말씀을 보면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미암을 말함을 저희가 능히 당치 못하여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보면 스데반은 참된 그 믿음을 가진 확신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믿음 충만한 자였다 하는 것이죠. 정말로 구원은 믿음뿐만 아니라 봉사하는 믿음, 곧 증거하는 믿음도 소유한 그러한 스데반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의 믿음의 총 합계가 아니라 그의 믿음의 대상이었습니다. 우리는 또한 10절에서 그가 능력이 충만한 자였다고 하는 것도 알게 됩니다. 이러한 자들이 당시 스데반을 비롯해서 집사로 선택함을 받게 되는 것이죠. 자, 6장 5절 말씀을 좀 보면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노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베나와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다섯 사람에 관해서는 우리에게 알려진 바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처음 두 사람,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스데반과 빌립은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다시 또 언급이 되게 될 겁니다. 그들은 초대교회에서 탁월한 사람이었으니까요. 비록 그들이 구제하는 일을 맡은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에 관한 기록은 그들이 아주 신령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었다 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6장 6절로 가보실까요?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래 안수하는 문제에 관해서 상당히 많은 이론들이 있죠. 또 이 안수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미혹의 영들이 또 역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많은 사람들은 안수의 어떤 신령한 능력인 줄로 생각합니다. 그들은 손을 얹은 사람이 어떠한 능력을 갖고 있고 그 능력을 손을 얹음으로 얹음 받은 사람에게 전달되어진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이 타인에게 안수함으로 옮겨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별로 없어요. 이 매기 목사님은 어느 정도까지 이야기했냐면 옮겨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손에 있는 병균밖에 더 있겠느냐. 여러분은 병균들을 건네줄 수 있어도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안수함으로 건네줄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들게 되죠. 왜 안수했느냐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레위기를 공부할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 번 더 공부한 것을 기억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레위기에 보면은 죄인은 그의 손을 희생물이 된 짐승의 머리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것은 제물로 드려진 짐승이 그를 대신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즉, 제물이 죄인과 동일시되었다라는 의미에서 그 짐승의 머리에 제주가 손을 올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물이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죄인과 동일시 되었다는 겁니다. 사도들이 그들의 손을 집사들의 머리에 올려놓았을 때 그것이 뜻하는 바는 바로 그런 거죠. 이제 집사들이 그들의 협력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것은 이제 함께 섬기는 자들이 되었다 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이고 또한 안수한다고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이 직무를 위해 따로 구별된 자들이며 그리스도의 일로 함께 교제하는 자가 되었으며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대표자가 되었다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담당했던 직무는 사회적인 봉사였음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는 교회의 부족한 영역을 우선적으로 살펴보았으니까요. 본인은 오늘날도 여전히 교회가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초대교회는 가난한 자들에 대한 계획을 가졌고 그 계획은 먼저 교인들에게 집중이 되었습니다. 오늘날도 교회는 역시 우선 교회 자체를 돌보는 것, 이런 것들이 참으로 중요하다 생각을 하는 것이죠. 7절 말씀으로 가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우리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지는 것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뭐 우리 극동방송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많이 선포되고 있고 증거되고 있습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 특별히 저 북녘 땅, 더 나가서 조선족들이 많이 살고 있는 중국의 동북 삼성에까지 이와 같은 말씀들이 선포되고 전파되고 있으니까 말이죠. 그런 면에서 제가 충심으로 바라는 바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라디오 사역이라든가 TV라든가 또 어떤 다른 매체들을 통해서 점점 더 왕성하게 일어나야 된다. 특별히 요즘은 매스미디어 시대이니까 특별히 여러분들이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극동방송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제사장들이 주님께로 많이 돌아왔다는 사실을 이 사역을 통해서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들 중 어떤 자들은 그리스도의 죽음에서 성전 휘장이 둘로 갈라질 때 아마 성전 안에 있었던 사람도 있지 않았을까요? 아마 그렇게 돌아온 제사장 무리들 중에는 그러한 경험이 계기가 되어서 그러니까 그 성전 휘장이 그 갈라진다고 하는 게 영적으로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런 것들이 경험이 되어가지고 아마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온 그러한 사람들이 꽤 있었을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져봅니다. 자, 이제 우리의 관심은 집사님들 중에서 특별히 한 사람에게로 옮겨지는데 스데반입니다. 그는 초대교회에서 아주 위대한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죠. 8절로 가보실까요?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에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그랬습니다. 분명히 이 집사님들은 표적과 기사를 베푸는 은사들을 가졌다는 점에 있어서 사도들과 동일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들의 직분은 그런 면에서 보면 상당히 독특하지요. 스데반이 복음의 강력한 증인이 이제 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되자 그는 사두개인들의 증오를 받게 됩니다. 거짓 증인들은 고소하기 위해서 스데반을 공회 앞에 세우게 되는 거죠. 그러면 6장 9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죠. 리보디노, 구네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이라는 각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으로 더불어 변론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저희가 능히 당치 못하여 사람들을 가르쳐 말하되 시키되 이 사람이 모세와 및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가로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려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이제 스데반이 그렇게 고소함을 당해가지고 산헤드린 공회 앞에 서게 되자 거짓 증인들이 계속해서 이제 저 사람은 저랬다, 저 사람은 저랬다. 이제 거짓 증인이라는 것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물론 이 거짓 증인들은 반만 지금 바르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다른 건 다 거짓인 거죠. 예수님은 정말로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이 성전을 헐면 그분이 다시 세우겠다고 하셨으나 그분은 자신의 몸인 성전에 대해서 말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대한 재판 시의 거짓 증인들은 그것을 오해하고 그것을 잘못 진술하게 되었던 거거든요. 따라서 여기 스데반에 이르러서도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이 황폐되어 없어지리라고 말한 이 스데반의 말을 오해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그리스도가 없는 성전은 황량하고 쓸모없고 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가 모세의 규례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사실 모세가 말한 성전의 의미는 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것을 지금 오해하고 왜곡하고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자신들인 것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사람들은 율법에 의해서는 구원받지 못하며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사실 자체를 그 사람들은 모르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은 일들은 모세시대에서도 계속해서 증거되었던 것이고 오늘날도 똑같은 의미와 진리로 우리 가운데 증거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고소는 스데반을 이렇게 뭐 고소하고 있지만 그것은 부분적인 사실로만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들은 스데반의 얼굴을 바라보았어요. 아마 놀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의 얼굴이 아니었어요. 마치 천사의 얼굴과 같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6장을 그렇게 접고 이제 7장으로 넘어가 보겠는데 7장에서 우리는 공회 앞에서 6장에서 고소하고 뭐 고발하고 그런 내용들이 있었잖아요. 변호하는 또 변론하는 이 스데반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참 그것은 실로 위대한 변론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역사에 대한 해석임과 동시에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반항과 거역에 대한 냉철한 비판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스데반은 공회를 가리켜 예수님을 배반한 자들이요 그분을 죽인 자들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선을 긋고 있죠. 물론 그것이 그들의 가장 혹독한 증오를 일으키게 되었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자리에까지 나가게 되는 스데반의 증언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이 얼마나 용기를 갖게 되는가 신앙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분명히 나아가게 되는가 하는 것들을 여기에서 좀 더 깨달아 알 수 있다라고 봅니다. 스데반은 그의 영감에 넘치는 민족사 개요에 온 국가가 하나님을 예배하던 시기는 결코 없었다 이렇게 천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믿는 남은 자 곧 소수의 참된 신자들은 하나님께서 그곳에 마치 그루터기처럼 남겨두셨다. 지금도 이와 같은 일들은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자, 7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죠. 대제사장이 가로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가로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그랬어요. 그들은 이 스데반에 대해서 신란을 했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들은 그들의 고소의 사실에 대해서 너 지금 묻는 것이냐? 아니 그러니까 너 정말 사실이냐?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묻고 있는 거죠. 그러나 스데반은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려 하지 않습니다. 사실 그는 그들이 제기한 고소에 대해서 언급할 이유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언급조차 안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상당히 굉장한, 정말로 굉장한 시작을 1절과 2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그들을 가리켜 형제라고 먼저 말합니다. 그들은 육신적으로 보아 그들의 동포요 형제들임에 틀림이 없으니까요. 또 그는 나이든 자들을 가리켜 아버지라고 말을 했습니다. 예, 젊은이로서 그러한 존경을 표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니까요. 이러한 청년이 교회의 첫 순교자 스데반이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초기 기독교를 청년운동이라고 하는 말을 듣습니다. 사실 기독교를 청년운동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전혀 사실과 무관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오늘 스데반 사역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누구에게도 뒤떨어지지 않는 탁월한 직분을 감당한 두 사람은 스데반과 다수 사람 사울이었으니까요. 우리는 그들을 곧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은 초대교회 형성 과정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들 모두는 남다른 나름대로의 젊은이였다고 하는 것 여러분들에게 좀 강조하고 싶어요. 그들 두 사람은 성령에 의해서 귀한 은사를 받았고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 주님에 의해서 귀하게 쓰임받았다고 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 이 두 사람이 서로 만났을 때에는 그들은 서로 원수지간이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두 강도를 정말로 십자가가 둘로 갈라놓았던 것처럼 십자가가 또한 다시 스데반과 다소 사람 사울을 서로서로 갈라놓고 있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나중에 회개를 한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누구보다도 잘 아는 그러한 표현을 하고 있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너무도 잘 알았던 거죠. 그래서 십자가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래서 사울이 스데반을 처음 보았을 때는 아직 이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스데반이 얼마나 어리석은 자로 보였겠어요. 참 저런 뭐 그래서 죽이는 그 단계까지 가는 거죠. 자, 여러분 스데반의 이 7장 1절과 2절 이 아브라함에 대한 이 연설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정통한 자만이 알 수 있는 메시지였어요. 그는 아브라함으로 시작하는 민족사를 회고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역사가 시작되는 너무도 귀한 하나의 초점이라고 하는 사실, 출발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들은 더 이상 거슬러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이와 동일한 점을 마태복음에서도 발견하리라고 봅니다. 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기록은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만일 여러분이 그것을 멀리 아담에게까지 거슬러 올라가 추적하고 싶다면 누가복음으로 가서 보시면 됩니다. 어쨌건 스데반은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을 하고 있음을 봅니다. 비록 그 나라가 하나님께 반항하고 거역한 나라로 그가 규정한다 이렇게 할지라도 남은 믿는 자는 계속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까지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과 제가 볼 수 있는 지금의 이 조직교회, 뭐 저도 한 개교회의 목사입니다만 이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유형교회라고 그러거든요. 곧 유형교회 안에도 믿는 자가 남아있는 것이죠. 유형교회 안에 모든 사람들이 다 참신자라고 우리가 볼 수는 없잖아요. 사람들은 종종 세상에 저런 사람도 그리스도인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비록 그가 교회 안에 다닌다 해도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 하더라도 그리고 교회의 직원이라 할지라도 그가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답입니다. 정말로 이스라엘 나라 안에도 믿는 남은 자가 있었던 것처럼 유형교회 안에도 소수의 참신자가 남아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참이 여러분 이런 말씀은 제가 지금 매기 목사님의 말을 여러분들이 듣기 쉽게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만 참 참신자 그리 많지 않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께 순종을 했습니다. 믿음은 항상 순종을 낳습니다. 스데반은 티그리스 유프라데스 유역 하루의 메소포타미에 살았던 아브라함으로부터 그의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죠. 그것은 아브라함의 고향이었으니까요. 그곳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어요. 3절로 가보세요. 가라사대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 그의 집을 떠나게 하셨던 이유는 그 집이 우상 숭배의 터전이었기 때문에 불러내시는 겁니다. 4절 5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갈 때야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 아비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시방 거하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큼도 유업을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저와 저의 씨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스데반은 지금 아브라함의 생애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땠었는가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에게 약속, 무엇을요? 자녀를 그리고 땅을 약속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비록 아브라함이 그 어느 것 하나 아직 갖고 있지 않았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Through the Bible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 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의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렸습니다. 말씀에는 목동 제1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성근 목사님이었습니다.

0: 날마다 성경을 펼쳐든 신앙의 동반자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케 하실 것이요. 금주의 좋은 소식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이었습니다.

0: 죄로 인해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들에게 주어진 가장 소중한 선물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의 동산은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의 삶에 임할 때 영혼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도록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온전히 분별할 수 있도록 새삼침례교회 강효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말씀을 들으실 때 여러분들의 영적인 삶이 더욱 풍요롭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함께 하겠습니다.
1: 오늘 본문 말씀은 남유다의 처음 새 왕 이야기입니다. 남유다의 처음 새 왕이 누굽니까? 르호보암과 아비암과 아사이죠. 오늘 이 세 사람의 왕을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을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왕이었던 르호보암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뒤를 이어 왕이 된 솔로몬의 아들입니다. 솔로몬 왕 때까지는 이스라엘이 통일 왕국이었습니다. 통일 왕국의 첫 번째 왕은 사울이었고 두 번째 왕은 다윗이었고 세 번째 왕은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아들대에 가서 나라가 남과 북으로 갈리게 됐죠. 그래서 남쪽은 유다라 그러고 이제 북쪽은 이스라엘이라고 하게 됩니다. 왜 나라가 갈리게 되었느냐? 솔로몬 왕이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라를 둘로 나누셨습니다. 그 아들대에 그렇게 하시겠다 그랬고 그 아들대에 실제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북쪽은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로 불려지게 되었는데 여러분 이 두 나라 중에서 다윗의 혈통은 어디로 이어지는 거죠? 예, 유다로 이어지죠. 유대의 왕들로 다윗의 혈통이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은 남유다의 처음 새 왕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먼저 르호보암 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르호보암 왕은 41세의 왕이 되었습니다. 본문 14장 21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41세의 왕이 되었습니다. 제 생각에 왕이 되기에 딱 좋은 나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 20세의 왕이 된다든가 뭐 60세의 왕이 되든가 이런 건 좀 아닌 것 같잖아요. 41세 정말 좋은 나이죠. 영국의 찰스 황태자는 지금 나이가 만 68세입니다. 아마 어머니가 돌아가셔야지 이제 왕이 되는 건데 언제 왕이 될지는 몰라요. 제가 볼 때 엘리자베스 그 여왕은 아직도 건강하신 것 같습니다. 그 어머니는 지금 나이가 만 90세예요. 근데 이 아들 찰스 황태자는 만 68세예요. 뭐 어쨌든 어머님이 살아계시니까 어머니 빨리 돌아가시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예, 어쨌든 이 찰스 황태자는 이제 제가 볼 때 왕이 되기에는 사실 조금 늦은 나이에 이제 왕이 돼도 될 것 같습니다. 왕이 나이가 이 찰스 황태자가 나이가 너무 많아지면 어쩌면 그 아들이 그 다음 영국 왕이 될지도 모르죠. 그거는 엘리자베스 여왕이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이 르호보암 왕은 참 좋은 나이 41세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왕이 있었다고 오늘 이 본문이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이 르호보암뿐만 아니라 남유다의 모든 왕들이 다 예루살렘에서 통치를 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세겜에서도 다스렸다가 티르사라는 곳에서도 다스렸다가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이제 사마리아를 수도로 정하고 사마리아에서 통치를 했지요. 그러나 남유다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수도가 어디였는가 하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남유다가 훨씬 이제 안정된 그런 나라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요. 이 르호밤의 어머니는 누구였는가 하면 나아마라고 여기 이름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아마는 암몬 사람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죠. 르호밤의 아버지 솔로몬은 아내들이 많기로 유명한 사람이었죠. 아내가 몇 명이었습니까? 아내가 700명, 첩이 300명, 그래서 총 1000명의 여자를 거느리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르호밤의 어머니 나아마도 이제 그 많은 여인들 중에 한 사람이지요. 근데 이 르호보암은 어떤 왕이었는가 하면 우상 숭배하는 악한 왕이었습니다. 자, 본문 14장 22절 23절 보겠습니다. 22절과 23절. 22절 23절.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습니다. 참 여기 보니까 이 로보암이 우상 숭배를 참 많이 했죠. 근데 22절 표현해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뛰어나게 악을 행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뛰어나게 할 일이 따로 있지. 악을 행하는 것은 뭐 뛰어나게 할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이 르호보암 왕은 악을 행하는데 그렇게 뛰어났다 하는 것이죠. 그 전의 왕, 그 어느 왕들보다도 더 많이 우상 숭배하고 더 악한 왕이었다. 그러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로 이런 사람 되지 마시고 하나님만을 신실하게 잘 섬기는 그러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르호보암 왕 때는 남색하는 자들도 그 땅에 있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24절 보겠습니다.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자, 그 땅에 어떤 자가 있었다고요? 남색하는 자가 있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남색하는 자는 남성 동성연애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옛날에 벌써 이렇게 동성연애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원래는 이런 것은 이방 사람들이 하던 짓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이 하는 것을 보고 배운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민들이 그런 안 좋은 것을 따라 배우고 그런 짓을 했습니다. 그만큼 그 당시 유다 사람들이 영적으로나 윤리적으로 타락해 있었다 하는 것이죠. 우상 숭배하고 동성연애하고 정말 못된 그런 짓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만히 안 계시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애굽 왕 시삭을 들어 유다를 치게 하십니다. 자, 14장 25절 26절 또 보겠습니다.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의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고 우상 숭배하고 남색하고 이런 짓 하니까 하나님께서 애굽 왕 시삭을 들어서 이제 유다를 공격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있는 모든 보물 다 가져가고 왕궁에 있는 모든 보물 다 가져가고 그리고 솔로몬 왕이 만들었던 금 방패 모두 다 가져가게 만들었습니다. 솔로몬 왕이 금 방패를 몇 개 만들었죠? 큰 것 200개, 작은 것 300개 솔로몬 왕이 금으로 방패를 만들었다고 열왕기상 10장 16절과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배우시는 교훈이 있는데 자녀들에게 여러분 무엇을 물려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자녀들에게 많이 물려준다고 해도 그거 지킬 능력이 없으면 그거 헛물려주는 것입니다. 지금 솔로몬이 결국 헛이라고 말한 거예요. 그렇게 금을 많이 모아가지고 금방패 멋지게 만들어가지고 아들에게 탁 물려줬는데 결국 이 아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걸 지켜내지를 못했어요. 다 빼앗기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엇을 물려주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지켜낼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뭐 좋은 거 자꾸만 물려주려고만 하지 마시고요. 물려주는 것도 물려주시되 그것을 잘 지킬 수 있는 능력도 함께 물려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 솔로몬 왕은 금 모으고 금방패 만드는 그 시간에 아들 르호보암을 딱 앉혀놓고 하나님 말씀 가르치고 신앙교육을 했다면 훨씬 더 낫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신앙교육을 잘 시켰다면 하나님께서 시삭을 보내서 유다를 치는 일도 없었을 것이고 금방패들을 빼앗길 일도 없었겠지요. 그런데 솔로몬 왕이 금은 많이 쌓아서 많이 좋은 것들 많이 물려줬는데 아들을 영적으로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 이 아들은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 되었고 그것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그 좋은 것들 다 빼앗길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것이 뭔가 하면 신앙교육 잘 시켜주는 것입니다. 돈 많이 물려주는 게 능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돈 많이 물려준다고 해서 우리 자녀들이 더 행복할까요? 반드시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그 돈 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지 그 돈 지켜내는 거지. 그냥 돈 많이 집 이렇게 물려준다고 해서 걔네들이 더 행복하고 잘 지켜내고 더 풀리고 절대로 그런 거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신앙교육 잘 시켜주는 거. 저는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로보암이 왕이 있는 동안 또 전쟁도 참 많이 일어났습니다. 14장 30절 보겠습니다. 14장 30절.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여로보암은 이제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죠. 그래서 남쪽의 왕과 북쪽의 왕이 늘 싸우는 거예요. 늘 싸우는 겁니다. 근데 왜 이렇게 전쟁이 자주 일어났을까요? 르호보암 왕이 하나님 제대로 섬기지 못하니까 르호보암을 괴롭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계속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게 만드신 것입니다. 잠언 16장 7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막에 떴어요. 자, 자막 보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사람의 행위가 하나님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이 말을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하나님 제대로 섬기지 못하면 원수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다.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한 뜻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대인관계가 참 중요한데 대인관계 잘하는 첫 번째 비결이 뭔가 하면 하나님께 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잘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대인관계를 축복해 주시죠. 그래서 원수들도 친구가 되게 만들어주시고 모든 사람들과 아름답게 살아가시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근데 이 르호보암이 악한 왕이었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악한 왕이 된 배경에는 그의 어머니 나아마의 영향이 컸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에 보시면 르호보암의 어머니가 나아마였다는 그 사실을 두 번씩이나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14장 21절 하반절을 보겠습니다. 14장 21절 하반절. 거기 보시면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누구의 어머니가 나아마라는 거예요? 르호보암의 어머니가. 그 다음에 31절 하반절도 보겠습니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한 번만 얘기해줘도 될 건데 왜 두 번씩이나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그 어머니의 영향력이 상당히 컸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르호보암이 결국 우상 숭배하는 악한 왕이 되었는데 그렇게 된 데는 이 어머니 나아마, 이 나아마는 어느 나라 사람이라 그랬죠? 암몬 사람, 이방 사람이에요. 우상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아들이 결국 이런 사람이 되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런 거 생각하면 우리 부모들은 자식 교육을 위해서라도 신앙생활 정말 잘 하셔야 됩니다. 자녀들은 부모가 하는 것 그대로 보고 배웁니다. 부모가 신앙생활 잘하면 대체적으로, 반드시 그런 건 아닌데 대체적으로 신앙생활 잘합니다. 근데 부모가 신앙생활 안 하면 자녀들도 그렇습니다. 부모가 우상숭배하고 미신조하고 그러면 그 자식들도 그 영향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우상숭배하는 사람 되고 미신조하는 그런 사람 되잖아요. 그 집안의 영향 이런 거 절대로 무시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사랑한다면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좋은 본을 많이 보여야 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 아비암 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비암, 이 사람은 이제 르호보암의 아들인데 역대하에서는 아비야라고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대상에서는 역대 열왕기상에서는

아내요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비암의 어머니가 누구라고요? 마아가. 마아가는 누구의 딸? 아비살롬의 딸. 아비살롬하고 압살롬하고는 같은 사람이에요. 다윗의 셋째 아들 이름이 압살롬이죠. 근데 이 마아가는 아비살롬, 즉 압살롬의 딸이었다. 그렇게 오늘 이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근데 역대하를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아비암의 어머니에 대해서 다른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자, 역대하 13장 2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하 13장 2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미가야요. 기브아 사람 우리엘의 딸이더라. 이게 똑같은 아비암에 대한 설명인데 어머니가 다르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상 15장 2절에서는 어머니의 이름이 뭐였습니까? 마아가. 근데 방금 읽은 역대하 13장 2절에서는 아비암의 어머니가 미가야. 다르죠? 그리고 이 사람들의 아버지도 달라요. 아까 마아가의 아버지는 누구라 그랬습니까? 압살롬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미아가의 아버지는 또 누구라 그랬습니까? 우리엘이에요. 아버지도 다르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게 도대체 여러분 어찌 된 영문이에요? 열왕기상에 있는 내용하고 역대하에 있는 내용이 다릅니다. 똑같은 내용을 이야기하는데 달라요. 아비암의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내용이 다릅니다. 이게 어떻게 돼서 그런 건가 하면 마아가하고 미가야는 이게 같은 사람입니다. 같은 사람이에요. 자, 역대하 11장 21절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하 11장 21절 21절. 르호보암은 아내 18명과 첩 60명을 거느려 아들 28명과 딸 60명을 낳았으나 압살롬의 딸 마아가를 모든 첫첩보다 더 사랑하여 르호보암은 마아가의 아들 아비야를 후계자로 세웠으니 이는 그의 형제들 가운데 지도자로 삼아 왕으로 세우고자 함이었더라. 자, 여기 보시면 아비야의 어머니가 누구라 그랬어요? 마아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예. 근데 이 마아가는 압살롬의 딸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죠. 근데 제 생각에는 이제 마아가는 이게 별명이고 마아가는 별명이고 미가야가 본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람은 이제 두 이름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근데 마아가라는 이름의 의미는 어리석은, 우둔한 이런 뜻이에요. 그런 뜻의 이름을 보통 사람들이 가지지를 않죠. 부모가 그런 이름 지어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마 별명이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마아가의 뜻은 어리석은, 우둔한. 이 여자가 아마 굉장히 우둔하고 미련한 여자였던 것 같아요. 또 우상숭배하고 그러니까 이 성경의 기자가 별명을 그렇게 붙여줬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미가야라는 의미는 뭔가 하면 누가 여호와와 같을까? 이런 좋은 뜻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미가야가 본명이고 마아가는 별명이에요. 그러면은 도대체 이 아버지 이름이 다른 거는 이게 어떻게 설명을 할 거냐 하는 거예요. 마아가의 아버지가 압살롬이냐 아니면 우리엘이냐. 뭐 이름은 예, 한 사람이 두 개 가질 수 있는데 지금 오늘 이 성경에서는 아버지 이름이 또 다르거든요. 한쪽에서는 압살롬이 아버지라 그러고 또 한쪽에서는 우리엘이 아버지라 그러고 이게 내용이 틀려요. 이게 제 생각에는 어떻게 돼서 이런 건가 하면 우리엘이 아버지고 압살롬이 할아버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엘이 아버지고 마아가의 아버지고 압살롬이 할아버지예요. 어떻게 그런 것을 아시는 거 하면 압살롬에게는 딸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딸의 이름이 뭔가 하면 마아가가 아니라 사실은 다말이에요. 자, 사무엘하 14장 2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이 이래서 좀 어려운 거예요. 자, 사무엘하 14장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4장 27절. 거기 보시면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그는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압살롬이 아들 셋, 딸 하나를 두었습니다. 근데 그 딸의 이름이 뭐라고요? 예, 마아가가 아니라 여기서는 다말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압살롬에게는 여동생도 하나 있었죠? 그 여동생의 이름도

0: 다말이었죠. 다말이 나중에 자기 배다른 오빠 이름이 뭡니까? 이름이 암논한테 겁탈당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그것 때문에 이제 복수를 하게 되는데 아마 그 누이 동생을 너무 귀하게 생각해서 자기 딸도 아마 다말이라고 지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압살롬에게는 딸이 하나 있었는데 그 딸의 이름이 뭔가 하면 다말이에요. 근데 얼굴이 굉장히 아름다운 여자였다. 그렇게 우리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아들 셋은 아마 어릴 때 죽은 것 같아요. 어떻게 아시는가 하면 사무엘하 18장 18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8장 18절입니다. 사무엘하 18장 18절. 압살롬이 살았을 때에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이는 그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고 말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그 기념석에 이름을 붙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그것을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컫더라. 자, 여기 보니까 압살롬이 뭘 가지고 슬퍼했는가 하면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없었다 그랬어요. 근데 아까 읽은 말씀에서는 아들이 몇 있었어요? 셋 있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왜 아들이 없을까요? 죽었으니까 없었겠죠. 셋 다 죽은 거예요. 어렸을 때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압살롬이 누구를 낳았는가 하면 다말을 낳았어요. 그리고 그 다말이 남편 우리엘과 이제 그 사이에서 마아가를 낳았습니다. 근데 마아가의 남편은 또 누가 되었는가 하면 르호보암 왕이 남편이 된 거죠. 그래서 마아가와 르호보암 왕 사이에서 누가 태어났는가 하면 아비암이 태어난 것입니다. 이 족보가 굉장히 좀 복잡해요.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되시면 집에 가셔서 이거 인터넷에 올려놓으면 다시 한번 들으시길 바랍니다. 좀 복잡합니다.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 아비암이 어떤 왕이었느냐 하는 거죠. 남유다의 두 번째 왕이 아비암인데 이 아비암은 나쁜 왕이었습니다. 자, 본문 15장 3절부터 5절 보겠습니다. 15장 3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자, 이 아비암이 어떤 왕이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기 아버지 르호보암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남유다를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보존해 주셨어요. 그렇게 하신 이유는 누구를 보아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다윗을 보아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또 배우시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잘하면 우리 자손이 우리 때문에 복받을 수 있고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비암은 형편없는 왕이었어요. 악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장 멸하지 아니하신 것은 다윗을 보아서 그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나라를 보존시켜 주셨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도 참 우리 때문에 우리 자손들이 잘 되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 같은 사람이 되면 되는 거예요.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15장 5절에 보시니까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다윗의 삶에도 흠은 있었어요. 바세바를 범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게 만든 그런 큰 흠은 있지만 그거 외에는 정말 하나님을 잘 섬겼다고 우리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윗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비암도 긍휼히 여기시고 그 나라가 지속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아비암은 어쨌든 간에 악한 왕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도 많은 환란이 있게 하셔서 많은 전쟁이 그의 삶 가운데 있었습니다. 15장 6절과 7절을 보시면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아사 왕에 대한 말씀입니다. 아사 왕. 아사 왕은 아비암의 아들입니다. 남유다의 첫 번째 왕 이름은 뭐라 그랬죠? 르호보암. 두 번째 왕은 아비암. 세 번째는 아사. 그러니까 이 아사의 아버지는 누구냐? 아비암이에요. 15장 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5장 8절. 아비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러니까 유다 왕들의 그 혈통은 전부 다 이렇게 자식들에게 이어집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은 그렇지가 않아요. 계속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그 전왕을 죽이고 왕이 되고 또 죽임 당하고 또 새로운 사람이 왕이 되고 그런 식으로 되는데 이 남유다는 계속 다윗의 그 혈통으로 왕위가 이어집니다. 그래서 아비암은 아사의 아들입니다. 이 사람은 41년 동안 왕위에 있었다고 여기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41년 같으면 상당히 오래동안 왕위에 있은 것이죠. 유다의 많은 왕들 중에서 두 번째로 오래 왕위에 있은 사람이 바로 이 아사입니다. 남유다 왕들 중에서 가장 오래 왕위에 있은 사람은 아사랴 왕인데 이분은 52년 동안 왕위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사의 어머니가 누군가 하면 자 15장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사의 어머니 과연 누구인가? 15장 10절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조금 뭐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아비암의 어머니도 마가라 그랬고 아비살롬의 딸이라 그랬죠. 근데 아사도 또 역시 마찬가지로 그 어머니는 마가고 마가의 아버지는 아비살롬이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헷갈리는 거예요. 그렇죠? 15장 2절 다시 한번 보세요. 15장 2절. 15장 2절 아비암에 대한 기록이에요.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가요.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그렇잖아요. 예, 아비암의 어머니나 아사의 어머니나 어머니가 같아요. 그럼 이게 도대체 무슨 관계가 되는 걸까요? 예, 두 사람이 형제 같죠. 그런데 아까 이게 제일 처음에 15장 8절에서는 아사는 분명히 아비암의 아들이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죠. 이게 왜 이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가 하면 유대인들은 아버지 어머니라는 말을 조상의 개념으로 사용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할아버지를 그냥 아버지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할머니를 어머니라고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머니는 어머니고 할머니는 할머니죠. 분명히 달라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제 요 아버지 어머니라는 표현에 있어서 그냥 친아버지, 친어머니를 말할 때도 있지만 그냥 조상의 개념으로 할머니, 할아버지 이런 뜻으로도 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아가는 사실은 아사의 어머니가 아니라 아사의 할머니입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나온 표준 새번역 성경이라든가 공동번역 또 영어 NIV 성경에 보시면 그냥 이해하기 쉽도록 할머니라고 그렇게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근데 이 아사는 어떤 왕이었느냐? 아주 좋은 왕이었습니다. 자, 15장 11절 12절 보겠습니다. 15장 11절 12절.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정말 좋은 일 많이 했죠? 우상을 다 없애고 남색하는 자들을 다 쫓아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이 아사가 어떤 일을 하는가 하면 할머니를 우상 숭배하는 할머니를 대비의 자리에서 폐위시킵니다. 15장 13절 보겠습니다. 또 그의 어머니, 이게 어머니가 아니고 할머니예요. 또 그의 할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후의 위를 폐하고 할머니가 대비마마인데 대비마마가 우상 숭배를 하니까 그 대비마마 그것을 폐위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손자가 할머니 그렇게 하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이 아사 왕이 그렇게 했어요.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산당은 없애지 아니했다고 오늘 이 본문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5장 14절 보겠습니다.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다른 건 다 없앴는데 모든 우상 숭배나 흔적들 다 없앴는데 왜 이 산당은 없애지 않았느냐? 그 당시 산당은 우상 숭배의 장소로도 사용되었지만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로도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예배하라고 산당들을 남겨둔 것 같아요. 그런데 남겨두다 보면 또 그것이 어느 순간에 또 우상 숭배의 장소로 될지도 몰라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그곳에서 우상 숭배할 때는 우상 숭배하다가 좋은 왕이 이제부터 하나님 잘 섬기라 그러면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 섬기라고 이제 산당은 없애지 않았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사는 정말 좋은 왕이었는데 15장 14절 하반절을 보시면 이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죠.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했다. 정말 좋은 왕이죠? 하나님 정말 제대로 섬긴 왕이에요. 그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가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유다의 왕들은 전체 20명입니다. 남유다의 왕들은 전체 20명이에요. 근데 그 20명 중에서 8명이 좋은 왕입니다. 나머지는 나쁜 왕들이에요. 근데 이 아사가 그 8명 중에서 첫 번째로 좋은 왕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 아사처럼 하나님 잘 섬기는 그러한 사람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아사에게도 흠은 있어요. 다윗 왕도 정말 신실한 사람이었는데 흠이 있었던 것처럼 아사도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흠이 있었어요. 그 흠이 뭐였는가 하면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면서 이방 나라의 도움을 청한 것이 이 사람의 흠이었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15장 16절부터 22절까지 나와 있는데 시간 관계상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만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18절부터 20절까지 아사가 여호와의 성전 곡간과 왕궁 곡간에 남은 은금을 모두 가져다가 그 시나의 손에 넘겨 다메섹에 거주하고 있는 아람의 왕 헤시온의 손자 다므림몬의 아들 베나다섹에게 보내며 이르되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가 있고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도 있었느니라. 내가 당신에게 은금 예물을 보냈으니 와서 이스라엘의 왕 바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서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며 베나다시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당과 아벨벳 마가와 긴네렛 온 땅과 납달리 온 땅을 쳤더니 그래서 이 남유다의 아사왕하고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의 바사왕 사이에 이제 전쟁이 계속되니까 이 아사왕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아람의 왕에게 도움을 청했어요. 많은 물질을 주고 나 좀 도와달라고 북이스라엘의 왕하고는 더 이상 관계를 끊고 나만 도와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것이 방금 읽은 이 내용이에요. 근데 오늘 이 본문에는 그렇게 한 일이 나쁜 일이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역대하를 읽어보시면 그것이 굉장히 나쁜 일이었습니다. 자, 역대하 16장 7절부터 10절을 보겠습니다. 역대하 16장 7절부터 10절까지 그때에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다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라 하매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에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자, 방금 읽은 이 말씀에 의하면 아사 왕이 아람 왕의 도움을 받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아람 왕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했다고 여기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그렇게 한 결과가 뭔가 하면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아람 왕에게 도움을 청하지 아니했으면 그 아람 왕까지도 왕이 결국 다 정복할 건데 그 사람에게 도움을 받았으니까 이제 그 왕은 당신의 손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그렇게 말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9절 말씀이 여러분 상당히 의미심장합니다. 방금 읽은 말씀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결국 도와주신다는 것입니까?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에게 도움을 청하는 자를 도와주신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는가 하면 아사왕처럼 다른 어떤 힘 있는 사람 찾아가서 도움 청할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 도와주세요. 하나님 의지하지도 않는 사람 하나님이 안 도와주세요. 근데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간절히 청하는 사람은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 그리고 이 아사의 노년에도 역시 많은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또 이제 시련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람의 발에 노년에 병이 생깁니다. 발에 병이 생겨요. 본문 15장 23절 보겠습니다. 본문 15장 23절. 끝부분에 보시면 그는 늙음하게 발에 병이 들었더라. 누가 병이 든 거예요? 아사 왕이 늙음하게 노년에 발에 병이 들었어요. 발에 병이 든 건 이게 무슨 병일까요? 통풍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통풍은 발에 생기는 병인데 통풍 있는 사람도 그 엄청 아프다 그러더라고요. 예. 바람 스치는 바람에도 아플 정도로 그 아프다고 얘기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또 어쩌면 뭐 당뇨 합병증이 와가지고 발에 문제가 생겼는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발에 지금 심각한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이때도 아사가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매달려야 되겠죠? 근데 아사가 또 안 그래요. 의원들에게 더 도움을 간절히 청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역대하 16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역대하 16장 12절.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발이 심각한 병이 걸린 거예요.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데 이 아사 왕이 당장 눈에 보이는 의사들 찾아다니면서 병 고치려고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은 사실은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해요. 그렇잖아요. 우리들도 그러지 않아요? 우리도 갑자기 몸이 생기면 기도도 하긴 하지만 기도는 형식적일 때가 많고 실제로는 의사에 더 목을 메고 약에 더 목을 밀 때가 많잖아요. 이게 사실은 아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부터는 그러지 마시고 병이 들면 먼저 하나님께 도움을 청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병원에 가지 마라 또 약 먹지 마라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병원도 찾아가시고 약도 쓰시되 결국 고쳐주시는 분은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의사를 통해서 또는 이 약을 통해서 역사해달라고 그러는 마음으로 우리가 의사도 만나고 약도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사가 정말 훌륭한 왕이었는데 몇 가지 흠은 있었어요. 다윗과 비슷합니다. 흠으로 치면은 오히려 다윗보다는 더 적은 흠일 수 있어요. 다윗은 간음죄와 살인죄를 범했지만 이 사람은 그냥 하나님보다 다른 나라 왕을 좀 더 의지한 거.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의사들 더 먼저 찾아다닌 거. 이게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뭐 이 정도 흠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아사는 어쨌든 전반적으로는 대단히 훌륭한 왕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남유다의 처음 세 왕에 대해서 오늘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첫 번째 왕이 누구죠? 로보암. 두 번째 왕은 아비암. 세 번째 왕은 아사. 이 세 사람 중에서 로보암과 아비암은 나쁜 왕이고 아사는 좋은 왕, 신실한 왕이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도 아사와 같은 그런 사람 되어서 하나님 끝까지 잘 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지금까지는 새삼 침례교회 강효민 목사님의 은혜의 동산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신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해 구원받기 원하시는 분들이나 신앙상담을 원하는 분들은 이메일 korean@bbnmedia.org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함께 하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라며 다음 이 시간에 전해드리는 은혜의 동산에 많은 청취 바랍니다.
2: 온 가족이 함께 들을 수 있는 인터넷 방송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한 젊은이가 마차를 몰고 가는데 그만 술에 바퀴가 진흙탕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이 젊은이는 내려와서 마차 바퀴를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 마차 바퀴가 진흙탕에서 나오게 해주세요. 나오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이 기도가 계속되자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오더니 청년의 이마를 툭 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밀면서 기도해. 라고 말이죠. 이 말을 들은 청년이 바퀴를 밀면서 기도했더니 수렁에서 빠져나오더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이 사람처럼 이런 기도를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기도를 우리 주님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0: 세계 복음화를 우리 시대에 이루는 방송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케 하실 것이요. 금주의 좋은 소식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이었습니다.
2: 로마가 무너졌어요. 당시에 안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그 로마라는 것도 결국은 무너졌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그 다니엘이 예언한 그 예언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이루어내시고 그 미련하고 어리석은 전혀 재고까지 않는 모습, 정말 미약한 모습으로, 그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세워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라. 어디에 있다고요? 너희 안에 있다고. 그런데 그 너희 안에 있다는 것은 항상 큰 숫자예요? 작은 숫자예요? 작은 숫자예요. 이게 복음의 비밀이 감춰져 있는 거죠. 언제까지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1: 이장호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언약을 따라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십자가와 재림 후반부 말씀입니다.
2: 자, 2절 보십시오. 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어떻게요? 죽었고. 와, 너희가 뭐요? 죽었고. 저 오전 설교 시간에 이런 잘 안 하는데, 뭐 안 할게요, 그냥. 제가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당신 죽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라고 하고 싶어요. 당신 죽었습니다. 말하라고 안 했습니다, 지금. 당신 죽었습니다. 너희가 죽었고. 너희가 죽었고. 사람들이 이거 착하고 살아요. 지가 살아있는 줄 알아요. 너희가 죽었고. 얼마나 홀가분합니까? 어느 날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홀가분해요. 너희가 죽었고. 내일 결혼할 사람이, 어제 뭐 결혼했습니다만은, 토요일 결혼인데 금요일 날 죽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게 다 무슨 소용이에요? 꽃들이 다 무슨 소용이에요? 너희가 죽었고. 이게 십자가로 완성된 그 성령 임하게 되면 이게 확인이 되죠. 이게 실제가 돼요. 근데 우리는 사실 이 죽는다는 표현이 나에 대해서 죽고, 세상에 대해서 죽고, 보이는 것에 대해서 죽고, 자기 이름에 대해서 죽고, 자기 체면, 자기 자아, 자존심에 대해서 죽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죽었어요. 아직 안 죽었어요. 안 죽었죠. 그래서 힘들잖아요. 그런데 예, 정말 우리에게 성령이 임해서 예수를 믿었다면 이미 우리는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잖아요. 죽었잖아요. 너 죽었어. 죽었네. 괜히 내가 뭘 교회 부흥을 위해서 힘썼지? 하고 손이 서르르 풀려지는 거예요. 예수를 붙드는 거죠. 그래서 이 역사 속에서 너는 죽었고가 확인되어 가는 과정이 예수 믿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이게. 죽은 것을 계속 붙들고 있으면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죽은 것을 붙들고 있으면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 주님께서 너 죽었다고 손을 탁탁 내리치는 거예요. 붙들고 있는 거, 내가 지고 있는 거, 내가 삶의 방향, 목표, 그거 탁탁 쳐서 놓치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아이가 위험한 칼을 들고 있으면 손을 탁 쳐서 놓치게 만들어야죠. 아이가 생선을 다는데 뱀을 줄 수 있어요. 아이는 생선과 뱀을 구별 못하니까 독사를 딱 잡으려면요, 손을 딱 쳐서라도 뱀을 놓치게 놓게 만들어야죠. 그 뱀이 어떻게 나올까요? 우리에게 뱀으로 와요? 아름답게 와요? 아름답게. 저것만 있으면 행복할 텐데. 뱀 한 마리를 추구하는 거죠. 저것만 있으면 내가 영광스러울 텐데, 내 이름이 높아질 텐데. 그 뱀을 치내는 거죠. 그럼 이게 예수 믿는 과정이에요. 어제 피곤했는지 오늘 새벽 기도를 못 왔어요. 벨을 듣고 일어나야지 했는데 그냥 자버렸어요. 아침 8시까지 잤어요. 꿈을 꿨어요. 길을 가는데, 숲길을 가는데, 이 개꿈입니다. 숲길을 가는데 그러니까 한 숲이 우거졌어요. 아니, 우리가 시골에서 자라게 뱀을 너무 많이 봤거든. 길 가면 뱀이 독사가 또아리 들고 있고 씩씩 지나가 하루에 서너 마리씩 다 봐요. 그러니까 어? 숲에 뱀이 없는 거예요. 아니, 누구가 갔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때쯤 되면 뱀이 나올 건데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예, 이때쯤 되면 뱀이 나올 텐데 왜? 숲이 우거지고 여름에 뱀이 많이 나요. 근데 뱀이 안 나와요. 그러다 보니 진짜 큰 뱀이 하나 있는 거예요. 와. 저것 때문에 제가 긴 막대기로 막 찔렀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뱀이 뻥 폭발하고 말이죠. 예, 터지는 바는. 이러니까 재밌죠. 그러니까 뱀이라는 것은 사탄의 미혹과 유혹이라는 것은 흉측한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흉측한 것이 아니라 너무나 붙들고 싶은 거예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세상이 자랑이 될 만한 유혹으로 오니까 우리 보고 뭐라 그래요? 야, 너 죽었어. 죽었어. 하늘 것 찾아. 그런데 이 말씀을 실제로 누가 이루고 계세요? 그 성령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루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분, 저는 여러분의 사실 다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어떤 분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해결되었습니다. 내가 지금 뭘 안달복달하며 추구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고난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고난이 아니라 개고생이면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마음이 괴롭대요. 구역 예배 갔다 어떤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던데. 자. 아, 지난주 복습한 도구 이거 같이 했습니다. 예, 30절 보십시오. 오늘 본문 30절입니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리고 이 말씀을 딱 들으면, 유대인들은 너무 잘 알아들어요. 아, 이게,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하고 다니엘서의 예언이구나. 이걸 딱 알아듣는단 말이죠. 구약을 많이 읽지 않으면 잘 몰라요. 이 말씀이 어디 나오는지. 그래서 제가 일일이 성경을 구약 스가랴서를 찾고 다니엘서 다 찾으면 이거 뭐 시간 두 시간에도 부족할 거예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다니엘서에 보면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영광 중에 오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다니엘 12장에 나와요. 근데 이 내용이 뭐냐면 내 환상을 봐요. 그러니까 네 마리 큰 짐승을 보는 거죠. 네 마리 큰 짐승을 보고 왔을 때에 그 인자가 영광을 타고 온다. 그러면 그 환상 바로 앞에는 또 뭘 봤냐면 그 다니엘서 보면 그 2장에도 나오는 내용입니다만은 이 느부갓네살 꿈을 꾸죠. 꿈을 꾼데 잊어버렸어요. 제가 금방 꿈 얘기한 거 기억나시죠? 예, 꿈을 꾼데 잊어버린 거예요. 무슨 꿈을 꾼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박사 점쟁이 출교를 몰라 내 꿈을 해석하라. 내 꿈을 말하고 해석하라. 세상에 남의 꿈 알 수 있어요. 제가 어제 뱀 꿈 꾼 거 아세요, 여러분들? 모르잖아요. 그럼 우리 집 사람도 몰라요. 동성이몽이거든요. 같은 집에 차도 내가 뱀 꾼 건지 어떻게 알아요? 모르니까. 그러니까 내 꿈을 말하고 해석하라. 아무도 못해. 다 죽이라, 이놈들. 가짜다. 평소에 이 점치는 놈 다 가짜다. 그래, 다니엘이, 내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당신이 큰 신상을 꾸었는데, 머리는 금이고, 밑에는 은이고, 밑에는 동이고, 밑에는 철과 진이 섞였는데, 이건 당신이 바빌론 제국 금입니다. 바벨론 제국 대단하잖아요. 그 뒤에 메대 페르시아 제국, 알렉산더 제국, 로마 제국. 근데 로마 제국 때에 사람의 손에 의하지 않는 작은 돌이 떠 있어 그 발을 칠 텐데 그 신상은 티끌이도 날아가고 그 작은 돌멩이는 태산을 이룹니다. 이걸 또 문자적으로 해석하면요. 야, 이제 예수님이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알렉산더 제국, 로마 제국 더 큰 제국을 만들었구나. 요게 뭐예요? 잘못된 천년주의 왕국이에요. 이게 미국 사상에 있어요, 이게. 세계 경찰이 되겠다는 거죠. 이게 잘못된 천년주의 세상입니다. 전혀 그 방식 아니에요. 문자대로 보면 안 돼요.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산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건 사람이 세울 수도 없고 사람이 무너뜨릴 수 없어요. 그래서 그 나라는 주님 오시는 것까지 계속 확장되고 자기 백성을 다 값주고 사서 이 역사를 끝내버려요. 다니엘서도 십자가로 완성이 된 거죠. 그래서 내 짐승 얘기도 그 짐승은요. 이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 짐승 국가로 표현해요. 짐승은 먹고 빼앗고 약탈하고 그러고 있잖아요. 이거 오해도 지금 오늘 유교 기념일이기 때문에 오해 이 말씀 좀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런 짐승의 국가들이에요. 이 땅이. 그런데 짐승들은요. 짐승들은 먹고 배부르면요. 옆에 그냥 사자나 이렇게 뭐 또 호랑이가요. 특히 뭐 야생 드라마 보면 사자가 양을 한 마리 잡아먹거나 뭐 들짐승을 하나 잡아먹으면 배가 부르면요. 옆에 고라니 대가 같이 옆에 와도 잡아먹어요, 안 먹어요? 그러니까 얘들이 알아요, 안 몰라요? 알아요. 사자가 있어도 옆에 지나간다니까요. 네 배부르니까 내 안 잡아먹을 거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로 연약한 그 초식 동물이 사자 옆으로 그냥 유유히 다니는 거 보셨죠? 사자가 배부를 때 안 잡아먹습니다. 그런데 인간은요? 국가는요? 만족 안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 자족하세요? 여러분 현재의 삶에 정말 자족하세요? 여러분의 가정의 남편이 이 상태도 그대로 자족하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그대로인데 괜찮아. 너 예수 믿어서 너무 기뻐. 나는 자족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회사가 지금 어려워요. 문을 닫아야 되는데 괜찮아요? 당신이 예수님의 생명이 있으면 괜찮아요? 이렇게 자족할 수 있어요? 교회가 더 이상 성장 안 해도 돼요? 지금보다 더 쫄아들고 문을 닫아도 괜찮아요? 예수님의 생명이 있으면 괜찮아요? 자족할 수 있어요? 이상해. 밑에 저 2층에서 예배당지가 나갔어요. 저 북면에 그 구원파 나갔어요. 그러니까 또 8월달 또 교회 들어온대요. 이 아카데미 빌딩에 교회 들어오면 교회가 부흥된다는 소문이 났는가 모르겠어요. 자족할 수 있어요. 자족. 이게 십자가로 완료되었다는 그 완성태가 우리 안에 들어오니까 생기 내 안에인데 영혼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데 천국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데 성부 성자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데 무슨 다른 소원이 또 있어요? 그 다른 소원을 탐심이라는. 그래서 골로새 3장의 6절에 탐심은 우상숭배니 이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 거죠. 그럼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님과 교회당에 나오면서도 하나님께서 쏟아 진노를 쏟아부을 그것들을 구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과연 당신은 있어요? 그렇게 물어야죠. 그래서 이미 이 세상은 짐승의 국가고 이 다니엘 선지자가 예언한 그대로 정말 로마 시대 때 예수님 오셨잖아요. 로마가 무너졌어요. 당시에 안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그 로마라는 것도 결국 무너졌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그 다니엘이 예언한 그 예언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이루어내시고 그 미련하고 어리석은 전혀 제국까지 않는 모습, 정말 미약한 모습으로 그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세워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라. 어디에 있다고요? 너희 안에 있다고요. 그런데 그 너희 안에 있다는 것은 항상 큰 숫자예요? 작은 숫자예요? 작은 숫자예요. 이게 복음의 비밀이 감춰져 있는 거죠. 언제까지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자, 그 다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리라. 이거 다니엘서 예언이고요. 그 다음에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땅에 모든 통곡하며 그들이 통곡한다. 요 내용은 또 스가랴서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짧게 짧게 얘기를 해도 유대인들은 알아들을 수 있어요. 아, 이건 스가랴 선지자 예언이구나라고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 요 스가랴서는 한번 찾아보면 좋겠는데요. 네, 스가랴서 12장을 한번 보십시다. 마태복음에서 구약 앞쪽으로 넘기시면 빨리 찾을 수 있습니다. 스가랴 12장 보십시오. 예, 말라기 바로 앞에 스가랴서 12장 10절 보십시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자, 요 말씀을 보면 요 그를 일 각주 밑에 보면 히브리 말로 뭐라 되어 있다고? 나를. 그러니까 그들이 그 찌른 바 나를 보고. 그럼 여기서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찔린다 이 말이죠. 그죠? 하나님이 그들에 의해서 찔린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찔리는 사건이 뭐예요? 십자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찔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찌른 자를 바라보고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한 독자를 잃어버린 거죠. 사랑한 독자를 잃어버렸을 때 얼마나 애통합니까? 그러한 애통하듯이 그 찌른 자를 보고 애통하는 사람들 누구예요?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에 부어준 자들.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 즉 하나님의 영을 그 사람에게 부어주면 십자가를 바라보고 뭘 하고 뭘 하게 된다고요? 애통하게 돼요. 그런데 그 애통하는데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때에 애통하는 자들이 나오는 거 하면 이를 가는 자들이 나와요. 이건 너무 많이 찾아봤으니까.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사도행전에서 어떻게 설교를 해요? 여러분들이요, 오선 성령의 회사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라고 했을 때 뭐라고 했어요? 애통했어요. 어찌할꼬. 내가 예수를 죽였다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은 예수가 하나님이신데 내가 나를 창조하신 분을 찔러 죽인 죄인이군요. 어찌할꼬 애통하는 거죠. 이게 무슨 영이 임했어요? 은총과 강구하는 영,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은총과 강구하는 영이 임하게 되면 십자가 얘기를 할 때에 애통하고 강구하는 마음을 주시는 거죠. 그럴 때 어찌할꼬. 그때 베드로 사도가 뭐라 그래요?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리하면 너희 집이 구원을 얻으리니. 이게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에요. 그 무력하고 십자가에서 버림받아 죽은 그 죽음의 이야기를 말씀을 했을 때 어찌할 거라고 나오는 사람은 정말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게 바로 은총과 강구하는 영을 부어주시니 드디어 십자를 보고 나는 내 욕심을 따라 살고 내가 주인 된 줄 착하고 살고 나를 위해서 살았던 것이 예수를 죽인 죄인이군요. 회개하는 자예요. 그렇게 예수를 믿는 거죠. 이게 은총과 강구하는 영이 임한 자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또 하나, 스데반 집사가 그렇게 설교했을 때에 사람들은 이를 갈면서 돌을 쳐 죽였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주의 죽으심만을 전해야 돼요. 그 안에 다 들어있거든요. 천지 창조와 하나님의 약속의 완성과 하나님의 자기 백성의 구속과 하나님의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의 심판의 내용까지 전부 십자로 다 일어났어요. 그래서 재림이라는 것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이제 끝났다, 확정됐다는 이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주님 오실 그날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 두 곳 말씀을 간단히 찾아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 보십시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일과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렵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었지니. 이게 뭐예요? 십자가 부활이잖아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사람들 가운데 예수를 믿었고 나서 예수님이 지금 재림을 안 했는데 죽어버린 자가 있잖아요. 초대교회는 임박한 재림론이 있었어요. 왜? 내가 곧 온다 그랬으니까. 육체로 오실 줄 알고 기다렸는데 뭐 죽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막 슬퍼하니까 부활이 지나갔다, 부활이 없다, 이러니까 바울사도가 잡아주는 거예요. 아니야, 부활은 이런 거고 재림 이런 거 잡아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막 죽으니까 예수 믿고 죽으면 슬퍼하지 말라. 우리가 14절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지인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 뭐예요? 죽은 자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예수 믿고 죽은 자를 죽었다고 잔다 그래요? 잔다. 그래 안식안에 들어간 거예요. 시간 공간을 초월해서 안식안에 들어간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어요. 지난주 오후에 질문하신 분 계시죠? 부활과 생명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시고 쉬는 거예요. 안식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고 죽은 자는 죽은

삶이 없단 말이에요. 이미 내가 진리가 되어버리고 내가 그리스도가 와서 내가 완성이 되어버리니까 먹고 마시면 지 마음대로 살겠다는 거잖아요. 그게 과연 성이 임한 모습일까요?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모습일까요? 그래서 강림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문맥을 따라보세요. 단어 하나 가지고 뭐 파짜해서 이리저리 끼워 붙이지 말고 그 문맥과 성경 전체를 보고 그래서 십자가 중심으로 보시면 그냥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에서 죽은 자들이 함께 데리고 올 거예요. 언제요? 주께서 강림하시는 그날에.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는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제가 전도사의 나팔 소리로 한번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장세부터 요한계시록 나팔 소리 다 찾으니까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 나팔 소리가 나와요. 시내산에 강림할 때 나팔 소리가 나잖아요. 그리고 전쟁할 때 나팔을 불어요. 백성들이 행진할 때 다 나팔로 신호를 보낸단 말이죠. 그리고 대속절도 나팔을 불러요. 준비하라고. 그러면 나팔 소리가 난다는 것은 하나님 맞이할 준비하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 나팔 소리가 울리면 이 뭐 다 모아내겠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마지막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이거에 구름 속으로 끌어올린다는 것은요, 끌 휴자예요. 그리고 들 그자예요. 끌어서 들어올린다. 뭐예요? 한문으로 휴거. 세상에 이 책 유행했죠. 끌어서 들어. 여보, 이것은 우리가 공중 휴거 되고 나면 예수님 재림하고 지상에서 대환란이 있고 그래서 순교 안 하면 구원받지 못한다. 이건 인간의 구원 욕구를 충족시킨 거예요. 아니에요. 이게 재림의 사건은 묵시적 사건이에요. 묵시적 사건은 시간이 멈춰진 상태예요. 시간이 없는 상태에서 순서라는 것은 순서적으로 그리스도의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남으면서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린다는 말은 이 땅이 아니라는 말이죠. 그래서 공주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래 우리가 항상 어떻게 돼요? 항상 주와 함께 있는 것이지 다시 땅에 내려와서 천년 동안 뭐 왕노릇하고 그런 얘기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정말로 강림하실 그날에 주와 함께 영원히 거하게 될 거예요. 그러므로 이란 말로 서로 위로하라. 데살로니가후서 1장을 보십시오. 바로 뒤에 데살로니가후서 1장 3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하면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더 다각기 서로 사람이 풍성하면 그럼 믿음이 자란 것은 뭐가 풍성해져요? 서로 사랑함이 풍성해져요. 근데 서로 사람이 풍성하지 않다면 믿음이 자라지 못한 거죠. 자,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이게 대환난이에요.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당한 현실이에요. 현실이에요. 왜? 예수를 믿음으로 얻다 받는 거. 그거 믿어보세요. 박해받습니다. 교회 안에서 핍박받는다니까요.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으로 심판의 표. 그러니까 믿음으로 올바 받는 자들을 세상이 핍박하고 박해하죠. 세상이 망했다는 얘기를 하죠. 그리스도 안에 성령이 임하게 되면 세상이 끝이라는 거죠. 우리가 죽었다는 사실을 아니까 얼마나 가족에게 핍박받겠어요. 여보, 내가 맛있는 밥 해줄 때가 돈 많이 벌어와. 이럴 때 남편이 내가 죽었고 세상에. 또 남편이 아내 보고 요새는 또 전업주부된 남편이 많으니까 여보 파이팅. 우리가 있잖아요. 왜 그렇게 부담을 줘요? 우리가 있잖아요. 아빠 힘내서 우리가 있잖아요. 얼마나 부담 주는 거예요? 아빠한테. 그 이영규가 그러더라고요. 애들이 아빠 힘내서 우리가 있잖아요. 아휴 힘들어 부담돼. 그럴 때 뭐라 그래요? 아내가 나가면서 여보 우리가 죽었고. 이 얘기하는 게 복음 나눈 거잖아요. 이게 여보 우리 죽었고. 아빠 우리가 있나잖아. 얘들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고. 박해와 환난 중에. 그러니까 그렇게 믿음으로 살면 박해가 와요. 자,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이익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뭐요? 고난을 받는.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고난을 받기 때문에 이때에서 우리가 고난받으면서 뭐가 틀려나가는 거죠? 하늘나라에 필요 없는 것들, 땅에 썩어질 것들, 헛된 것들, 하늘나라 전혀 쓸모없는 것들 털어내는 거예요. 하늘나라 가서 예수님의 자랑해야지. 인간들의 자랑거리를 들고 가면 안 되잖아요. 그거 다 털어버려야 돼요. 지금요, 이 꽃이요. 어제, 이런 꽃이라 해야지. 지금 밑에 다 털려있어, 지금. 수해요. 나중에 한번 보세요. 예. 꽃이 아름다우면 오후에 얘기할게요. 다 털려버려요. 나중에

0: 말라 죽을 거예요.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 환난을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 우리에게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라. 심판의 기준이 뭐예요?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지금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지 않는다면 주님 오시는 그날에 그 영원한 멸망을 형벌을 받는 거죠. 그러면 그때는 요한계시에 나오잖아요. 산아 날 가려도 바야 날 가려도 누가 저 어린 양의 진노에서 피할 수 있으리요. 10절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이게 뭐 따로따로예요? 한꺼번에 일어나는 이야기예요? 한꺼번에 일어나잖아요. 재림하실 때에 성도들에게서 뭘 받으시고요? 영광을 받으시고 앞에서 성도가 아닌 자들은요? 심판을 받는 것이고 놀랍게 이름을 얻으시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이름으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해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이 합당한 자로 이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얻게 되리라.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영광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또 되는 거죠. 그 안에서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영광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보고 말씀 마무리하죠. 마태복음 13장입니다. 이미 앞에서 본 말씀인데요. 29절입니다.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임나노라. 둘 다 추수할까 함께 자라게 두라. 이거 앞에서 이미 말은 들었죠. 그러니까 가라지와 알곡이 같이 자란다는 거죠.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어떻게요?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을 모아 내 곳간에 들여놓겠다. 이게 같이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그날에 그 어린 양 일찍 죽임당 그 어린 양이 이제 어떤 분으로 오세요? 영광의 주 만왕의 왕으로 오실 거예요. 그러면 이 역사 속에서 일찍 죽임당 어린 양을 믿는 자 십자에서 다이렸다함을 믿는 그들 그래서 세상에 박해받았죠. 왜요? 나는 죽었고 땅에 대해서 죽었고 얼마나 핍박받겠어요. 그렇게 말해보세요. 결혼하려고 남자가 만났어요. 앞으로 어떻게 사시겠어요? 예, 저는 죽었습니다. 세세 그 남자하고 살 마음이 있겠어요? 그 핍박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 주님 오시는 그날에 그리스도와 함께 이 역사에서 죽은 자는 영광 중에 맞이할 것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이 역사에 죽지 않은 자들은 그날에 너무 무서워서 영원한 멸망에 들어갈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 안에 실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은 너무나 분명하게 이렇게 명백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믿지 못하면 이 세상 신이 얼마나 우리를 미혹하는지 알게 하시고 그러나 그 세상의 신보다 더 크신 천지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다 이루시고 그 십자가의 영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면 내가 주님과 함께 세상에 죽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런 자들만이 세상에서 자유할 수 있고 이 세상의 시선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사오니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정말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영광 중의 주를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언약을 따라서 창원시 성산구 대방동에 위치한 늘푸른 교회 이장호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늘푸른 교회 또는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계속해서 마태복음 강해가 이어집니다. 놓치지 마시고 많은 은혜 얻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방송을 청취하는 중에 BBN 방송에 관심이 생겨 직접 돕겠다고 하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 저희 방송을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잠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방송 사역을 위해 여러분이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기도 후원 방법입니다. 또 매년 11월에 열리는 나눔의 경주에서 후원을 약속해 주시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BBN 한국어 방송을 들을 수 있도록 홍보하는 일도 있습니다. 특별히 BBN에서 제작한 ITL 전도 카드를 신청하고 또 나누어 주셔서 BBN 방송을 모르는 분들께 알려주는 이러한 다양한 후원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후원으로만 운영하고 있는 BBN 한국어 방송에서는 지금도 여러분의 동력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후원으로 세계 복음화는 앞당겨진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면서 더욱 자세한 안내를 원하는 분들은 이메일 korean@bbnmedia.org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십자가 승리를 날마다 선포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케 하실 것이요. 금주의 좋은 소식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이었습니다.

자연 만물들이 때를 따라서 계절이 바뀌며 때를 따라서 옷을 갈아입듯이 그렇게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인생에게 구원의 때를 허락하셨는데 이 구원의 때는 우리가 살아있을 이 짧은 생애 동안에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이 구원의 때를 놓치지 않고 영생을 소유하기를 원하시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저희 웹사이트 상단에 있는 천국으로 가는 길로 들어가셔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구원의 방법을 통해서 구원의 때를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BBN 한국어 방송 웹사이트 리소스 메뉴를 보시면 전도 도구라는 하부 메뉴가 있습니다. 그 전도 도구 하부 메뉴 안에 ITL 카드, 전도 카드 신청하시는 곳이 있습니다. ITL 카드를 신청하셔서 주변에 믿지 않으시는 분들에게 한 번씩 이렇게 권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방송을 들으실 수 있도록 권면하시면서 만약 오늘 밤 내가 죽으면 나의 영혼은 천국에 있을 것이다 라는 짧지만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게 됩니다. 주변에 이 ITL 카드를 많이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갖고 다니기 편하게 작은 명함 사이즈의 이 카드 신청하시고 무료입니다. 신청하시고 많이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은 주기보다는 받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자신의 필요와 원하는 것을 대가 없이 그저 받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6장 3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이 말씀에 의하면 받기를 원한다면 먼저 자신의 소유를 포기하고 주라는 것이 먼저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주님의 사람이라면 말씀대로 받기보다는 주기를 먼저 하는 그 즐거움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사람이 만듭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만든 것처럼 사울을 바울로 만든 것은 바라바였습니다. 이 바라바는 훌륭한 인품의 소유자였는데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사울 간의 오해를 풀어준 것도 바라바였고 길리기아 다소성에서 사울을 안디옥 교회에 불러 함께 일한 것도 바라바였습니다. 솔로몬은 인간관계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하기를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라바는 어떻게 사람 세우는 일에 성공적인 삶을 살았을까요? 바로 그의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과 닮았다라고 하는 것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0: 십자가의 능력을 온 세상에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케 하실 것이요. 금주의 좋은 소식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이었습니다.

0: 간증 드라마 사슬을 끊고 마이크 이야기 첫 번째. 번역 김성인, 극본 윤주연, 연출 양현민. 안녕하세요. 오늘 이야기의 남자는 아주 오랫동안 어둠 속을 걸었습니다. 그는 성장 과정 중 무서운 상처에서 겨우 살아남았지만 정의를 발견하지 못했고 그 결과 그릇된 결정으로 파멸의 길을 떠났습니다. 그의 영혼과 삶이 사슬을 끊을 때까지요. 오늘 이야기에 담긴 민감한 내용으로 인해 부모님의 특별한 청취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1: 자, 마이클, 너부터 시작하자. 지금 몇 살이지?
2: 14살이요.
1: 오늘 밤 집에서 일어났던 일을 말해주겠니?
2: 저희가 학교 끝나고 집에 왔을 때 아버지가 맥주를 드시고 계셨어요. 아버지는 엄마에게 나가서 저녁을 먹자고 하셨는데 엄마가 싫다고 하셨죠. 엄마는 아버지를 상대로 접근 금지 명령을 얻어내셨거든요. 그런 후 아버지가 갑자기 엄마에게 화를 내시며 엄마와 말다툼을 하기 시작했어요.
1: 그 얘기들을 들을 수 있었니?
2: 네. 엄마가 아버지에게 나가서 다시는 돌아오지 말라고 하셨고 아버지는 나가셨죠.
1: 그럼 총기 사건이 일어날 때 집에 형은 없었어?
2: 네. 형은 몇 달 전에 집을 나가 독립해 살고 있거든요.
1: 그 일 다음엔 어떻게 됐어?
2: 그런데 갑자기 아버지가 엽총을 가지고 다시 나타나신 거예요. 동생 게리와 저는 잠깐 밖에 있었는데 아버지가 우리를 붙잡아 총을 쏘려고 했지만 우린 붙잡히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아버지는 집 뒤편으로 가서 안으로 들어가셨어요.
1: 그 시간에 집에 누가 있었지?
2: 엄마와 여동생 세 명이요.
3: 10살 난 여동생 엠버는 놀라서 2살 난 여동생 로즈를 급히 껴안고 나와 아이를 어머니의 차 안에 두었습니다. 엠버가 다시 집으로 돌아왔을 때 어머니는 동생에게 이웃집에 뛰어가서 경찰에 신고를 부탁하라고 말했죠. 엠버는 7살 난 여동생 조이스를 데리고 뛰어갔습니다.
1: 그 당시 너희 형제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니?
2: 게리와 저는 부엌으로 갔어요. 그곳에서 아버지와 엄마가 몸싸움을 하고 계신 것을 발견했죠. 게리가 엽총을 움켜잡으려고 했어요. 그동안 저는 아버지의 손을 어머니의 팔에서 떼어내려고 애를 썼고요. 아버지는 저를 집어 방 한복판으로 내던졌고 저는 냉장고 앞에 거꾸러졌어요.
1: 너희들 정말 용감했구나.
2: 저희는 엄마를 지키고 싶었어요. 엄마는 달아나려고 했지만 아버지가 어머니를 찍어 누르고 있었죠. 제가 아버지 뒤편으로 가서 총이 발사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밀었더니 아버지는 엄마를 풀어주셨고 총의 안전장치를 풀었어요. 그래서 전 방아쇠를 당겨서 총이 발사되게끔 했어요. 사람을 피해 총이 발사되게끔 했는데 그렇게 해야 아버지가 총을 재장전하게 되고 그 사이에 엄마가 도망갈 수 있으니까요.
1: 그 다음엔 어떻게 됐어?
2: 엄마가 아버지에게 집에서 나가라고 하셔서 아버지가 그대로 했어요. 엽총을 버려두고요.
1: 아버지가 총을 버려두고 나갔다고?
2: 네. 아버지 차로 가셨어요. 그래서 게리가 밖으로 뛰어나가서 엄마 차에 두었던 동생 로즈를 데리고 왔어요.
1: 자, 이제 게리. 넌 몇 살이지?
4: 13살이요.
1: 게리야, 그 다음엔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말해주겠니?
4: 아버진 떠나지 않으셨어요. 차를 집 한쪽에 세운 다음에 차에서 내리고서는 집을 향해 뛰어갔어요. 그때 마이크 형이 뒷문과 부엌문을 잠갔어요.
1: 그럼 너희 엄마는?
4: 엄마는 경찰에 신고 중이셨는데 그때 아버지가 뒷문을 발로 부수고 들어오셨어요.
0: 오늘 이야기의 이 남자는 그가 14살 때 아버지가 어머니를 살해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그 비극적인 사건이 그의 인생을 어떻게 바꿔 놓았는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금 사슬을 끊고로 전해드리는 이 이야기는 마이클 밀라드의 실화 간증입니다.
3: 술에 취한 아버지의 학대와 폭력은 언어적, 신체적, 그리고 정서적으로 저와 다섯 명의 형제 자매들의 순수한 신뢰를 파괴했습니다. 저는 삼형제 중 둘째 아들이었고 세 명의 여동생들을 두고 있었죠. 아버지는 술에 취할 때면 우리를 때리셔서 우리에게 늘 매맞은 자국이 남았고 어머니는 눈이 검푸르게 멍들고 머리카락이 한 움큼씩 뽑히시곤 했죠. 때로는 걷지도 못할 지경이셨어요. 결국 어머니는 법원에서 접근 금지 명령을 얻고 이혼을 신청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집을 나가셨고 한동안 삶은 평안했죠.

0: 이야, 이렇게 평화롭게 식사하다니 정말 좋다.
1: 아버지가 떠나니까 우리가 더 잘 먹네. 아버진 술 마시는데 돈을 다 써버렸잖아.
0: 그래, 난 아버지가 음식을 갖고 와서 우리 보는 앞에서 혼자 드시는 게 정말 싫었어. 우리에겐 단 한 조각도 준 적이 없잖아.
1: 난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아버지가 우리 보고 장례식장에서 울지 말라고 했을 때가 너무 싫었어. 엄마는 그걸 다 어떻게 견디셨어요?
2: 그냥 살아야 하니까 살았던 것 같아. 이젠 네 아버지도 집을 나가셨고 보고 싶지 않지만은 네 할머니는 여전히 그리워.
1: 저도 그래요. 전 할머니를 사랑했어요. 할머니를 도와드리면 저희에게 용돈도 주시곤 했는데 그럼 아버지가 그 돈을 빼앗거나 강제로 내놓게 했어요.
2: 이젠 너희 도망가거나 숨을 필요 없어.
1: 2주에 한 번씩 주말에 방문하시는 것만 빼고요. 아버지가 떠나고 얼마 안 있어 형이 지역 농가에 일자리를 얻어 집을 나가서 그 농가에서 살았습니다. 그 후 동생 게리도 아버지와 함께 살기로 결정하고 집을 떠났죠. 그래서 집에는 남자는 오직 저 하나만 있었답니다. 어머니는 큰 슬픔에 잠기셨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꼭 껴안으시고 우셨습니다.
2: 난 어떻게 하니 마이크? 여긴 나를 보호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 네 아버지가 어떤 짓을 할지 모르는데.
1: 제가 있잖아요. 엄마, 제가 지켜드릴게요.
2: 제발 엄마를 떠나지 마, 마이크.
1: 안 떠나요. 약속할게요, 엄마. 며칠 후 남동생이 저희와 다시 살겠다고 돌아왔습니다. 삶이 거의 전과 같이 평범해졌죠. 난생 처음으로 방과 후에 친구들과 어울릴 수 있었지만 어머니가 걱정되는 것은 여전했습니다. 4월 23일은 아름다운 봄날이었습니다. 학교를 마치고 집에 왔는데 아버지가 방문하는 주간이 아니었는데도 집에 와 계셨죠. 우린 왜 아버지가 그 시간에 불쑥 집에 오셨는지 곧 알게 됐습니다.
3: 그래, 게리야. 아버지가 뒷문으로 들어오셨을 때 너희 엄마가 아버지의 엽총을 들어 네 여동생 방으로 가져가셨니?
0: 네. 그런데 아버지가 뒤쫓아가셔서 엄마를 쓰러뜨리고 총을 빼앗으셨어요. 제가 간신히 아버지에게서 총을 다시 빼앗았고요.
3: 너는 어디 있었니, 마이클?
1: 전 엄마의 엽총을 가지러 엄마 방으로 뛰어갔어요. 다시 거실로 돌아가고 있을 때 게리가 아버지의 총을 들고 문 쪽으로 뛰어가는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제가 동생에 앞서서 달렸죠. 그리고 총을 땅에 대고 쏘고 후엔 땅에 던져버렸어요.
3: 왜?
1: 아버지가 그 총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려고요.
3: 그렇다면 총이 밖에 있었는데 엄마가 어떻게 총상을 당하신 거지?
0: 제가 집 바깥으로 달아나던 중에 손에서 아버지의 총이 미끄러져 떨어졌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그 총을 낚아채셨고요.
3: 넌 어디로 왔지?
0: 아버지 차 뒤로 뛰어가서 숨었어요.
3: 그럼 마이크 너는?
1: 저는 헛간 뒤에 숨었어요. 다시 집안으로 뛰어들어갔을 때는 엄마 신음소리를 들었는데 아버지가 엄마를 찍어 누르고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에게 달려들어서 쓰러뜨리고 엄마에게서 떼어놓았어요. 그러자 아버지가 엽총을 움켜쥐고 저를 향해 휘두르셨어요. 그래서 전 급히 뛰어나와서 다시 헛간으로 도망쳤어요. 숨어있는 동안 엽총이 발사되는 소리를 들었어요.
3: 게리야, 넌 계속 아버지의 차 뒤에 숨어있었니?
0: 아니요. 집 주변을 기어서 나간 뒤에 창문 안을 엿봤어요. 그리고 총성이 들렸을 때 아버지가 어디 계시는지 확인하려고 들여다봤어요. 아버지는 총을 들고 계시다가 뒷문으로 걸어 나가셨고 엄마는 부엌 바닥에 쓰러져 계셨어요.
3: 아버지가 총을 갖고 밖에 나갔다고?
1: 네. 아버지가 저희에게 집으로 돌아오라고 고함을 쳤지만 아버지 눈에 띄지 않으려고 멀리 도망가서 풀숲 속에 숨었어요. 아버진 결국 다시 집안에 들어가셨어요.
4: 그때가 바로 제가 차를 타고 도착한 때입니다.
3: 기록을 보면 당신은 희생자의 오빠인 앤드류시군요.
4: 네. 게리가 차를 향해 달려와서 이렇게 말했어요. 외삼촌,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아버지가 엄마를 총으로 쏘았어요.
1: 남동생은 외삼촌의 차에 급히 올라탔고 두 사람은 멀리 가버렸습니다. 제 평생 그렇게 외로움을 느낀 적이 없었습니다. 그 순간 제 삶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면서요. 아버지가 나를 쫓아오면 어떡하지? 그 후 곧 죄책감이 저를 압도했죠. 곧 경찰이 도착해서 아버지에게 집 밖으로 나오라고 명령했고 아버지가 두 손을 올린 채 나타난 순간 외삼촌도 다시 돌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보안관이 아버지에게 수갑을 채웠죠. 외삼촌은 주먹으로 아버지 얼굴에 펀치를 날렸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보려고 안으로 가만히 들어갔어요. 어머니는 피투성이가 된 채로 누워계셨죠. 경찰이 와서 제 팔을 잡고 외삼촌 차로 데리고 갔고 외삼촌이 우리들을 모두 차에 태워 댁으로 데려가셨습니다. 초코우유 한 잔 더 마셔도 돼요?
4: 그래, 마이크.
1: 저희는 한 번도 집에서 초코우유를 마셔본 적이 없어요. 유일하게 먹어본 시리얼은 가끔씩 먹어본 콤플레이크가 전부였어요.
4: 원하는 대로 마음껏 먹으렴.
1: 아버지는 어떻게 되셨어요?
4: 지금 감옥에 있어. 그 인간 걱정은 하지 마.
1: 외삼촌과 외숙모는 저희에게 매우 친절하게 대해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은 이미 자녀가 두 명이 있어서 갑자기 다섯 아이를 떠맡게 된 스트레스를 갖게 되었죠. 2주 후 저는 학교로 돌아갔고 5월에 우리들은 연방지방법원에서 예심을 위해 아버지와 대면해야 했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이 한 일에 대해 조금도 미안해하지 않았죠. 전 아버지 측 변호사의 질문에 아버지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난 아버지 싫어요. 정말로 저는 아버지를 증오했습니다. 하지만 증오심을 내보이지 않으려고 조심했죠. 왜냐하면 아버지가 자유롭게 풀려나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아버지는 연방순회법원으로 넘겨져서 살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다음 재판이 다음 달로 예정됐고 그 무렵 학기는 끝나 있었습니다. 재판은 시작됐고 우리 형제들은 또다시 각자 증언을 했죠. 재판 중반쯤에 담당 검사가 우리 형제들을 외삼촌과 함께 불렀습니다.
3: 지금 다들 아주 잘하고 있어. 네 아버지가 너희를 위협하도록 그냥 두지도 않았고.
1: 아버지가 선글라스 너머로 저를 노려보고 있던데요.
4: 제가 보기엔 이기는 건 식은 죽 먹기 같아 보이는데요.
3: 모르시는 말씀입니다. 피고인 측 변호사들은 유리한 고지를 얻기 위해 법을 이용하는 데는 매우 영리한 사람들입니다.
1: 저희는 아버지가 유죄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엄마를 위해 정의로운 심판이 내려지길 원해요.
3: 나도 같은 심정이란다, 마이크.
0: 아버지 측 변호사는 얼간이에요.
1: 그 사람이 어떻게 그걸 정당방어라는 식으로 말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3: 그 변호사의 의도는 배심원들 마음속에 의심의 씨앗을 심어놓으려고 하는 거야. 실은 우리가 1급 살인 판결을 얻어낼 수 있을지 좀 확신이 없습니다.
4: 설마, 말도 안 돼요.
3: 현실이 그래요. 내 생각엔 우리가 너희 아버지에게 2급 살인 판결을 받도록 청원할 기회를 주는 게 좋을 것 같다.
4: 그 말은 감형을 하자는 뜻인가요?
3: 그렇게 하면 피고가 6명의 자녀들 모두 18살이 될 때까지 출소되지 못하도록 할 수 있거든요.
4: 그럼 최소한 16년은 복역하겠군요.
3: 저희가 막내 따님이 18살이 될 때까지는 가석방의 가능성이 전혀 없이 25년에서 30년형을 받도록 요청할 겁니다.
4: 당신들이 결정을 내려주시는 게 좋겠어요.
3: 최종 결정은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1: 아버지는 청원 제안을 받아들였고 어머니를 총으로 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막내 여동생이 18살이 될 때까지 가석방의 가능성이 전혀 없이 25년에서 30년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정의가 승리했다는 느낌을 갖고 법정을 나왔죠. 하지만 우리가 법에 대해 얼마나 무지했던지요. 그해 여름 외삼촌과 외

0: 전 떠나기 싫어요.
1: 미안하다. 하지만 우리도 선택의 여지가 없어.
2: 우리 형제들 중 아무도 우리 인생의 그 중요한 시기에 왜 가족이 떨어져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외삼촌과 외숙모는 우리를 데리고 계시면서 최선을 다하려고 애를 쓰셨죠.
3: 네 형이 우리와 함께 사는 게 참 좋구나, 마이크. 남편에게도 큰 도움이 되고 있어.
2: 하지만 저희는 형이 정말 그리웠어요.
3: 그래, 너희 형제들 정말 고생이 많았지. 난 주님 없이 어떻게 그렇게 엄청난 일을 겪어낼 수 있는지 상상이 안 돼. 주님은 우리의 목자이시고 우리를 지켜주는 분이야. 그분은 너에게 엄청난 평안을 주신단다. 그 어떤 일이 있다 해도. 네 형은 우리랑 같이 교회 다니는데 너도 내일 우리랑 같이 교회에 가겠니?
2: 네, 좋아요.
4: 예수님에 대해서 세례요한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말에서 요한은 무엇을 의미했을까요? 아담이 하나님께 대해 반역한 후 우리는 모두 하나님과 분리된 채로 죄 가운데 태어납니다. 우리의 죄의 본성에 대해 유일한 치료책이며 유일한 소망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보혈이죠. 성경은 히브리서 9장에서 말씀하십니다.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직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은 죄 가운데 죽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2: 유감스럽게도 당시 제 마음은 복음에 열려있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견뎌내야 하는 비극 속을 걷고 있는 중이었죠. 점차적으로 주말에 농장에서 보내는 시간이 줄어들면서 전 혼자 방 안에 고립되어 조립식 차를 만들었습니다. 그 시절 아버지는 감옥에서 저에게 편지를 보내기 시작하셨죠.
5: 마이크, 편지가 또 왔니?
2: 네. 왜 계속 저에게 편지를 보내는 걸까요?
5: 누가 알겠니? 아마도 죄책감을 덜고 싶어서 그러나 보네.
2: 하지만 아버지는 그 일에 대해 아무런 양심의 가책이 없어요. 제가 아버지에게 어떤 감정인지 그 점을 분명히 했었는데도요.
5: 아버지가 용서를 구했니?
2: 아니요. 편지엔 비난과 엄마에 대한 거짓말들로 가득 차 있어요. 여기요. 한번 읽어보세요.
5: 맙소사, 네가 그때 방아쇠를 당기지 않았더라면 네 엄마가 아직 살아있을 거라고 썼네. 이 인간 이건 미친 거 아니야? 자기 책임을 거부하고 있어.
2: 매달 아버지는 편지를 썼지만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편지들을 제 방에 있는 상자에 넣어버리는 게 전부였죠. 그리고 농장에서 일하는 시간을 늘렸고 다음에 여름 15살 땐 외삼촌 댁을 떠나서 형이 살고 있는 농장으로 들어가기로 결심했죠. 그 후 16살 고등학교 2학년 봄에 새로운 위협적인 일이 다가왔습니다.
5: 너도 법정에서 온 소식 들었니?
2: 오늘 편지 받았어요. 법정에서 아버지의 살인 유죄 판결에 항소할 권한을 승인했다니 믿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이건 부당해요. 아버진 유죄라고요. 공개 법정에서 직접 시인했잖아요.
5: 그리고 마이크, 법원에서 너보고 네 아버지 편지들을 제출하라고 했어.
2: 뭐라고요? 절대 그렇게는 못해요.
5: 안 될 게 뭐 있니? 그 편지들은 그 작자가 얼마나 미친 인간인지 보여주고 있는데.
2: 아버지가 정신 이상이 있다고 호소하려 할지 몰라요.
5: 검사는 그 편지들이 네 아버지에 대한 기소권에 승소할 힘을 줄 거라고 하던데.
2: 그들은 이미 충분한 증거를 가졌어요. 아버지도 법정에서 유죄를 인정했잖아요. 전 아버지 측 변호사를 못 믿겠어요. 그래서 제출 안 할 거예요. 저는 편지들을 모조리 불태웠습니다. 그 후 재판 바로

0: 직전에 아버지는 유죄를 인정하며 2급 살인으로 감형해달라는 청원을 했죠. 하지만 우리는 그 사실을 전혀 몰랐고 법정에서 아버지의 형을 감형했으며 가석방이 전혀 없을 거라는 약속도 기각했다는 통보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 해가 지나서 나중에 법원은 형과 여동생에게 미시건으로 돌아가라는 요구를 했습니다. 한동안 남동생은 그 지역 내에 또 다른 농가에서 지냈고 그 후 다시 외삼촌 댁으로 돌아왔습니다.
1: 형은 그 농장에서 사는 거 좋아?
0: 괜찮아. 너 플로리다에서 잘 못 지냈나 보구나.
1: 렉스 삼촌은 항상 운전하느라 밖에서 살고 외숙모는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는 거 싫었어. 나 죽고 싶었어, 형.
0: 뭐? 왜?
1: 엄마가 보고 싶어서 그런 것 같아. 항상 마음이 너무 우울해.
0: 그래, 나도 마찬가지야.
1: 내가 그날 밤 총을 떨어뜨리지만 않았어도 좋았을걸.
0: 그때 우린 너무 무서워서 제정신이 아니었어. 나도 아버지가 나한테 엽총을 휘둘렀을 때 달아났었어. 내 기분은 어떨 것 같니?
1: 이젠 우리가 그 일에 대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0: 그래도 아버지가 아직 감옥에 있어서 난 좋아. 아버지가 출소되지 않았으면 좋겠어. 난 아버지를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야.
1: 나도 그래. 아버진 우리 가족을 파괴시켰어.
0: 나 그동안 교회에 많이 다녔어. 근데 목사님은 늘 사랑과 용서에 대해 말씀하시지만 아버지에겐 아니야.
1: 형이 교회에 간다고?
0: 괜찮던데. 거기 가 있으면 마음이 편해져.
1: 나도 예전에 한번 성경 캠프에 갔던 게 기억난다. 그때 예수님께 나를 구원해달라고 기도했었는데.
0: 그분이 우리 엄마를 구해주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1: 그래. 나 아마도 농장으로 다시 돌아갈지 몰라.
0: 왜? 앤드류 삼촌이 우리에게 정말 잘해주셨잖아.
1: 그래, 나도 알지. 그런데 외삼촌과 외숙모가 서로 갈라지시려나 봐.
0: 외삼촌과 외숙모가 이혼하신 후 여동생들 중 두 명은 형과 제가 사는 농장으로 왔습니다. 게리는 지역의 다른 농가로 돌아갔죠. 고등학교 3학년 여름방학에 저는 성경 캠프에 갔습니다. 목사님의 설교 시간을 포함해 그 캠프는 멋진 경험이었습니다.
2: 성경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이 지금 제단 앞으로 나와서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주님과 구세주로 영접하면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다가올 그분의 진노에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3: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애청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죄를 위해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자 그분의 생명과 보혈을 흘리신 사실을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화목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은 약속하십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4: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5: 물고기들은 위험에서 벗어날 때 서로 부딪히지 않는 비밀이 있습니다. 신비한 창조의 세계에서 지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6: 오늘의 주제는 무리지어 사는 물고기들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2만 여종 정조되는 많은 종의 물고기들에게 내장시켜 놓으신 지혜를 배우고자 합니다. 먼저 물고기들은 무리를 지어 살아가는 법을 배우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태어날 때부터 어떻게 무리를 지어 살아가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100만 마리가 넘게도 무리를 짓는 것은 물고기들에게 이점들을 제공합니다. 먼저 천적들로부터 많은 보호를 부여받습니다. 한 무리 물고기들이 공격을 받거나 깜짝 놀랐을 때 서로 부딪히지 않고 그 위험으로부터 폭발하는 불꽃놀이처럼 퍼져나가는지를 의아하게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물론 물고기들은 서로 볼 수가 있어서 자기 옆의 물고기가 어느 쪽으로 가는지를 분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물고기들은 또한 특별한 장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레터럴 라인즈라고 부르는데 이 장기는 피부 바로 밑에 몸체의 길이를 따라 흐르는데 예민한 털로 채워져 있습니다. 이 털들은 물고기 주위 물의 움직임을 감지하므로 각각의 고기는 물의 조그마한 움직임을 통해서도 자신의 이웃의 방향과 속도를 예민하게 감지해낼 수가 있습니다. 무리를 지어 사는 물고기들의 이 특별한 장기와 무리를 지어 그 이점을 누리는 물고기들의 행태는 결코 우연한 유전인자의 조합의 산물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들은 당신이 만드신 모든 만물을 보살피시는 창조주를 증언하는 증거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물며 이 물고기들을 생각하시거늘 얼마나 더 인간들을 찾으실 것이며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간들과 생명의 관계를 갖기를 얼마나 더욱 소원하시겠습니까?
5: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와 그 권능을 증거하는 신비한 창조의 세계. 본 프로그램은 미국 크리에이션 모멘트의 허락을 받고 번역하여 방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께서는 korean@bbnmedia.org로 이메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자녀와 혹은 부부간에 다투고 난 뒤에 어떤 방법을 통해서 화해를 하십니까? 미안하다며 먼저 건네는 사랑의 표현은 상대방의 마음을 풀어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제 딸에게 야단을 치고 난 뒤에는 꼭 안아주면서 미안하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물론 먹을 것이 있다고 하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라고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용서를 구한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과 화목될 수가 없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에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화목 제물이 되셔서 친히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는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입니다.

0: 어두운 세상에 복음의 문을 여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케 하실 것이요. 금주의 좋은 소식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속성 가운데 아주 두드러진 것은 바로 용서와 자비하심이 아니겠습니까? 성도들은 그 인격이 최종적으로 하나님을 닮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용서와 자비함을 본받아 타인을 용서하고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 이하에는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저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배운다면 능히 원수까지도 사랑하며 또 그를 위해서 축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놓이시며 쉴만한 물가으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옛날에 이 마을 저 마을로 실과 단추를 팔러 다니는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는 갈림길에 서면 공중으로 막대기를 던져서 그 막대기가 가리키는 곳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라 생각하고 그 길을 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할머니가 갈림길에 서서 어떤 길로 가야 될지 알기 위해서 막대기를 던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노파는 계속해서 막대기를 반복해서 던졌습니다. 그러자 지나가는 사람이 그것을 보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왜 할머니는 그렇게 막대기를 계속해서 던지십니까? 그러자 노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막대기가 계속 오른쪽으로 가는 길만 가리키고 있잖아. 나는 왼쪽으로 가고 싶은데. 그리고는 노인은 가고 싶어하는 길을 막대기가 가리킬 때까지 계속해서 던졌다는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모든 걸음을 하나님께 맡긴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그 실상 뚜껑을 열어보면 자신의 삶을 맡기는 것 같은데 자기가 의도한 대로 기도하고 자신이 계획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고집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모든 삶을 맡겨드리기 원하십니까?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하나님께서 그 걸음을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0: Bible Broadcasting Network,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비비엔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케 하실 것이요. 금주의 좋은 소식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이었습니다.
1: 주의 어린이 친구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우리 친구들, 음식을 먹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2: 아니요.
1: 그래요. 예수님도 하늘에서 내려온 영원한 양식이라고 하셨어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 없이 살 수 있을까요?
2: 아니요.
1: 네,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자, 이제 함께 말씀드려요. 쉿.
3: 조용히 해.
4: 이 드라마는 어린이 복음 전도를 목적으로 독일 G뉴스에서 제작했습니다. 엘리야와 아합 왕.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장대비가 쏟아졌습니다. 불과 며칠 만에 논과 밭과 들판이 가뭄에서 벗어났습니다. 누가 비를 내리게 하셨을까요? 누가 모든 자연을 돌보실까요?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고 하나님만이 비와 햇빛을 내려주신다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까맣게 잊어버리고 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나무와 돌로 만든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 중에 바알이라는 우상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바알이 곡식과 과일과 가축들을 돌봐준다고 믿었습니다. 이러한 거짓된 우상을 섬기도록 한 사람이 아합 왕입니다. 이 일은 아합 왕이 나쁜 여자와 결혼을 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이사벨입니다. 그녀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결혼하면서 자기가 섬기던 바알이라는 우상을 이스라엘에 가지고 온 것입니다. 아합 왕은 모든 국민에게 바알을 섬기라고 명령하였습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그 명령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진정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엘리야가 기도했습니다.
5: 3년 동안 이스라엘 땅에 비가 내리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오직 하나님만이 비를 내리시고 모든 곡식을 자라게 하시는 줄 믿게 될 것입니다.
4: 하나님이 오직 한 분이심을 모든 사람이 알게 될 것이라고 엘리야는 믿었습니다. 엘리야는 아무런 약속도 하지 않고 왕이 사는 궁궐로 갔습니다. 그리고 왕 앞에 당당히 서서 말했습니다.
6: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확신하건대 앞으로 3년 동안 한 방울의 비도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진정한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는 것을 당신이 이 일로 알게 될 것입니다.
4: 그리고 아합 왕이 말하기도 전에 엘리야는 사라져버렸습니다. 그 다음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음 이야기를 많이 기대해 주세요.

어린이 보금 드라마. 저는 김연아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이 드라마는 인터넷 홈페이지 www.wol-children.net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0: 주의 어린이 친구들,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어때요?
1: 좋아요! 예수님 최고예요!
0: 맞아요. 우리 예수님이 최고! 그리고 말씀을 듣고 어렵거나 물어보고 싶은 게 있으면 언제든지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주의 어린이 또 만나요!
1: 네!

사랑하는 어린이 친구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위대한 사람들의 배후에는 그의 어려운 환경에 있었던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토마스 에디슨은 기차에서 신문을 파는 소년이었습니다. 카네기는 한 달에 4달러를 받고 일한 소년이었습니다. 록펠러는 주당 6달러를 받고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그들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에게 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 그것은 바로 비전인데요. 이 비전을 가지고 있는 자만이 하나님 앞에서 성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찬양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의 장래 비전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0: 함께하고 계시는 BBN은 웹사이트를 통해서 구도자들이 복음의 진리를 쉽게 접하고 또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웹사이트를 보시면 천국으로 가는 길 혹은 성경이 가르치는 것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혹은 주변에 구원받아야 될 이웃이나 동료가 있다면은 BBN 한국 방송을 소개해 보십시오. 그리고 특별히 제 웹사이트 상에 있는 천국으로 가는 길이나 성경이 가르치는 것들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당신이 도우실 수 있습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의 그 마음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복음의 소리를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양식 시간입니다. 우리 몸은 음식을 통해서 삶을 영위합니다. 김상보 목사님과 함께 우리 영을 위한 음식을 채울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0: 우리는 외지인이 아닙니다. 에베소 2장 19절에 이런 말씀 있죠.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어느 8살 된 소녀 하나가 있었는데, 자기가 살고 있던 나라에 자기가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말을 듣고 마음이 무너졌답니다. 그리고 그 아픔이 지속됐다고 그래요. 이 아이의 가족은 전쟁으로 인해서 파괴된 나라의 난민촌에서 새로운 나라로 이민을 갔는데, 소녀의 이민 카드에는 외국인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찍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카드를 볼 때마다, 아, 나는 외국인이구나, 자기가 그 나라에 속해 있지 않다고 하는 느낌을 늘 갖고 있었답니다. 근데 이 소녀는 이제 어느덧 성인이 돼서 예수님을 믿게 됐대요. 그렇지만 아직도 환영받지 못하는 이방인이라는 느낌에 시달리면서 여전히 소외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가 에베소 2장에 있는 약속의 말씀들을 보게 됐대요. 12절에 그 오래되고 불편한 외국인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았는데, 그때 거기 성경에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었지만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었고 외국인이었고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었다. 그러면서 계속 읽어 내려가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 때문에 그 여자의 지위가 달라졌어요. 어떻게 변화됐는지 알게 됐다고 합니다. 19절에 이르러서 이제부터 너희는 외국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그런 말씀이 있었어요. 이제는 이분이 하나님의 사람들과 같은 동료 시민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자신이 천국의 시민임을 알게 되자 이 여성은 큰 기쁨을 누렸다고 합니다. 여성은 이제 다시는 이방인으로, 외국인으로 지내지 않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이분을 받아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언제까지 그렇게 멀어져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먼 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를 전해주셨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주님의 영원한 나라의 시민들로 만들어주셨어요. 예수님의 몸으로 하나가 된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여러분은 지금도 소외됐다고 느끼시나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든 자녀를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도록 부르셨다는 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주님을 사랑하고 믿는 다른 이들과의 교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시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립니다. 아멘.
1: 지금까지는 오늘의 양식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방송을 통해 나누고 싶으신 이야기가 있으시면 저희 BBN 신앙상담 대화방을 통해 저희들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주소는 bbnchat.org입니다. bbnchat.org입니다. 또한 오늘의 양식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으시면 odb.or.kr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복음 증거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습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며 말씀을 전파하라고 하는 디모데후서 4장 2절의 말씀을 어떤 방법으로 실천하고 있습니까? 만약 여러분들께서 이 말씀에 그리낌을 받는다면 저희들이 여러분들에게 좋은 아이디어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웹페이지 상단에 있는 BBN ITL 카드 신청하기란을 클릭하셔서 ITL 카드를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건네줄 수 있는 작은 명함 크기의 ITL 카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 ITL 카드를 받으실 여러분들의 주소를 입력해 주시면 저희들이 무료로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은 이 ITL 카드를 건네주시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0: 복음의 소리를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케 하실 것이요. 금주의 좋은 소식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이었습니다.

0: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겉모습을 바꾸는 일보다 속사람을 바꾸는 일을 더 기뻐하십니다. 말씀으로 새롭게는 그런 우리의 속사람을 말씀으로 변화시키는 시간으로 청취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말씀으로 새롭게 이 시간에는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하는 비전을 가지고 남가주 새누리교회를 담임하시는 박성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귀한 말씀 들으시는 가운데 청취자 여러분들의 마음이 날로 새로워지시기를 바랍니다.
1: 미국의 유명한 호텔 중에 메리앗 호텔이라고 하는 호텔이 있죠. 이 메리앗 인터내셔널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호텔 체인입니다만은 이 호텔에서는 매년 회사 발전에 가장 공헌을 많이 한 사람에게 주는 최고 공로상 제도가 있습니다. 오래전에 뉴욕타임즈에 한 분에 대한 소개가 났습니다. 이분은 1994년도에 이 상을 수여한 분인데 필 아델만이라고 하는 남자분입니다. 이분은 그 회사 중견 간부도 아니고 치프 이그젝티브도 아닙니다. 매사추세츠의 캠브리지에 있는 메리앗 호텔에서 도어맨, 일종의 수입이 있었던 그런 이런 사람이죠. 도어맨이라는 그런 분입니다. 이분은 매일 하는 일이 날마다 호텔 문 앞에 서서 손님이 들어오시게 되면 짐 옮겨드리게 되고 또 나가시게 되면 택시를 잡아서 문을 열어주는 이런 일을 하는 분입니다. 어떻게 이런 분에게 그 명예로운 최고의 상이 주어졌을까요? 이유는 이것입니다. 그 사람 얼굴에 항상 넘쳐나는 미소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어떤 일을 당하든지 누구를 대하든지 변함없이 웃어주는 그 환한 미소가 회사 이미지를 밝게 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해서 큰 상을 준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역할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앞에 서서 일하는 한 사람이 전체 얼굴을 대표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영향은 대단한 것입니다. 그 사람의 표정이 밝으면 전체가 밝아지게 되죠. 그 사람 표정이 어두워지게 되면 전체가 어둡게 보이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크리스찬 삶도 우리가 보여주는 삶의 모습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기 전에 우리를 먼저 보냅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사느냐가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보여주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인식하지 못한 채 함부로 살게 되면 개인이든 교회이든 결과적으로 복음의 문을 가로막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오래전 영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인도에서 영국으로 유학 온 학생이 하나 있었는데 모한다스라고 하는 청년이었습니다. 변호사가 될 꿈으로 법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런던에 있는 대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원래는 철저한 힌두교 집안에서 성장했습니다마는 유학생활하는 중에 성경을 접하게 되고 성경을 깊이 있게 읽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너무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기독교인이 될 마음을 먹고 런던에 있는 한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그랬는데 문전에서 쫓겨나고 만 것입니다. 너같이 미개한 유색인이 백인들의 교회에 들어올 수 없다 이유로 문전 박대를 당했습니다. 아시겠지만 그 당시는 영국이 인도를 식민지로 삼고 있던 때이기 때문에 인도 사람에 대한 인종차별이 극심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분이 교회를 떠나면서 남겼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는 존경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싫어한다. 이 말을 남기고 다시는 교회를 나가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인지 아시겠습니까? 인도 10억 인구를 이끌었던 마하트마 간디에 대한 스토리입니다. 이 마하트마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칭호입니다. 위대한 정신이라고 하는 칭호이지 이름이 아닙니다. 이 마하트마 간디가 결국 인도로 돌아가서 인도 전체를 이끈 것입니다. 만약 그때 교회가 그를 받아주었더라면 얼마나 인도의 기독 영향이 크게 펼쳐져 갔겠습니까? 근데 아쉽게도 영국 크리스천들의 얄팍한 인종차별 때문에 복음의 문이 닫히고 만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이 오늘날은 일어나지 않을까요? 우리의 삶 가운데는 이와 같이 행할 때가 없을까요?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는 대로 오늘 복음이 땅에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 같은 경우에는 교회 나간다 그러면 이상하게 볼 정도로 복음의 위치가 땅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왜 복음의 명성이 이와 같이 실추되었을까요? 복음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완전한 것이죠.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과 소망을 담고 있기 때문에 복음은 누구에게나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받았다고 말하는 여러분과 제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복음의 명성을 땅에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땅에 떨어진 실추된 복음의 명성을 다시 회복하려면 우리의 삶이 먼저 바르게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세상이 바라는 정도의 삶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을 넘어선 삶을 보여줄 수 있게 될 때에 참 복음의 가치를 드러낼 수가 있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물어야 될 질문이 이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어지면 실추된 복음의 명예를 회복하고 다시 복음의 꽃을 피게 할 수 있을지 오늘 주신 이 본문을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같이 읽은 본문에 보시면 우리가 세상 속에 보여줄 수 있는 삶의 자질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3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가장 큰 선했던 우리 하나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그리끼지 않게 하려고 했다. 여기서 말하는 직분은 앞에서 설명해온 복음의 사역을 말하는 것이죠. Ministry of the Gospel,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최대 관심사는 뭐냐고 하면 우리가 계속해왔던 이 복음의 직분, 복음의 사역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함으로써 사람들에게 그 침돌이 되지 않게 하기를 원한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최대 관심사였습니다. 그래서 비방을 받는다고 하는 이 말의 뜻은 사실은 손상을 입는다, 조롱을 받는다, 신용을 잃어버린다, 그런 뜻의 단어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 개인의 평안이나 안전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는 어떻게 되든 오케이예요. 그러나 만일 복음에 손상이 간다든가 복음이 세상의 조롱거리가 된다면 이건 용납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명성에 금이 가면 하나님의 선교사역이 무너지게 되고 결과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비전 자체가 붕괴되기 때문에 바울은 복음의 명성을 귀하게 여긴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동일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말 복음이 소중한 것이라고 정말 믿는다면 복음의 가치가 손상되지 않도록 우리 삶을 변화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이 어떠한 모습으로 변하게 되면 다시 복음의 명성이 올라가게 되고 우리 때문에 복음의 꽃이 피어나는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을까요? 오늘 같이 봉독한 본문에 보시면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의 명성을 회복하고 복음의 꽃을 다시 피게 하기 위해서 본인이 선택했던 몇 가지 삶의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복음의 꽃을 피우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면 첫 번째로 자발적 고난이 필요합니다. 억지로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내가 자원해서 당하는 고난, 이것이 복음의 꽃을 피게 하는 것입니다. 4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이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이 하면은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자천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천한다는 말의 뜻이 뭘까요? 스스로 추천한다, 그런 뜻이에요. 누가 떠밀어서 할 수 없이 뛰어난 사역에 뛰어든 사역이 아니라 자신이 원해서 택한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내가 이와 같이 선택했고 택했기 때문에 가지게 된 이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본인이 겪어야 했던 수많은 고난들을 오늘 본문에서 나열하고 있습니다. 카운트해 보시면 10가지 고난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많이 견디는 것이라고 했죠. Endurance. 어떠한 문제를 당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견딘 것입니다. 두 번째는 환란. 환란이라고 하는 것은 thalassis, 짓누르는 압박을 말합니다. 세 번째로 궁핍. 여기서 궁핍이라는 단어는 가난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hardship, 피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과 슬픔을 총괄하는 hardship을 궁핍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네 번째로 고난. 사실 옛날 성경인 개역 한글에서는 곤란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저는 그 번역이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좁은 공간에 갇혀서 꼼짝할 수 없게 된 상태, 이것을 곤란이라고 말하죠. 다섯 번째로 매맞음, 채찍에 맞는 것을 말합니다. 여섯 번째로 갇힘, imprisonment. 사도 바울은 여러 차례 감옥에 투옥당했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네 차례 감옥에 갇힌 것으로 나와 있죠. 그가 빌립보에 갇혔고 예루살렘, 가이사라, 로마에 갇힌 기록이 나옵니다. 그러나 클레멘트 롬이라고 해서 우리 초기 교부 중에 한 분인 그분의 설명에 하면은 바울이 최소한 일곱 번 투옥됐다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의 생애 가운데는 수많은 감옥 생활이 있었어요. 일곱 번째로 난동. 난동이라고 하는 것은 riot, 마업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폭도들에 의해서 일어나게 된 폭동을 말하는 것이죠. 여덟 번째로 수고로움, 탈진하도록 일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홉 번째로 자지 못하고 열 번째로 먹지 못했어요. 여러분, 여기에 나열된 고난은 결코 쉽지 아니한 고난입니다. 오직에 있으면 크리스토스톰이 이것을 고난의 눈보라, blizzard of the troubles, 고난의 눈보라라고 그렇게 표현했겠습니까? 근데 놀라운 사실이 무엇인가요? 이와 같이 엄청난 고난을 바울은 자원해서 받았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천해서 스스로 원해서 이 고난의 직을 감당한 것입니다. 피하려면 피할 수 있었습니다. 도망치면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피하지 아니하고 뒤로 숨지 아니하고 오히려 당당하게 그것을 당했어요. 왜 바울은 피할 수 있는 고난을 피하지 아니하고 이 고난을 스스로 당했을까요? 이유는 또 한 가지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복음의 문을 열기 위함이었어요. 실제로 사도행전을 읽어보시게 되면 사도 바울이 당한 고난 때문에 복음의 문이 열렸던 많은 예들이 사도행전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를 소개해드리자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빌립보 감옥의 케이스죠.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을 전가하다가 체포당하게 됩니다. 재판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옷을 찢고 매를 때린 후에 만신창이가 된 그들을 착고를 채우고 지하 감옥에 가두어 버렸어요. 분명히 억울한 고난이죠.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되면 곡소리가 터져나오고 불평과 원망이 터져나와야 되는데 그들은 한밤중에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불신자들에게는 충격을 준 것입니다. 그들의 기대와 전혀 다른 반응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아니, 때렸으면 울어야 되는데 어떻게 찬송이 나오냔 말이죠. 억울하게 당했으면 원망하고 항의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감사가 나오냐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들은 충격을 받습니다. 도대체 저 사람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길래 고난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당당하단 말인가? 이것이 변화의 도화선이 되어서 불신자의 마음이 열리게 되고 복음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우리 잘 아는 바처럼 빌립보 간수 가족 전체가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받게 되고 이것이 빌립보 교회 부흥의 계기가 된 사실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27장에 나오는 유라굴로 광풍의 케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과 276명의 로마 군인을 태운 배가 지중해 한복판에서 풍랑을 만났습니다. 유라굴로라는 이 광풍은요, 약 10월경에 불어오는 엄청난 스톰을 말합니다. 이와 같은 풍랑 앞에 14일 동안 그들은 밤낮 없이 풍랑이 불어오는 가운데에 모든 사람이 패닉 상태에 빠지고 절망 속에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그때 바울이 그들 앞에 나서서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여 안심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So take courage, man. I believe God.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두려워 벌벌 떨며 절망 가운데 공포 속에 빠져 있는데 어떻게 사도 바울은 그 사람들을 위로하는 말을 풍랑 한가운데서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바울의 심령 가운데 그들이 가지지 못한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 결과 죄수로 끌려가던 바울이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을 이끄는 리더가 되고 지금까지 그들을 관리했던 로마 군인들이 그의 수하에 들어온 사람처럼 순종하는 것을 성경이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 속에서 그 빛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고난 가운데서 어떤 것을 보여주느냐, 어떠한 용기와 믿음의 진수를 보여주느냐가 복음을 복음되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모두가 코로나라고 하는 정말 전대미문의 큰 고난의 과정을 통과하고 있죠. 이와 같은 때이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서 바른 용기를 보여줘야 돼요. 바른 믿음을 보여줘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한 복음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이와 같은 고난 가운데서 보여주게 되면 사람들의 마음속에 문이 열려지게 되고 복음이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오래전 구소련에서 그 시베리아 감옥이 있죠. 그 감옥 안에 이런 일이 일어났었습니다. 이 보리스 콘필드라고 하는 의사 한 분이 감옥에 투옥됐습니다. 그때는 스탈린 치하였기 때문에 주로 사상범이나 억울하게 들어온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 보리스 콘필드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편할 리가 없습니다. 자기는 억울하게 들어왔다고 생각을 하니까 항상 마음이 불편하죠. 그래서 그는 감옥 안에서 환자들을 수술하거나 직원들을 치료하는 일을 합니다만은 악한 일을 많이 저질렀어요. 자기 마음에 있는 증오심 때문에 환자들을 일부러도 상하게 만들기도 하고 때로는 그 내장에서 피가 조금씩 흐르게 해서 며칠 뒤에는 죽게 만드는 이런 악한 일도 자행을 했습니다. 그러는 중에 이 콘필드 박사가 감옥 안에서 무명의 한 크리스천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을 봤더니 항상 마음이 평강이 있어요. 짐작컨대 저 사람도 틀림없이 억울한 일을 당해서 들어왔을 텐데 단 한 번도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말을 듣지 않았어요. 항상 웃음을 잃지 않고 사람들을 잘 섬겼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아니 저분 안에는 뭐가 들어있길래 시베리아 감옥 속에서도 저렇게 찬송하며 살 수가 있다는 것인가. 그리고 콘필드 박사는 그를 통해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평소에 나쁜 짓을 많이 한 탓에 어느 날 밤 잠을 자다가 괴한이 내리친 흉기를 맞고 그는 감옥에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근데 그것이 이 스토리의 끝이 아닙니다. 이 콘필드 박사가 죽기 전날 밤에 한 사람이 암 환자를 수술했는데요. 그 환자에게 자기가 지금까지 지었던 죄에 대한 고백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솔하게 간증하며 증거를 내주었습니다. 그날 밤 그 암 환자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나중에 암이 회복된 후에 감옥에서 나가게 됩니다. 이 환자의 이름이 알렉산더 솔제니친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아시면 아시겠지만 서구 사회에 소련의 세상을 폭로하고 사실 이분 때문에 구소련이 붕괴되었다고 할 정도로 굉장한 영향을 끼쳤던 사람. 이번에 1970년도에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게 되었죠. 시작은 무명의 한 크리스찬이었지만 그 속에 있던 복음의 능력이 콘필드라고 하는 의사를 감동시키고 콘필드의 마음속에 있던 복음의 능력이 솔제니친이라고 하는 아주 거대한 한 인물을 등장시키게 된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크리스찬은 결코 고난 앞에 굴복해서는 안 됩니다. 이 고난을 넘어설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그저 의미 없이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복음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이고 참 복음의 진수가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찬스이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을 피해 도망치는 인생을 살기보다는 고난을 넘어서 예수를 증거하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우리 삶을 통해서 복음을 다시 일어나게 하려면 1차적으로는 자발적인 고난,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은 영적인 자질입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가진 믿음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내면 속에 있는 질적인 영성을 보여주어야지 세상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6절과 7절을 보십시오. 거기 보시면은 우리가 갖추어야 될 영적 자질들이 9가지가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윌리엄 바클레이는 이것을 세 가지로 분류를 했어요. 9가지를 3등분을 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마음의 자질, quality of the mind. 우리 마음 속에 가져야 될 자질 세 가지를 이야기했는데요. 그것이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 이 깨끗함은 purity, 우리 마음이 맑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식으로 번역한 것은 사실은 신령한 지식을 말합니다. Understanding,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지식이죠. 세 번째로 오래 참음, patience. 이것이 우리 마음 속에 가져야 될 영적인 자질. 두 번째 분류가 심령의 자질, quality of the heart. 우리 심령 가운데 새겨질 자질을 세 가지 나열했습니다. 첫째가 자비함. 이 자비함이라고 하는 것은 forgiving heart, 누군가를 용서하는 마음을 말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감화라고 했죠. 이것은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 그 inspiration of the spirit, 성령이 주시는 감동 감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참 능력이죠. 세 번째로 거짓이 없는 사랑, genuine love를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세상에도 사랑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사랑은 가짜일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정말 보여줘야 될 진실된 사랑,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보여주어야지 세상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다 그런 뜻입니다. 세 번째 분류가 복음을 위한 무장입니다. Equipment for the work of the gospel. 복음을 위해 무장해야 될 세 가지 자질을 소개했어요. 첫 번째가 진리의 말씀, 두 번째가 하나님의 능력, 세 번째로 의의 무기를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복음을 방해하는 악한 자를 깨뜨리고 악한 영의 역사를 깨뜨릴 수 있는 파워를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요. 오늘 세상에 가지고 있는 이 거짓된 논리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파워풀합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훨씬 더 교묘하고 그럴듯해요. Subtle and plausible. 굉장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젊은 사람들이나 지성인들이 속아 넘어가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 새벽기도 때 잠깐 소개해드렸습니다만은 그 존 비비어가 쓴

왜 하나님이 그들을 징벌하시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굉장히 시리스한 사탄의 전략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goodness, 우리 인간이 순하다고 여기는 이것을 택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대신하게 하는 전략이에요. 이거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순하게만 하면 다 된 것일까요? 선한 것만 추구하면 하나님 없어도 괜찮은 것일까요? 아니, 더 정확하게 말씀드려서 진정한 의미의 선의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이 선입니다. 근데 선을 빙자해서 하나님을 배제시킨다면 어떻게 바른 삶을 살 수가 있겠어요? 이것은 굉장히 아주 교묘한 사탄의 전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소위 말하는 인본주의자들의 시도가 이와 같은 시도입니다. 인간의 존엄성, 얼마나 훌륭한 명제입니까? 인권, 평등, 자유, 얼마나 좋은 단어들인가요? 근데 이와 같은 선을 빙자해서 동성애를 주장하고 이것을 빙자해서 성경의 진리를 훼파하려고 한다면 이건 무서운 영적 공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신지 모르지만 요즘 한국에서 차별화 금지법이라고 하는 것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려고 법안을 만들고 그러지 않습니까? 차별화 금지, 얼마나 좋은 거예요. 남녀 차별을 없애고 가진 자 뭐 가지지 못한 데 차별을 없애고 차별을 준다는 건 참 좋은 것입니다. 근데 이 법안에 밑에 깔리는 진짜가 뭔지 아세요? 이 동성애자들을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트랜스젠더들, 성전환자들을 차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성애와 성전환의 모든 것들을 합법화시키자고 하는 것이 차별화 금지법인데 한국 사람 중에 80%가 찬성한다고 해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동성애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성적 취향에 대한 문제인 줄 알지만 아닙니다. 우리 가정의 근본을 파괴시키는 이슈예요. 이게 만일 보편화되게 되면요, 이제 한국에서 이게 법이 통과되면 동성애가 죄다, 잘못이다 말할 수 없대요. 말하면 안 돼요. 불법이 되는 것입니다. 만일에 이와 같은 것들이 퍼져가게 된다면요, 가정의 근본이 붕괴되고 우리 인류 자체가 다 붕괴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여러분과 제가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 무엇으로 무장해야 될지를 잘 생각해야 돼요. 제가 오늘 이 복음의 명성에 대한 설교를 하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는 복음을 좀 인기 있게 만들자 그런 말씀으로 이해하실지 모르겠는데요.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말이죠. 소위 말하는 파퓰라리즘. 저는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복음을 좀 세상 사람들의 인기에 부합되도록 상품처럼 잘 만들어서 그들의 구미에 맞도록 전하자 그렇게 주장한 분도 계시지만 저는 그게 절대 반대입니다. 그것은 망하는 길이에요. 오히려 저는 반대로 복음의 진술을 보여주므로 세상의 기준과 가치를 넘어서자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예요. 복음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복음의 아름다움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보다 더 높은 차원의 영적 자질을 보여줌으로써 그들의 심령 가운데 도전을 주고 참된 가치로 나오게 만드는 것, 이게 우리 모두가 추구해야 될 삶의 내용입니다. 솔직히 오늘날 복음이 사고로 취급받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물질이 부족하고 가진 것이 없어서 그럴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역사상 어느 때보다 한국 교회가 가진 것이 많은 시대를 보내고 있어요. 교회 안에 엘리트들이 많습니다. 재벌가들, 정치가들, 지성인들, 교수들, 전문인들 많이 있어요. 그런데 왜 교회의 신뢰도가 땅에 떨어지는 것일까요? 정말 있어야 될 것은 없고 없어도 될 것을 자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세상 지식은 있는데 신령한 지혜는 없습니다. 세상적인 파워는 많은데 성령이 주는 감화력이 없어요. 사랑에 대한 말은 많은데 지실된 사랑의 실체는 없습니다. 서로 잘난 척하며 외치는 소리는 많은데 참고 용납하고 세워주는 정신이 부족하기 때문에 복음이 가치를 잃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정말 복음의 명성을 회복하기를 정말 원한다면 우리 자신이 먼저 변해야 돼요. 내 영성이 새로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정말 세상이 가지지 못한 영적인 자질이 있어야 돼요. 참된 사랑이 필요합니다. 진리가 필요합니다. 성령의 감화력이 필요합니다. 이와 같은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 찰 때 세상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게 되고 참된 진리 앞으로 안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의 최대 과제인 복음의 명성을 회복하고 복음의 꽃을 피우는 데는 1차적으로는 고난을 맞서는 용기, 믿음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내면 속에서 나오는 영적인 퀄리티, 영적인 자질을 갖추어야 돼요. 그런데 또 한 가지 더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믿음을 통해 보여지는 반전의 삶이 있어야 됩니다. 즉 복음을 꼭 피우게 하려면 믿음의 반전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세상의 평가나

0: 기대치를 뒤집으려면 삶에 반전이 좀 있어야 돼요. 8절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8절을 먼저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이 세상의 평가에 연연하지 않고 소신껏 복음 전했다는 내용을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8절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말 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New Living Translation 이렇게 번역했어요. 사람들이 우리를 존경하든 멸시하든 whether people honor us or despise us, 사람들이 우리를 존경하든 멸시하든 그들이 우리를 악평하든 칭찬하든 whether they slander or praise us, 우리를 slander하든 혹은 praise하든 we serve God,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여기에 사도 바울이 가진 초월적 신앙 자세를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사람들의 평가에 연연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그것 때문에 가진 복음을 컴프로마이즈 하든지 진리를 컴프로마이즈 않았어요. 오히려 바울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세상의 기대와 평가를 넘어서는 크리스천 삶의 반전을 오늘 본문을 통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9절 10절 계속 보시게 되면 무엇 같으나 실상은, 이런 표현이 7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무엇 같으나 실상은, 무엇 같으나 실상은, 예를 들면은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았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음을, 무엇 같으나 실상은, 이 같으나라는 이 표현은 세상의 눈에 비친 우리의 모습을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들의 눈에 보이는 것으로는 속이는 자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상은 진실된 자다, 참된 자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게 되면요, 속이는 자처럼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왜냐하니까 죽은 예수가 살았다고 말하지 않나,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국이 있다고 말하지 않나, 이 사람들이 볼 때는 거짓말처럼 들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크리스천들을 겪어보니까 이들이 진짜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뜻이에요. 이게 참되라는 말의 뜻이 알레테스라는 헬라 말이 영어로 표현하면 authentic하다, 그런 뜻이에요. 테스트 해보았더니 진품이구나, 그런 뜻이에요. 크리스천 삶 이래야 되는 것입니다. 겪어볼수록 진국이구나, 진짜구나, 이런 말을 들어야 돼요. 얼핏 보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허황돼 보이고 거짓말처럼 보이는데 실제 겪어보니까 authentic한, 진짜다, 그런 뜻이에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살아가기 때문에 무명한 자 같은데 이들이 살고 난 삶의 자취를 보니까 아름다운 열매가 너무 많다는 뜻이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고 분명히 죽였는데 죽지 않는 것입니다. 죽더라도 느껴 팼는데 다시 살아서 복음의 길을 간단 말이죠. 어떻게 이와 같은 것이 가능할까요?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 때문인 줄 압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여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얼마나 위대한 반전입니까? 세상이 보기에는 고통 속에서 우려야 될 사람들인데 그들은 웃음을 잃지 않은 것입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가난한 인생 같은데 그들은 어디를 가든지 축복을 나누며 산 것입니다. 이게 사실 성경이 말하는 반전이에요. 세상의 기대와 평가를 뛰어넘어서 참된 축복을 만들어낼 수 있을 때에 세상은 여러분들이 하는 복음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우리 가진 복음을 그들도 갖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삶의 반전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요? 비결은 딱 한 가지입니다. 나를 죽이고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낼 때, 그때 비로소 인생의 반전이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삶, 이게 성경이 말하는 복음의 진수예요. Not me but Christ. 나의 영광이 아닙니다. 주님의 영광이에요. 나의 파워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파워예요. 나의 꿈이 문제가 아니라 그분의 비전이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나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드러내기만 한다면 복음은 살아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나의 욕망이 아직도 살아있기 때문에 복음의 문이 가려지게 되고 복음의 흐름이 닫혀지게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며 내가 그동안 자랑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세상 흉내내며 어설프게 살았던 우리의 삶을 다 청산하고 참 십자가를 따르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져야지 우리를 통해 복음이 전파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회복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몇 년 전 홍성사에서 출판한 책 중에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익숙하지 않지만 맹의순이라고 하는 한 분의 스토리를 다룬 책입니다. 사실 오래전에 정연희라고 하는 소설가가 주여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런 제목으로 책을 출판하기도 했습니다. 이분은 평양 장대현 교회 출신입니다. 그런데 해방 후에 월남에서 조선신학교에 다니고 있던 중에 유교가 터졌습니다. 그는 인민군에게 붙잡혀서 심한 고문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었지만 천신만고 끝에 탈출에 성공합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번에는 미군에게 걸렸어요. 미군이 이 사람을 인민군으로 오해를 하고 이 사람을 잡아다가 거제도에 있는 포로 수용소에 가두어 버린 것입니다. 사실 억울한 투옥이죠. 그러나 이분은 수용소에 갇힌 후에 원망하지 않고 수용소에서 자신이 할 일을 찾기 시작했어요. 들어가 보았더니 이 거제도 포로 수용소는 북한 사람 아니면 중국 사람들밖에 없어요. 이 중국 군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섬김을 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을 이분이 시작했어요. 특별히 시편 23편을 외우면서 부상당한 중국군의 발을 씻겨주고 결핵 환자들을 붙잡고 기도하는 일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반발하고 거절을 했지만 2년간을 섬기는 가운데에 이 맹이순이라는 분은 모든 포로들의 존경을 받는 인물이 됐어요. 그때 교도소 당국에서 이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 인민군이 아닌데 억울하게 당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석방을 한다라고 하는 공문이 내려왔어요. 이 공문서를 받고 이번은 수용소를 떠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가 그때 친구에게 보낸 편지를 보게 되면 성 프란시스의 기도문을 그분이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주여, 지옥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면서 어찌 홀로 천국을 즐길 수 있겠습니까? 저들이 천국의 백성이 될 때까지 저는 저들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곳에 남아서 끝까지 사역을 하다가 전쟁이 끝나기 1년 전에 뇌막염으로 27세 젊은 나이로 포로 수용소 안에서 하나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이분이 세상을 떠났을 때 중국 포로군들이 모두가 모여 통곡하며 읽었던 추모의 글이 남아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말이 통하지 않던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얼굴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1952년 8월 11일 새벽 3시 그날도 맹 선생님께서는 환자들을 다 씻어주신 다음 언제나처럼 시편 23편을 읽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바라보며 주여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한마디를 선포하고 우리 곁을 떠나갔습니다. 우리는 심히 통곡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맹 선생을 만나기 위해서라도 예수 안에서 살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버려진 자들이 아니라 맹 선생님과 함께 주님 안에 있음을 감사합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파워예요.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흉내낼 수 없는 파워가 이 십자가의 삶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다른 것은 가지지 못했을지라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십자가의 길을 바로 깨닫고 이 길을 걸어갈 수만 있다면 결코 세상은 우리를 비웃을 수가 없습니다. 매일 우리를 비판하고 비웃을지 모르지만 비웃으면서도 속으로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진 예수의 십자가를 그들도 원하고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우리 삶 가운데에 십자가가 없는 것이 문제이지 십자가의 삶이 분명하기만 하다면 지금도 복음은 증거될 수가 있고 복음의 길은 막히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이 밤에 우리 모두가 정말 다시 한번 주의 십자가 앞에 자신을 헌신하고 예수의 십자가의 길을 걷겠다고 하는 결단을 하는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속에 언제부터인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다 식어버렸는데 주님 내 마음속에 식었던 사랑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언제부턴가 나의 눈에 눈물이 다 말라버렸는데 주님 내 심령 가운데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는 눈물이 다시 생기게 하십시오. 나 입술이 더럽혀지고 세상화되어지고 말았는데 나 입술에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담아주십시오. 나의 두 손을 가지고 참 예수를 닮은 섬김을 감당하게 하소서. 내 삶 가운데에 예수의 흔적이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나를 도와달라고 우리 남은 생에 십자가의 길을 걸으며 십자가를 자랑하며 십자가의 복음을 전가하며 이와 같은 십자가의 아름다운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비전이 땅에 이루어짐을 보며 살 수 있도록 이 시간 나 함께 한 목소리로 헌신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심령 가운데 다시 한번 십자가의 복음을 회복시켜주시고 주님의 뜨거운 사랑을 회복시켜주시고 내 심령 가운데 세상적인 퀄리티가 아니라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감화와 의의 무기를 나의 심령 속에 심어주셔서 악한 세대를 이기게 하시고 사악한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예수의 복음을 전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이 시간 나가 찬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1: 지금까지 말씀해 남가주 새누리교회 박성근 목사님이셨습니다.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에 대한 질문과 신앙에 대한 질문이 있으시면 남가주 새누리교회 웹사이트 또는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낱낱이 새로워지시길 간절히 바라며 다음 이 시간까지

여러분,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도 하고 있지만 정작 살아계신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다라고 고민해 보신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제가 그 고민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의 깊이와 정도를 제가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진지하게 성경을 보면서 마치 짙은 안개처럼 하나님 사랑과 나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바로 나의 죄라는 사실도 깨닫게 되었죠. 그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게 되었는데요. 그 십자가에 주어진 죄사함으로 인해 나의 죄가 모두 사라졌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자 죄인인 나와 십자가 사이에 서 계신 하나님의 사랑이 비로소 믿어졌고 그분의 사랑에 내가 포함되어 있구나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내가 죄인이었음을 떠올리며 십자가를 묵상해 본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 가깝게 느껴져 여러분 삶에 변화가 나타나는 놀라운 체험이 있을 것입니다. 이 사랑에 대해 더욱 자세한 안내를 원하는 분은 저희 방송 홈페이지 메뉴에 있는 천국으로 가는 길을 방문하셔서 오늘 꼭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0: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공급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케 하실 것이요. 금주의 좋은 소식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코스타의 시간입니다. 코스타는 해외에 있는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해마다 열리고 있는 유학생들의 수련회입니다. 크리스찬 지도자를 양육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코스타의 시간을 통해 여러분들은 다양한 주제의 강의와 깊이 있는 말씀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실 때 깊은 깨달음이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이동헌 강사의 목회자의 고난과 영광 제2부를 전해드립니다.
1: 저희 와이프하고 아이들 둘을 놔두고 제가 나와서 한국 지구촌교회를 개척했고 3년 동안 기러기를 했어요. 기러기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둘째가 마지막에 대학 들어갈 무렵에 완전히 저희 집사람이 한국으로 나왔거든요. 근데 그렇게 얘기했던 저희 아이들이 세월이 좀 흘러가고 나서 대학교를 졸업할 무렵에 우리 가족들이 함께 모였을 때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아빠 솔직히 우리가 아빠 한국 가라고 했지만 사실 그때 아빠가 가장 필요했어. 중학교 고등학교 그때 가장 아빠가 필요했다. 너무 힘들었다. 자기들이 너무 힘들었다. 사실 우리 큰아이는 굉장히 큰 트라우마가 있었어요. 그 시절에 굉장히 지금도 고통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후배 사역자들이 이거는 같이 가야 한다. 가정에 대한 책임과 교회에 대한 책임. 사실 그리고 나서 성경을 보기 시작하니까 새롭게 보이더라고요. 디모데전서 3장 같은 것이 리더십의 장이잖아요. 감독의 자격, 집사의 자격. 근데 한결같이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이 자기 집을 잘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보리요 그러잖아요.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게. 근데 거기에 뭐 어떻게 그 책임을 균형을 가느냐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건 아직까지도 숙제지만, 그리고 거기에 어떤 뚜렷한 뭐 몇 프로 몇 프로 나누어서 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정답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목회의 부르심도 사실이지만 내가 아빠가 되고 남편이 된 것도 사실이니까 그 책임도 도피할 수 없으니까 여전히 그 소명, 가정을 향한 소명에도 동등하게 동일하게 성실해야 한다.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가 목회를 열심히 하면서도 좀 혼자 다 하려고 하지 말고 같이 일을 나누어서 하고, 또 교인들에게 가정의 중요성을 가르치면서, 여러분 내가 가정의 모범을 보이지 못한다면 목사로서 무슨 자격이 있겠습니까? 저에게도 가정생활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십시오. 솔직히 목사들이, 한국 목회자들이 이제 교인들을 그렇게 호소하고 가르칠 때가 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목사가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이 교회를 소홀히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그것도 사역의 한 부분이라는 것을 이제는 가르쳐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 다음에 일과 안식 사이의 갈등. 또 하나 고난의 문제는 일과 안식 사이의 갈등. 내가 얼만큼 일하고 얼만큼 휴식할 것인가. 저는 물론 훨씬 더 많이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뭐 성경의 창조의 원리 그대로 엿새 동안 힘써 일하고 그랬으니까 훨씬 더 많이 일하고, 그러나 제 시대는 안식하라고 그랬으니까 그게 어떻게 뭐 율법적으로 적용하느냐는 문제가 아니라 시간의 포션에 있어서 내가 일하는 것 못지않게 그 일이 가져온 부담을 해소할 수 있는 휴식이라는 여유와 공간이 우리의 삶 속에 반드시 필요하단 말이죠. 그렇지 않으면 그 스트레스가 때문에 결국 열심히 일하다가 어느 날 왕창 부러지고 사고 내는 날이 찾아올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이 집, 이 땅에서 떠나던가, 여기 온누리교회 교인도 계십니다만 제 친구 우리 하용조 목사님, 뭐 많은 장점을 하나님이 그 친구에게 주셨지만 한 가지 치명적인 약점은 뭐냐면 쉴 줄 모른다는 거예요. 쉴 줄 모른다. 네. 종종 우리 하목사가 스텝에서 회의를 할 때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나는 뭐 실수한 것을 얼마나 용서해도 게으른 것은 용서하지 못한다. 그 말은 틀린 것은 아니지만 잘못 그것이 해석되어 갖고 네, 일 중독자를 만들면 곤란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하목사 자신이 거의 일 중독의 차원에서 삶을 살았다. 마지막에 그렇게 아프고 병원 입원 생활을 하면서도 그 시간에도 기계로 그 치료를 받는 시간에도 응? 불러다가 거기서 일 지시하고 말이죠. 아니 이 시간도 쉬지 못하니까 쉬어서 뭐래. 쉬어서 그렇다. 한번 제가 오늘이 교회 가까이 지낸 장로님들에게 억지로라도 목사 쉬게 해야지 큰일 나겠다고 내가 처음 내 생애 처음으로 크루즈라는 걸 한번 해봤는데 참 좋더라고. 그거 하니까 뭐 아무도 갈 데도 없고 배 안에서 먹는 거하고 자는 거밖에 할 일이 없더라. 하목사에게 그런 쉼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몇몇 장로님들이 보냈어요. 하목사님을. 근데 갔다 오자마자 나한테 전화를 해갖고 쓸데없는 거 장로들한테 건의해갖고 나를 고생시키느냐고 아니 쉬지 못했냐 하니까 그게 쉬는 거냐고 아무것도 할 일 없고 나는 그게 고문이라고 나한테는 게 고문이라고 쉴 줄 몰랐습니다. 정말, 정말 쉬. 저는 쉬는 것도 배워야 한다고 생각해요. 학습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첫날 여기 위튼대학 총장이 인사를 하셨는데 저는 그 총장의 아버지를 제가 굉장히 좋아해요. 그 총장 아버지도 English Literature를 여기서 가르쳤던 분이에요. Leland Ryken이란 분이에요. R-Y-K-N. 네. 그분이 쓴 책 가운데 저에게 굉장히 영향을 주었던 책 한 권이 있어요. Work and Leisure in the Christian Perspective라는 책이 있어요. 기독교적 전망에서 본 일과 여가 뭐 이런 책인데요. 창세기 2장에 그 하나님이 쉬셨는데 엿새 동안 창조하고 제사 왜 쉬셨는가? 이 하나님의 안식을 어떤 관점으로 보아야 하는가? 세 가지 R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나는 안식에 대해서 그보다 더 좋은 설명을 본 일이 없어. 세 가지 R. 첫째가 뭐냐면 Reflection, 돌아보기 위해서. 하나님의 하신 일을 스스로 돌아보기 위해서. 우리가 일하고도 우리가 일하는 것을 돌아볼 여유도 없이 살잖아요. 돌아봄, Reflection. 두 번째는 Refreshment, 현재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쉬면서 새로워지잖아요. 우리가 이런 세미나 하다가 나가서 차 한잔 마시고 잠깐 쉴 때 다과를 놓은 테이블을 미국 사람들은 리프레시먼트 테이블이라고 그러잖아요. 리프레시먼트. 리프레스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세 번째 단어, 리크리에이션. 거기서 새로운 창조, 미래에 대한 새로운 창조가 발상이 떠오를 수가 있단 말이죠. 그 쉼이 아니면 그런 레슨을 가르쳐 줄 수가 없단 말이죠. 저는 예수님은 짤막한 인생을 사셨지만 그분도 매우 바쁘게 사람들에게 쫓겨다녔지만 끊임없이 이런 쉼의 여유를 찾으셨던 분이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을 피해 산적한 곳으로 가시고 제자들이 전도 갔다 와서 막 신나게 보고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잠깐 쉬자. 잠깐만. 그 잠시의 틈새. 뭐 이런 것들을 강조하셨잖아요. 여기 그 빈 하이블 제가 개인적으로 가까운 친구이고 한국에 처음 왔을 때 통역을 해주었고 그래서 잘 아는 친구인데 매년 두 달을 쉬거든요. 7, 8월을. 7, 8월에 오면 지금 가봐야 설교 안 해요. 7, 8월에. 네. 6월이니까 지금 할지 모르겠는데 7, 8월은 쉰단 말이죠. 내가 물었어요. 두 달씩 쉬는데 당신 교회도 뭐 장로들 이런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 불평 없느냐 그러니까 처음에 불평 많이 했대요. 근데 자기는 정말 쉰대요. 두 달 동안. 그러면서 사역을 점검하고 돌아보고 플래닝하고 근데 자기가 돌아와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되면 그것이 얼마나 그 자기 사역을 인리치하게 만드는지 그걸 장로들이 보고 나서는 더 쉬라고 그런대요. 더 쉬라고. 그러니까 그 쉼을 통한 아이디어를 갖고 자기는 새로운 사역을 계속 구상한다는 거죠. 난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다고 한국 교회에서 뭐 1년에 두 달 쉬겠다는 말을 하기는 참 어렵겠죠. 나는 최근에 목사님들에게 안식년 이런 거 1년 하지 말고 차라리 매년 할 수 있으면 두 달, 안 되면 한 달이라도 쉬자. 한 달, 한 달이라도. 근데 한국 사람들은 쉴 줄 몰라요. 쉬라고 그러면 막 돌아다녀. 그러니까 더 파김치가 돼갖고 온단 말이죠. 그건 쉬는 게 아니죠. 지금 우리보다 이 기독교 문화의 전통이 많은 나라 사람들 보면 정말 쉬어요. 한 군데 가서 가만히 있단 말이죠. 그래야 쉬지. 뭐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주일날 더 피곤해갖고 저녁에 돌아온단 말이죠. 우리 이현영 선생님께서 요즘 뭐 크리스천이 돼갖고 좋은 화두도 많이 던지고 그러는데 옛날 그분이 쓴 글 가운데 잊을 수 없는 한 대목이 있어요. 인류의 문화적 발상이라는 것은 막 해가 뜨겁게 이렇게 내려쪼이는 그런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비 오는 날 동굴 속에 들어가 있던 원시인이 하염없이 내려치는 빛발을 바라보다가 자기 머릿속에 스치고 지나간 생각. 그 생각이 문화의 불씨였다. 문화의 불씨. 우리에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여백이 없잖아요. 그냥 바쁘게 쫓겨다니지. 그러니까 인생 삶도 비상적이고 사역도 비상적이고 좀 쉬는 연습을 해야겠다. 우리가 쉬는 연습. 여섯 번째는 교회 성도들의 미성숙한 반응에 대한 상처감. 내가 목회하다 보면 우리 목사가 교인들에게 상처도 많이 주지만 또 교인들에게 목사에게 주는 상처가 있어요. 사실 목회자도 상처를 받아요. 네. 그러면 아 이런 목회 내가 계속해야 되나 뭐 그만 때려치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이 막 들 때가 있단 말이죠. 뭐 어떻게 해야 돼 이런 상황을 만날 때 뭐 어떻게 해요. 그래도 해야지. 그래도 해야지. 아 근데 저에게 굉장히 위로가 되었던 말씀은 시편 23편에 보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 구절 있잖아요. 필립 켈러라는 목동이 그 책을 이렇게 쓰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팔레스타인에서 목자나 양들에게 제일 골칫거리 왼수가 뭐냐면 코파리떼라는 게 있대요. 코파리떼요. 이 코파리떼는 양이나 사람에게 이렇게 코 속으로 들어가요. 그게 막 쑤시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미치겠어요. 근데 이걸 해결하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다. 뭐냐면 올리브 오일 통을 항상 목자가 갖고 다니는데 그 올리브 오일을 머리서부터 부는 거예요. 코에다 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코파리떼가 죽어버리죠. 그리고 시원해지고. 네. 아마도 이런 것을 연상하지 않았을까.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네, 굉장히 재미있는 말씀을 했어요. 네. 근데 저는 이렇게 적응하고 싶었어요. 뭐 교인들에게 상처받았다고 그 교인들하고 또 같이 뭐 싸우고 그러는 목사님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교회가 한순간에 어려워지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하겠어요. 주님 앞에 나와야지. 그리고 성령의 어노인팅으로 그 자기의 상처를 치료할 줄 아는 것. 그냥 주님 앞에 풀어놓고 좀 기도하고 그럼 하나님의 터치가 있단 말이에요. 위로가 있단 말이죠. 그럼 내가 용서하고 또 해야지. 사실 원수 한 사람 우리 교회에서 제거하면 원수 두 명이 들어오더라고. 이건 목회해봐야 하는 비밀이야. 제거는 해답이 아니에요. 제가 원수를 친구로 만들어야지. 원수를 친구로 만들고 품고 가야지. 네. 뭐 요즘 그 젊은이들이 결혼 전에 많이 읽는 책 가운데 무슨 뭐 그 Language of Love 뭐 이런 책 있잖아요. 네. 저는 목회자에게도 필요한 언어가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목회 경험을 통해서 돌이켜보면 꼭 세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네. 근데 이걸 잘 목사님들이 못하는 거예요. 첫째는 뭐냐면 목회자도 잘못할 때가 있어요. 교인들도 잘못하지만. 그때 I'm sorry 하면 돼. 아, 내가 잘못 판단했다고. 아, 예,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잘못 판단했네요. 나는 목회하면서 그 소리 참 자주 했어요. 근데 우리 교인들이 좋아하더라고. 내가 잘못했다고 그러면. 그게 하나도 문제가 될 것이 없어. 뭐 잘못할 수가 있는 거죠. 왜 나는 항상 올바른 것처럼 하고 교인들하고 악유하고 싸우냐. I'm sorry. 그리고 나 같은 사람의 설교도 들어주고 또 사랑도 해주고 얼마나 감사해요. Thank you. 고맙다고. 목회자가 늘 교회 앞에 감사한 언어를 갖고 사는 것. 그리고 I love you. 내가 당신들 사랑한다고. 나는 목회자가 이 세 가지 말만 배울 수 있다면 그렇게 한국교회 목회장이 그렇게 성난 그런 아수라장이 될 필요가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요. 여섯 번째는 사역의 마당에 정체에 따른 어떤 실패감. 교인이 늘지 않아요. 아, 나는 아무래도 목회자의 자격이 없는 모양이에요. 나는 실패자예요. 뭐 다른 교회 다 잘 됐는데 우리 교회는 뭐야? 뭐 이런 실패감, 패배감. 뭐 요즘에 와서는 이게 많이 강조되었으면 좋다고 생각해요. 전에는 그런 메시지가 별로 듣기가 힘들었죠. 사실 성공과 실패라는 것은 그건 세속적인 잣대지 성서적 잣대가 아니잖아요. 성공과 패배라는 것이. 저는 성공은 성경적 개념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성경적인 개념은 성실이지. 성실하면 된다는 말이죠. 성실하면. 베이스프로 하면 된다는 말이에요. 성실하면. 뭐 사실 가끔 나는 제가 약한 교회들도 요즘 은퇴하고 나서 많이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보면 뭐 그분들 교회를 성장시키고 싶지 않겠어요. 몸부림쳐도 안 되는 교회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가끔 노아 얘기를 합니다. 노아 목사님 방주 안에서 목회할 때 일곱 명 데리고 목회했는데 하나님이 절대로 노아 보고 실패했다고 그러지 않았다. 그러나 그 일곱 명을 다음 세대를 위한 묘판으로 잘 양육했을 때 그것이 새로운 역사를 만들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많은 숫자 생각하지 말고 그 10명, 20명을 질적인 목회를 하라고. 질적인 목회를 하라고. 그 사람들을 좋은 말씀 공부 같이 하고 그래서 훌륭한 그리스도인을 만들면 그것이 보람이 되지 않느냐. 제가 워싱턴에서 목회하면서 가끔 만났던 분 가운데 얼마 전에 고인이 되셨습니다만은 Church of the Savior라는 교회에 골든 코스비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네. 뭐 큰 교회 아니에요. 100명도 안 돼. 한 80명 되는 교회. 물론 한 3억 원 분립을 해서 분립한 교회들까지 다 합해도 한 300명밖에 안 될 거예요. 그러나 가장 영향력 있는 미국의 교회를 말할 때 Church of the Savior가 빠지질 않아요. 아주 헌신적인 몇몇 교인들이 정말 자기 생애를 들여서 일평생 이 목사님과 함께 가면서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고 미혼모들, 미혼모 자식들을 돌보고 홈리스 피플 돌보고 또 영적 수련을 가르치고 깊은 영향을 주었단 말이죠. 저는 종종 그 달란트의 비유를 생각하는데 우리는 다섯, 둘, 하나 그러니까 굉장히 적게 생각한단 말이죠. 예수님 당시 금 한 달란트면 20년의 살라리에 해당되었다고 그러죠. 그러면 다섯 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다섯 달란트 남겼다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남긴 거예요. 그런데 돌아온 주인이 칭찬하면서 너는 어마어마하게 남긴 정말 위대한 큰 일을 했다. 이렇게 칭찬 안 한단 말이에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그런다. 나는 이 돌아온 주인의 관점이 하나님의 관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관점. 그러니까 사람은 끊임없이 크고 작은 것을 나누지만 사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자면 큰 것도 작은 거고 작은 것도 작은 거 아니겠어요? 뭐가 큰 거예요? 뭐 큰 교회, 작은 교회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무슨 의미가 있겠어? 얼마나 성실하게 목회했느냐. 성실하게 목회. 마지막으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한 어떤 고난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것은 뭐냐면 아무리 내가 열심히 해도 어떤 때는 오해받을 수가 있어요. 나는 이런 고난을 베드로전서 2장에 베드로가 묘사한 어떤 애매한 고난 혹은 부당하게 받는 고난 베드로전서 2장 19절 이하에 이런 고난을 받을 때 베드로가 제시하는 해결책이 뭐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다는 거죠. 그리스도가 본을 끼쳐 그리스도를 따라오게 하기 위한 것이다. 네. 그러니까 우리 이런 부당한 고난을 만나는 경우들이 내가 아무리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오해받고 어려운 일을 당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세속적 가치관은 그리스도의 가치관과 대립할 수밖에 없는 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럴 때 해결은 딱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내가 이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라,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라. 시간이 막간에 빨리 가요. 고난 그만하고 영광하겠습니다. 고난만 했다가는 아무도 목사 안 하려고 할 것 같아요. 목사 사모도 안 할 것 같고. 좀 영광도 있어야지. 영광도 있어야지. 그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영광은 그건 뭘까? 제가 목회장을 돌아보면서 그것도 공평하게 일곱 가지를 정리했어요. 일곱 가지. 첫째는 양들의 구원받음의 기쁨. 구원받음의 기쁨. 저는 구원은 큰 사건이라고 생각해요. 위대한 사건이라고. 히브리서 2장 3절에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영어로 so great salvation. 너무나 위대한 구원. 너무나 위대한 구원. 누가복음 15장에 예수님이 그 목자와 양의 비유를 통해서 99마리 양을 놓아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나왔었어요. 그 양을 찾아 어깨에 메고 돌아와 즐거워하면서 천국에서 지금 잔치가 벌어진다고. 한 영혼의 가치. 온 세상과 바꿀 수 없는 한 영혼의 가치. 그 영혼의 돌아옴. 그 구원을 목격하는 기쁨. 이건 영혼의 가치를 아는 사람만 누릴 수 있는 기쁨이라고 생각해요. 아, 예수님 모르던 저 사람이 우리 교회 와서 예수 믿고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릴 때, 야, 내가 목회하기 잘했구나. 저 한 사람만 있어도 내가 목회한 가치가 있다. 목회한 가치가 있다. 예, 저희 교회 10월 달마다 이게 전도 축제를 하는데 교인들한테 전도하라, 전도하라 그러면서 사실 나는 전도를 안 하거든요. 네. 어느 날 그게 양심의 가책이 되더라고.

너무나 친한 사람이잖아요. 제 아내가 밤낮 하는 소리가 물어. 내가 저, 그 지금 권사가 됐는데, 저분만 바라봐도, 내가 한국에 나와서, 이 아파트에서 산 가치가 있다, 보람이 있다. 우리 목회의 보람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에. 또 하나는 양들의 영적 성숙을 돕는 보람. 성숙을 돕는 보람. 네, 에베소 4장 13절 이하의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으면 한 가지 과제밖에 없죠. 이제 온전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되도록 자라가야 됩니다. 쉽진 않죠. 우리 자식들을 마치 양육해보면 긴 프로세스잖아요. 참 자식들 얼마나 속색이고 자라지 않아요. 근데 어느 날 보면 자라있어요. 정말 교인들이 안 변해요. 이게 목사의 좌절이에요. 교인도 정말 안 변해. 근데 그래도 보면 어느 날 보면 자라있더라고요. 제가 저 교수 우리 교회 나오는 교수들하고 바이블 스타디 지금 한 일이 있는데 아주대학 특별히 교수들하고 근데 너무나 한 집사님이 자기 남편 교회 나오기만 하면 졸고 은근히 반대하고 자기 남편 전도하려고 자기 집에서 바이블 스타디 했어요. 근데 가면 항상 도망다니셔 이분이 도망다니죠. 어쩌다 있어도 그냥 반대만 쳐다보나 그만 보면 시험이 되네. 아직 가르치다 말고 저분은 정말 희망이 없다 생각했어. 정말 저분은 희망이 없다. 그런데 그 다음에 그분이 대전으로 이사 갔어. 대전으로 이사 가서 큰 연구단지에 연구소장이 되셨어. 그런데 그때부터 조금씩 우리 교회를 떠난 다음에 오히려 관심을 갖기 시작을 했는데 네. 이상하게 떠난 다음에 제 설교 테이프를 열심히 듣더래요. 우리 교회 일단 안 듣고. 그러더니 야, 너희 목사 설교가 사실은 좋았다 말이에요. 그러면서 열심히 듣더래요. 한번 제가 대전 안에서 만났더니 너무나 반갑게 맞아주는 거예요. 야, 사람이 좀 변하는구나. 근데 그 다음에 정말 예수를 믿게 됐어요. 정말 예수를 잘 믿게 됐어요. 그리고 거기서 은퇴한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이분이 연변과기대에 선교사로 갔어요. 선교사. 나는 정말 사람이 변하지 않은 줄 알았는데 변하더라고요. 사람이 변해요. 그러나 긴 인내가 필요하죠. 긴 인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양들의 섬김을 받는 기쁨. 이건 유치한 기쁨이지만 목회하다 보면 양들의 섬김을 목사가 받을 수도 있잖아요. 이게 결코 난 비성경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갈라디아서 6장 6절에도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친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목회하다 보면 뭐 교인들이 목사에 대한 애정을 표시하잖아요. 제가 아주 전도사로 시골교회에 있었을 때 뭐 참외 고구마 갖다 주던 뭐 좋더라고. 뭐 도시교회 나중에 큰 교회 목회하면서 단위가 달라지죠. 뭐 양복도 해주기도 하고 싫진 않더라고요. 싫진 않더라고요. 폴 토르니에가 선물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선물 받는 것은 즐거운 일이다. 만약 선물을 받을 줄 모른다면 그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다. 선물을 받을 줄도 알아야 된다. 근데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그런데 선물을 주는 것은 훨씬 더 커다란 즐거움이다. 우리가 만약 교인들의 선물을 받는 즐거움에 취하고 거기에 빠져버리면 저는 그때부터 목사님 또 타락한다고 생각해요. 중요한 것은 줄 줄 알아요. 우리 목회자들이 줄 줄 모르잖아요. 항상 받기만 하니까. 저는 목회자들이 돈을 쓸 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나도 낼 줄 알아야 돼. 밤낮 대전만 받으니까 어느 날 보면 내가 목사가 아니라 먹사가 되어있단 말이에요. 계속 얻어먹어갖고 우리 한경지 목사님이 교인들이 갖다주는 거 다 이렇게 사모님한테 이거 잘 마줘. 다 모은 다음에 그걸 다 나눠주세요. 늘 장학금도 주고 또 가난한 사람들에게 항상 나눠주고 목회자들이 더 큰 즐거움을 누릴 줄 알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코스타의 시간과 함께 하셨습니다. 강의를 들으신 후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바랍니다. 이메일 주소는 korean@bbnmedia.org입니다. 또한 미주 코스타 참석에 관심 있는 분들은 코스타 웹사이트 costausa.org로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는 코스타의 시간 꼭 기억하시고 많은 청취 바랍니다.

청취자 여러분은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는 시간을 따로 떼어두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마땅히 하나님께서 주신 하루 가운데 가장 좋은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데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저희 BBN 한국어 방송에서 드리는 2주의 좋은 소식은 한 주간 동안 암송하고 또 묵상할 수 있도록 준비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매주 내어보내는 2주의 좋은 소식을 여러분이 암송하시고 또 묵상하신다면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보내고 또한 가장 좋은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지혜로운 신앙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드리는 헌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우리는 그 해답을 과부의 동전 두입을 최고의 헌금이라고 칭찬하셨던 예수님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드리는 삶을 좋아하시고 기대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많이 드리는 것보다 전부를 드리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셋째 하나님은 드러나게 드리는 것보다 보이지 않게 겸손하게 드리는 것을 좋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비비엔 방송을 물질로 후원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여러분들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시고 기뻐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후원의 결과로 하나님께서 많은 영혼들을 제 비비엔 한국을 통해서 구원받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할 때에 감사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제 비비엔 한국어 방송을 후원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제 웹페이지에 있는 선교 헌금란에 들어가셔서 다양한 방법으로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더욱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비비엔 가족들이 되기를 소원해 봅니다.

0: 하루 24시간 365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승리를 선포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케 하실 것이요. 금주의 좋은 소식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말씀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시애틀 형제교회를 섬기고 계시는 권준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는 예수 공동체를 꿈꾸는 비전을 가지고 온 성도님들과 함께 그 꿈을 이뤄가고 계십니다. 형제교회에서 보내드리는 설교 말씀을 통해 여러분 마음에 풍성한 은혜가 넘쳐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말씀은 멋진 삶 만들기 30일 시리즈로 전해드립니다.